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레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우대 활동 이제 금방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휴식도 더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요구하는 레이저 치료기계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우대 활동이야말로 특대 우대 활동이고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
0: 여보세요?
1: 네. 나 이용하셨어요.
0: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1: 예.
0: 네.
1: 예.
0: 네, 말씀하세요.
1: 예, 네. 말하고.
0: 네, 네.
1: 예. 우대 활동.

0: 네, 신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선생님. 여보세요?
1: 예, 예, 일하고 있고, 저는 잘 들립니다.
0: 네, 네.
1: 예. 우대 활동 잘 이용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대 활동을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혹은, 우리 병 치료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하자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이 곤란받던 분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래 보신 환우는 약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방이 잘 되어 있고 약재들이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다음 따라서 제약공장이 특별히 좋습니다.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산동뚱어어조 제약공장입니다. 산동뚱어어조 제약공장에서는 아교하고 이 근래보신환이 제일 이름 있는 약입니다. 예. 이래서 제약공장이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예. 확실히 또 쓰는 분들도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산동 동화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래보신환. 제가 어제 설명드리면서 콩팥은 주로 우리 정기를 저축하는 작용을 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주구성수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콩팥이 작용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기란 무엇인가? 정기란 주로 이게 줄여서 한 말인데 정신하고 리치 힘을 말합니다. 이걸 정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요되는 에너지죠. 에너지. 이래서 많은 분들이 여보세요?
0: 네, 듣고 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이런 그 정기가 부족함으로 해서 살아가는 데서 좀 살 희망도 잃고 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따라서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오고 이 정기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물질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콩팥이가 저축한다 이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지금 오케와에 이 진에 와서 이 근래보시안 쓰는데 그렇게 효과 좋습니까? 야, 네. 이런 향에 처음 만났답니다. 이게 네. 정치가에, 이 정치병지야, 이거 뭡니까? 정치가에 너무 올빤해서 사람의 행복을 못 주고 그랬던 게, 요즘 들어서 이거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고 나서 네. 정치 올빠래지고, 기억력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던 게 어제는 헛소리도 하지 않고, 야, 영 좋아하십니까? 이런 향 네. 처음 만났다면서, 겨우 또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예. 근데 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썩을 수 있겠다 합니다. 이런 약을 만나기 힘들다며.
1: 예. 쭉 쓰면 좋습니다.
2: 딴 것보다도 그 바깥으로 그렇게 자꾸 나가던 게 어디 나가지 않고 지식기가 그렇게 이심함이 그랬던 게 어디 그런 증상이 다 사라졌던 거.
1: 증상이 없어지죠.
2: 예, 그래 나서 예. 예. 오늘이 좀 활동이 좋지만 해도 더 많이 싸겠다며. 그리고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며. 그랬죠. 그래 오늘 비가봤어 예. 그랬잖아.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 있습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적 기초로서 어디에다 저축하는가? 콩팥에 저축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콩팥이 기능이 좋고 나쁜 것은 우리 정기가 어느 만큼 충분한가? 모자란가? 이걸 말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네. 네.
3: 이 건의보시라니 우리 써볼까? 야, 약은 정말 좋은 약인가? 어째 좋은가? 이게 이제 뭔가 네. 잡생각이 그냥 들면서 잠 못하는 게 이게 얼마 대세입니까? 예, 계속
1: 그렇죠. 그게 바쁩니다.
3: 잡생각 계속 하는데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을 그런 바로 계속 생각하고 잠 못 잡니다. 그게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또 약간 네. 민감한 일이 있으면 또 예, 그에 대한 생각도 계속 합니다. 그래도 네. 잠 못 자.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정신이 망겨서 예, 생각 못 쓰고 뒤에 밥도 못할 정도는 굉장히 이걸 쓰고 나니까 함부로 써 예. 한 달 반 했으니까 어느 날 이건 완전히 없어졌어. 얼마나 잠 먹어서 푹 자는 게 너무 좋고. 네.

0: 나 기억력도 좋아지지. 또 우리 오빠 네. 이야기 쓴 지 텔레세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내가 처음 봤답니다. 내가 그냥 한 다발 썼으니 네 번 다섯 번 넣는 게 지금 두 번이나 한 번 넣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약은 어쨌든 용 좋은 이야기라 내 이야기 이렇게 좋은 이야기 처음 봤답니다. 그렇게 아이 7, 8년 동안은 텔레세를 고생해서 연민병 오니까 하길래 중요는 또 이사들 갑이야 또 무슨 또 어째서 하니 이렇게 처음에 났단다. 났다가도 얘 그거 청약이라 좀 비싸니까 자꾸 그래 돈이 어디 있어가 농촌이. 그래서 못쓰고 못쓰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뭔가 이번에 이약 쓰기 전에 어떤 값이 비싸지 않지 이거 이번에 우리 아동이 좋으니까 얘 많이 싸겠단다. 그래 돈도 비싸지 않지. 네. 네.
1: 많이 살수록 우대는 더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 네.
0: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런 전기를 저축할 수 있는 장기 콩팥입니다. 뿐만 아니라 콩팥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 가운데서 또 주나치 기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은 또 많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순수라든가 예, 그 다음에 첼레세수라든가 주홍시포성청수라든가 이런 많은 격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콩팥이 나쁘면 빈혈이 저려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3: 나도 건의버스 안 쓰고 있습니다. 난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약 먹어도 효과를 못 봤는데 건의버스 안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올 수도 있지 다발성 내경색도 있어서 기억력이 영 없고 그리고 소변이 영 전시에 그런지 소변이 자꾸 급하고 이랬겠습니다. 근데 금이보신 안 먹으니까 기억력이 돌아오지 그런 소변이 차수가 줄어들고 소변 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이 나올 때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2: 네.
3: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콩팥에서 분비하는 이런 순수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때문에 콩팥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었다 할 때에는 이런 순수 분비가 증가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혈구, 적혈구라고도 하죠. 피를 빨갛게 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만들어내는 주홍시포성청수라는 것도 콩팥에서 분비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지금 이 건의 보시하는 방송을 통해왔었는데 나에게는 좀 증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귀에서 소리 나고 그래 그 정신을 흐리둥텅하고 그래 소변과 차수가 심해서 그래서 이걸 쓰게 됐는데 이걸 한 달에 쓰니까니 이게 차츰차츰 하게 되나봐요. 기억력이도 지금 돌아서니까 난 또 첫째는 또 잠이 또 잘 오고 그리고 이 소변과 이 한 달 두 달 넘어 두 달 쓰고 그러니까 소변 차수도 좀 좋은 게 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이렇게 쓰니까 몸이 어느가 좀 남성이야. 그러니까 이야기 내기가 생겨라 내 이야기
1: 맞는단 말이죠.
4: 맞으니까 예. 좀 길게 써야 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았으면 그래서 나는 내가 포기를 하지 말고 누군이 쓰면 이거 활동일에 좋을 때 좀 참가하자.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 예. 참가할 분들 배달 받으십시오. 예,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4: 네,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콩팥에서 우리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역시 아주 중요하죠. 소변은 우리 몸의 독소를 80% 이상이 다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콩팥에서 이런 소변을 원료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 몸의 독소는 잘 빠지지 못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예, 우리 집에서 이 건의버시안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이 정풍이 와서 이

0: 저 영 머리 그냥 땡 하면 아프던 게 머리 땡 하지 않고 예. 예, 지지 펌펌하다도 막 예. 그래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서 그래서 막 쓰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혈압이 선생님 미약수가 정상입니다.
1: 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0: 예, 겨우 예, 걸음걸이도 영 방송치 않았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예. 하면 걸고 이랬는데 이 침대에 올라가서 누구 잡았던 게 올라오고 이랬는데 손이 침대도 가다 올라가고 예,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이고 없습니다. 이 이야기 선생님 등풍의 영도 없습니다.
1: 예.
0: 예, 겨우 예, 이 전선 비대에 서서 또 서변 자주 받은 게 서변 자주 받지 않고 서변 영시 워낙에 잘 나간다.
1: 예.
0: 예, 겨우 선생님 혈지도 영도 없습니다. 예, 병원에 가 검사기 혈지도 영도 없습니다.
1: 이야기가 정혈, 청혈, 모혈 이 작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두중이라며 우리 이런 약이 들어가고 우수리람 들어가면 혈관이 탄성이 좋아지면서 혈압부터 온정되고 그 다음에 피가 걸든 사람들 피가 묽어지고 피를 맑게 하는 혈질을 낮추는 간이 좋아지면 콩팥이 좋아지면 간이 좋아진다 말입니다. 예.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면 혈액 속에 잡티를 잘 배출됩니다.
0: 예. 그리고 또 기억력도 영 없습니다. 그랬던 게 기억력도 회복됩니다.
1: 네.
0: 예, 이야기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그래, 배달 받아 우린 더 쓰자 그랬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활동도 있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독소를 배출하는 제일 큰 장기는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이건 독소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가 써야 된다, 이걸 걸러내는 필터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쓴당회라고 합니다. 콩팥에 쓴당회, 우리 돼지나 뭐 동물이 이런 그 콩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절반 딱 째겠을 때 중간에는 하얀 부분이고 빈두리에 가서 자상히 보면 조금 더 진한 색깔로 해서 꽃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쓴당회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네.
3: 이 권유본 집안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반에 썼습니다. 조금씩 부줄로 해서 이 중풍증으로 이 발 손발이고 어림질 심하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예, 그래 가슴 고통 닥칠 것 같습니다. 혈압도 떨어져야 되고 손발이 지리고 해서 이 그래서 거기다가 소화까지 받아야 되고 밤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차이 건너 보수한 쓰고서 지금 많이 좋아하나 하나 머리가 흐릿하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손발이 지시던 게 따뜻해지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몸이 헷갈아지고 식사를 잘해놓고 몸이 부드러워 있습니다. 얼마 좋은지
1: 모르겠습니다.
3: 정신하고 예 활동도 예, 얼마 좋습니까? 그래 좋을 때 배달 받자 그래.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배독 기관이다. 이걸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이런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독소도 잘 배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분비도 문란이 오고 이제처럼 정기를 저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아야 되고 이래서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희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콩팥이나 간, 또 비장, 이런 내상을 좋게 하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걸 방지하고 치료하고 뇌를 건전하게 하는 약으로서 건뇌보신환이라고 부릅니다. 약종들이 확실히 여기에 관한 약종들이 제일 진귀한 약종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약종만 좋은 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산동 동화 악요공장에서 만들어낸 건뇌보신환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보신환하고 좀 차이점이 크게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조직만 건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콩팥을 비롯해서 간이나 비위 거종 좋아질 수 있는 종합적인 약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한다 할 때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명절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녁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노래.
3: 듣고 싶은 연변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노래. 안녕하십니까, 아농천입니다. 첫 곡은 디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치다랑이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매콤한 맛처럼 살아가는 재미와 흥을 노래가락에 담았습니다. 리용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여서 들릴 곡은 석화 작사 강연준 작곡의 위할머니입니다. 오래된 장로 속 옛날 이야기처럼 보고난 위할머니 그 사랑, 그 품 안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리용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함께한 시간을 전하는 고마움을 담은 곡입니다. 강소룡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여보 고마워는 말로 다하지 못한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해봅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세상을 모든 만남은 참 신비롭습니다. 김진홍 작사 최군 작곡의 인연은 강물처럼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만나 소중해지는 인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전문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난 작곡의 가끔은처럼 때로는 잠시 멈춰서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가끔은 하늘을 보고 지난 날을 떠올리는 열을 주는 곡입니다.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는 어깨를 툭 치며 반갑게 웃을 친구가 떠오르는 정겨운 노래입니다. 차미령, 최려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류은준 작사 손춘남 작곡의 어머니 배추김치는 세상 어느 진미보다 깊은 어머니 사랑을 노래합니다.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혈배강 이제 값이 오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인데 와서 지금 사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혈배강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예, 두 가지약 조합이라는 것은 한 세트라는 게 두 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문 우리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하나는 전문 동맥경화에 혈관 안에 빵块 혈전, 특히 우리 경동맥에 빵块을 하면 생겼거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작은 분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예, 이런 펩티드 이렇게 두 가지 약 조합이죠. 예,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그 공능 수치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 이러면 10세트 간다 하게 되면, 과거로 따지게 되면 20과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제도 그 환자분이 사가지고 가서 다시 전화 와가지고 어째 이야기가 그 수레가 틀리는가 하는데, 기실은 우리 20세트다, 그러니까 20과기다 하게 되면, 예, 있거나 거기면서 적게 잡수는 약이 있고 많이 잡수는 약이 있습니다. 적게 잡수는 약은 그 지원항으로 된 게인데 점심에만 잡수죠. 그러니까 약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적게 주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왈질로 된 거 우리 보통 많이 씁니다. 특히 혈압 조절해 주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우리 심장이 막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 빨리 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예, 그래서 어째서 그런 약을 쓸 수 있는가 우리 지금 이 그 약 처방 본다 할 때 우리 보통 단순 디와르라면 수셔 지우심왈 거기 처방에 보게 되면 뭐에 들어가는가 하면 단삼하고 삼칠 그다음 촌숑 이런 약이 들어갔습니다. 그 우리 여기 약이 그 단삼 삼칠 촌숑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빙페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빙페리는 좀 찬 성질 됐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다 장기적을 쓴 약에다 우리 아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신 여러 가지 이런

0: 몸을 이 깊은 곳을 또 펴주고 그리고 또 우리 목이 말라하는 거 해결해주고 진액을 보충해주고 이런 맥동이라미 어미자라미 예 이런 피를 도와주는 약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해결해주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을 다스려주는 근본 다스려준다고 합니다. 오장육부의 경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육색 룡지입니다. 여섯 가지 색깔 룡지에 그 다음에 오미자 다섯 가지 마시가 직접 오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이가 기초를 닦아주면서 받쳐주죠. 예, 이름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해결되고 음양 조절이 잘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렇고 저렇고 해도 마지막 가서는 음양 평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세트 사는 분들은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10세트부터는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그 오늘이 이김에다 전화해서 직접 오늘 난 이 약사했다. 예, 결정하는 분들, 10세트부터는,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혈배각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결과는 모두, 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60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넘어 쓸 수 있습니다. 예, 한 1년 반 거의 쓸 수 있죠. 예,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가면서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 10세트를 더 드리고 그 기초상에서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침구는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데 따라서 침구를 고루고루 다 해주느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황제내경의 그 규칙을 우리 따랐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모든 혈관이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침을 너무 맞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 한 번밖에 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침 맞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느라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차를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냥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예,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통하고 청임이라방은 또 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의지의 환자분들을 생각해가지고서 예, 글쎄 뭐 딱 맞겠다는 분들은 다닐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왕청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정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절로 이렇게 동그라미 당기는데 뭐 일주일에 뭐 여름철에는 한 번밖에 맞지 않을까나 당길 수는 있으면 진량 다니세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 12번 맞는 걸 하고 딱 나는 못 가겠다. 예, 이런 분들 그 대신 또 우리 친구 대신에 우리 혈배강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은 어떻게 끊고 그리고 또 특히 혈당약이라면 이도수라면 또 이런 아스피린 특히 우리 그 심장 주자라는 한 분들은 아스피린이라면 다딘가이라면 리비걸레 이런 약들은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약 본신어는 우리 그 간 콤파치를 대량적으로 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래 달고 있을수록 간이 나빠지게 되면 눈 못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콤파치 나빠지게 되면 뼈가 다 잘못되고 이건 다 아시죠. 사람 매겨 예, 그래서 우리 21세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뭐인가 단어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우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우디라는 게 뭐인가 마지막 끝까지 책임진다. 우리한테서는 이걸 목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라는 모든 이런 약들은 제 직접 경험 처방 가지고서 약량을 어느 마였는가 어느 건 적게였는가 여기에 따라서 제가 다 공제를 하는 게죠. 공장 측에서 말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국약 비준 번호를 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1: 네, 문의서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전화 어떻게 됐을 때니까 예, 그 전에 한번 더 살짝 이니까 너무 왔다가
0: 내경색이 왔고
2: 그리고 나 매일 신발 제가 계속 아빠 밤에 한숨 나고 어떤 땐 맞다는 자가 이 주단 돌려 다 줘.

0: 얘기할 때 그 전에 때에 정말가
1: 혈관과 부족이
0: 예예 그래서 치료도 뭐 받았습니다. 치료할 과정에 약 어떻게나 구함이 오고 이래가지만 제가 또 쓰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이 선발이 어제 계속 이렇게 소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 뭐니까 계속 항상 선수 물르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예, 각종 생활에서 용 이렇게 힘들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연하게 선생님이 이 강의 듣고 선생님 내가 쓰다가 혈관을 싸서 뭐 싸고 깨우고 난 며칠 친구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친구까지 네. 결혼하고 이렇게 약 먹고 이러니까 제가 점차 겨울에 제가 이전에 오고 막 가슴 좀 뭔가 답답하고 한숨 막 나가고 있다가 저기 주다들 저는 이 나사지가 좀 안 돼요. 허리도 쭉 펴고 다니고 예. 이남에 또 반 잘 가시고 예. 또 그다음 이 좀 뭔가 그렇게 어지럽고 이래던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예. 이 선발 되는 게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예. 예. 좋긴 이 사람으로서 계속 주물르고 그다음 발도 오서 예. 저리 오고 그다음에 이래가지고 그래서 발을 오서 딱 따다 대고서 막 뭐 운동하고 뭐 이래도 예. 안 되는 게 이런 게 예. 좋아지고
1: 하여튼 맞습니다. 그게 다 그 심장 문제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황제내경하고 그리고 진구영리 거기면서 직접 심장의 8가지 이런 질병 8가지 류형이 이거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대부분 우리 급성 심근경 생내놓고는 다 모든 질병들은 심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 그 주위에 가래라매 나쁜 물이라매 이런 게 깨가지고서리 심장이 제대로 자기 공작을 못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런 그 진단이라매 받을 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와서 환자분처럼이 저한테 와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약 조합이 들어가야 되죠.
0: 예. 하여튼 이 효과도 많이 보고 하니까 있었을 때 계속 약을 계속 먹으려고 한다.
1: 네.
0: 저 어떻게
1: 그리고 지금 우리 활동이가 지금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값이 오릅니다.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가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에는 공장 측에서 특별하게 우리 로고객들을 대상해서 10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10세트를 더 드리고 지금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0: 예. 좋습니다. 예,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저도 혈배관을 쓰고 있는데
1: 네.
3: 이전에는 혈압 조절도 잘 안 주고 아바일도 파실성 병인데다 넣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1: 네.
3: 예, 둘이 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여러 가지 병을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소용없던 게 선생님 강의에서 이 혈관에 대한 것 좀 들으니까 도리가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혈관을 바꿨는데 바꿔도 얼마 안 되니까 벌써 아바에 그 며칠이 와가지고 피웠던 게 그게 낫더라 말이야.
1: 그게 빠릅니다. 우리 친구랑 결합하면 빠릅니다.
3: 그리고 나는 또 아이 혈압 조절이 되지 않아 항상 머리 후리 터부당해 정신이 안 나던 게 겨우 신자에 와도 떨리고 그랬는데 나도 이 증상들이 다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1: 아버님 그 파킨슨 증상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3: 네, 아버님
1: 소혈압이 떠는 증상이
3: 너시군 거다 몸을 그냥 옷을 덮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 식사할 때 숟가락이랑 막 떨리면서 막 이렇게 불려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3: 또 어디가 떨어진지
1: 지금 제대로 식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바에서 오니까 영 나도 정신이 나온다.
1: 네.
3: 나도 신사에 적응이 잘 되니까.
1: 네.
3: 나 저기 그런 혈압약하고 그런 90약 그걸 그동안에 이어가지고 다녔는데
1: 네.
3: 이거 다 없어도 다 정상입니다. 항상 항상 정상이고요. 예. 또 안 아픕니다.
1: 저 수술 주신 말하고 단순 디 말.

0: 여기 처방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삼, 삼칠, 그 다음에 촌숑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1: 그래 둘이 다 좋아지고 왜 아이 밥도 잘 먹고 매일 준다고 이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지. 예.
1: 그래서 눈도 그렇게 신기하게 아이 보이던 게 지금 잘 보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둘 다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해서 네. 큰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아, 큰 활동 좋습니다. 예.
1: 네, 그래서.
0: 그리고 오라잼 지금 값이 또 오르기 때문에 지금 네. 참가하는 게 엄청 좋습니다. 네. 그것도 네. 대상에서 우리 공장 측에서 또 많이 들으지 않습니까? 예, 16세트, 24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리고 이러면 약과를 따지게 되면 10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또 침도 12번 놔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0: 네.
1: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날 때 참가해 약을 많이 주고 나옵니다.
0: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1: 예, 잘 알았습니다.
0: 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젠둥증, 우리 서유에서는 ARS랍니다. 예, 그래서 이 이름은 어떻게 돼서 왔는가? 미국의 유명한 이런 빵추를 치는 운동원이가, 이걸로, 이 병으로 인해서 돌아갔습니다. 예, 그 사람 이름이, 루게리랍니다. 예, 루게리, 이게 까나, 루거리크,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빌어가지고서리 이런 병 이름을 단겁니다. 기술병 이름은 지위소 처소 인화증이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간단하게 ALS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림상에서 본다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척감이 시작부터 뭔가 아랫다리가 맥이 없는 증상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육이가 자꾸 경상적으로 처진 그러니까 쥐어오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 집에도 예, 우리 두 부부간이 다 이 혈백암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3: 예, 우리 남편은 이 혈백암 쓰기 전에는 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게 그런 다발성 내경 3걸로 진단받고 예, 고혈압이, 예. 고혈압을 앓은지도 좀 20몇 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약을 하고 많이 쓰고 해도 별로 쏙 다가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0: 네.
3: 그러면 혈압약 써오면서 어제 혈압약도 계속 단기적으로 쓰는데도 나이 마지막에는 정상이 되던 게 혈압이 계속 내려간단 말입니다.
0: 저혈압이 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래오 혈압 차이 커집니다. 예.
3: 예. 그 위 혈압이 계속 고 혈압이 돼서 180씩 160씩 올라가던 게 110씩 막 내려온단 말입니다.
0: 네.
3: 점점 그러면 그때 그 전에는 혈압이 막 올라서 몇 번씩 밤중에도 혈압이 올라가서 밤새 병원에 가서도 땡기를 맞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혈압이 또 내려가서
0: 그렇죠.
3: 그래 혈압약을 방송 못 먹고 이래면서 이래던 사이에 그 다음에 이 혈백암 만나서 이래 쓴 게 지금 모두는 한 1년 넘었었습니다. 이 혈백암.
0: 네.
3: 예. 예, 그런 게 혈압이 다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0: 네, 그렇죠.
3: 예, 그리고 그리고 계속 짜증내고
0: 네.
3: 아, 그 다음에는 밤에 잘 때문에 또 어제 꼬무구리 새끼께서 악몽 깨서리 막 소리치며 자다가 따라다니며 이래며 하원 통도 막 번지며 이래며 난리 쳤습니다.
0: 네.
3: 예, 그런 게 고증사에 지금은 없으니까 나 영 곁에 사람도 살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다 신경 문제지 않습니까?
3: 예.
0: 우리 여기 본다 할 때 산다 강요하지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예. 것은 우리 고대 우리 료법에서도 제일 좋은 처방이 뭔가 안신, 镇静, 안신 3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분말로 된 이런 약재가 있습니다. 여기 맨 제일 첫째로 꼽히는 게 뭔가 37분입니다. 37분은 진통작용도 좋고 그 다음에 신경을 온정시켜준 작용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청폐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천화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천화분은 우리 선농분 조직에서는 과로근이란데 이 과로근은 주약이 우리 당뇨병에도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말초신경염이라 있거나 정신분절질이라 있거나 우울질이라 있거나 그 다음에 땡광이나 잠 잘 못 자거나 그 다음에 짜증이 나거나 이런 데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 약을 잡술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서적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이런 신경을 인해서 잠 잘 못 잔다. 예, 이런 분들은 이 약을 잡술 때 꼭

0: 그 생달걀 그 노란 자시 있지 않습니까? 흰 자신 버리고 그래서 노란 자시만 꺼내서 이 약을 잡술 때 그 노란 자시를 먼저 넘그고 그 다음에 약을 잡술 게 되면 예, 그것이가 효과를 더 잘 봅니다. 예.
1: 아, 예, 더 잘 봅니다. 네,
0: 알았습니다.
1: 그렇게 선생님 예. 시해준 대로 예. 그렇게 한 게, 예, 잠도 잘 오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남편도 또 꿈, 악몽 꾸던 게 그게 없고, 영 잘 쉬고, 예.
0: 네.
1: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이제 잡수거나 물을 잡사도 이제 깨끼던 게 그것도 없어지죠.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예, 자꾸 화를 내던 것도 예, 아, 그것도 좋아지니까, 웃음의 이야기다, 그나, 영 기분이 좋고, 영 좋았을 때도.
0: 그렇죠.
1: 아직도.
0: 가성이 화목하고, 예.
1: 예. 예, 그리고 자꾸만 예, 아, 여시에도 꼭 바지꼬락 떼서 차고 설도 자꾸 나 제뿌렸다 한단 말입니다.
0: 네.
1: 예, 그 몇 번 그랬습니다. 그랬는 게 우선 그게 없어. 기억이 영 잘합니다.
0: 네, 그 신경 수복이 예. 잘 돼야 되죠. 예.
1: 예, 그래서 선생님 그 달걀에다가서 그랬은 게 그게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예. 거기다 가서 네 할 날에 아침 저녁 걸로 그 와시는 두 와시 먹고 두 와시 조합이야기 제가 이게.
0: 예.
1: 예, 그래, 전화는 선생님 시계 주는 대로 동생이 한번 먹고,
0: 그래.
1: 그 다음엔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먹고, 그 다음에는 혹시나 또 이래 놀랄거나 이럴 때 있을까나 또 알 먹을까나 이런 것도 받읍니다.
0: 예.
1: 예, 선생님 그렇게 시계 주는 대로 그래 한 게, 아, 이래 이런 소식, 이런 증상들이 다 소실되고, 용 좋아지거나, 아, 곁에 사람도 용 기분이 좋다 말입니다.
0: 네.
1: 예, 나도 예, 나는 또, 하나는 고혈압이고, 나는 또 저혈압이 돼서 애를 먹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계속 이날 때부터 몇십 년 저혈압으로 살아오면서, 그 혈압 아무리 약을 써도 아이 됐더라.
0: 네.
1: 예, 약만 써서 가족도 예, 그래서 그리 해 있으면 이랬던 게, 이렇듯 아이 되던 게, 예, 내 선생님 그 전날에 친구분 맞으면서부터 거기로부터 효과 많이 봤습니다.
0: 그렇지.
1: 예, 침을 열어주니까, 열어서 그런지, 그 침을 효과 보면서 약을 먹으면 한 게, 나는 이래 머리에서 땀이 창창 떨어지던 것도, 그 땀이 어서 거든지 오랍니다, 이게.
0: 맞습니다. 우리 친구가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생각 가운데, 아, 친구는 거기서, 뭐, 경락을 열어준다, 거기서 진병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실은 우리 고대 서적에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을 가지고 등에 사람 병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을 예. 어느 위치에다 찔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내장, 거기 중요한 혈점을 딱 찔러가지고서 환자분들이 이런, 반응을 본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 따라서 아이 사람이 뭐, 담낭 결석이 있다, 뭐, 어디면 노지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뭐, 어디면 문제 있다, 이것을 우리 다 짚어낼 수 있습니다, 예.
1: 그래, 나는 어지럽고, 계속 어지러워서 그랬던 게, 야, 선생님 침 맞으면서부터 나는 그게 해결돼서요.
0: 해결되죠.
1: 예, 그 침 맞은 게 어지러운 건 제가 났을 때라.
0: 예.
1: 예, 나는 예, 다른 사람보다 약을 먹은 듯한 게 침 맞은 게 용 빨리 효과 봤대라.
0: 그런데 그 환자분들도 그럽니다. 그 머리, 예. 아픈 거. 20년 동안 머리를 알았는데, 잠깐, 니가서나 지금 치료해야 되고, 별난 약 써서 치료해야 되는데, 제가 머리 아픈 데는 우리 그 중에서 병 치료할 때 침구라법이야,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경락을 따라서. 예. 그래서 머리 어느 위치 아픈 데 따라서 그 침구를 딱 맞게서 해놓게 되면, 예, 그 당날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예.
1: 글쎄, 나도 예, 거짓말인 게 아니라 정말 예, 한번 맞은 게 어지러운 건 저리 시원합니다.
0: 네.
1: 예. 예, 그래고서리, 그런 소화아이 돼서리, 그, 밥이란 거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소화아이 되고, 얼리 밀어서 잔들이 막 교환하고, 그럴 때는 용밥법되다.
0: 예.
1: 그 침을 맞으면서리, 이것도 해결돼서이 이게 해결되니까 밥 잘 먹으니까나, 예. 아, 혈압이 또, 예, 내 지금, 전번에도 내 선생님들 가서 혈압제인 게 있잖아. 82에 125라 제때가.
0: 그만하면
1: 네, 이거 혈압 처음
0: 대단히 좋아졌죠. 아니 뭐 한 저혈압이 영 심했지 않습니까?
1: 예, 나 내 예 저혈압에 60이 90 이때 거서 이날 때
0: 그렇죠.
1: 소화 못해봤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미국에나 이렇게 건강 회복해서 얼마 좋은지 모르고.
0: 혈배가하고 근신고를 같이 있을까 빠르죠.
1: 예, 얻습니다. 네, 정말 그 건신고하고 둘 같이 썼습니다.
0: 그렇죠,
1: 중요한 부터
0: 시작해서. 네, 네, 네.
1: 예, 그래, 효과 용 잘 봐서 내 항상 선생님 내용 감사합니다. 그래.
0: 예.
1: 이번에도 활동, 이 용사원 활동일 때다.
0: 예,
1: 나는
0: 예.
1: 약이 있지만 해도 거기, 그 약은 유효하기 좋겠는가?
0: 예, 유효하기 좋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좀 더 쌀려고 하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는 정말 저기 심장 주혈 이런 병 환자입니다.
0: 아 예.
3: 예 원래 혈압이 높아서 예 혈압약을 달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심장에도 문제 생기고 모든 데가 불편했단 말입니다.
0: 아,
3: 간에도 영향이 좀 있고 예.
0: 네.
3: 그래 또 그때 병원에서 이 진단 받을 때는 병원에서 심장 조인을 해보고서니. 수제를 하라고 하더라 말입니다.
0: 네.
3: 그런 건 난, 나도, 나이도 많지, 그게 별로 달통 아이 돼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약 좀 써보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댕기고, 저기도 댕기고, 하면 치료를 하던 중에, 이 혈배강 방송 듣게 됐단 말입니다.
0: 네.
3: 이 혈배강 방송 들으면서, 이 약을 먹게 됐지요.
0: 네.
3: 이 약 세 개로도 벌써 먹고 나니까 혈압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심장이 아프고 하고 이러던 증상들이 자츰 없어지고 그다음에 악몽도 끼고 그다음에 자꾸 놀라고 하던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0: 네.
3: 그러니까 날마다 별이 나사지니까 힘도 나고 이래서 정신 주게 됐습니다.
0: 네.
3: 이래면서 내 이 약을 쓴 이런 저기나 경험에 의해서 우리 아빠는 원래 중풍 환자란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거도 불편하고 말씀도 발을 못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자꾸 이래면서 그러던 환자인데 내가 같이 이 약을 쓰게 됐단 말입니다.
0: 네.
3: 이 약을 쓰니까 아빠는 먼저 백가닥 더 효과를 본단 말입니다.
0: 빨리 효과 봤죠.
3: 예. 그래, 무슨 출입하기도 바쁘고, 자꾸 깨끗고, 밥도 바로 드는 게 방금치 않던 아바이가 다쯤 제 기회를 들었을까
0: 네.
3: 예, 정말 국병 진료하던 사람이 얼마나 호도이 되고, 이런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0: 그 사람 편안하지.
3: 예. 결국 아바이도 기분이 좋아지고,
0: 그렇지.
3: 병을 인해서 성질도 개그스럽고 하던 게 다툼 좋아진단 말입니다.
0: 예.
3: 정말 이 약이 사람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노년에 정말, 그 바쁜 병과 싸우는 일을 정말 많이 없애지게 돼서 정말 좋단 거네. 여기서 심심 느끼고.
0: 예. 그렇지. 예.
3: 그러면서 이 약이 계속 좀 더 먹겠습니다.
0: 좋죠. 예.
3: 예.
0: 예.
3: 야.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3: 예. 예.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우리 시간 상황을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정적으로 이진동증이라는 건 온몸이 얼어든다 그 뜻입니다. 환자분들 생각해서 어떤 환경에서 얼어듭니까? 겨울철 되면 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몸속에 한기가 점점 꽉 들어차가지고서 우리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비교하게 되면 죽은 사람 꿋꿋하지 않습니까? 온도도 없고 무슨 얘기인가? 몸속에 태양이란 게 없습니다. 태양이란 뭡니까? 몸을 덮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은 몽땅 심장의 양기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어서 전신에다 이런 온기를 갖다 주고 혈액 순환을 갖다 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약을 대량적으로 잡숫게 되면 서약 본신이 찬성질 됐습니다. 이거 대량적으로 잡숫게 되면 몸은 점점 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5000년 전 그때는 이런 병이 없었습니다. 이런 병이 언제부터 나왔는가? 서약을 댐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병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거죠. 이런 질병에는 우리 풍습방, 그 다음에 우리 근신과하고 또 혈배강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아버는 서모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고 서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예전 격투기를 배울 때에는 돌도 꿰뚫을 힘이 있었는데 지금 이 손과 주먹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세월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위로했다. 소모는 정신이 혼미해지며 시를 흥얼거렸다.
1: 잎사귀 수천 개의 소리, 헤어진 후 너의 멀고 가까운지 알 수 없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슬프고 억울한데 점점 멀어지고 편지도 없고 물은 넓고 물고기는 잠겨 어디에 묻겠나.
0: 소모는 주아가 말한 대로 자신은 평생 격투기에 몰두했다고 털어놓았다. 허생과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소모는 눈물을 흘렸다. 마침 간호사가 식사하라고 알렸다. 허생은 소모를 부축해 일어나게 하고 세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에는 큰 원탁 세 개가 있었고 소모는 80세가 넘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아버와 호생은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다. 식탁에는 노인들이 점점 차고 대부분 80에서 90세의 늙고 연약한 분들이었다. 소모는 주변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가 빠진 할머니는 웃으며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젓가락을 들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버와 호생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어느 날 오후 호생은 택시를 타고 업무 전화를 몇 통 걸다가 깜짝 놀랐다. 길가의 풍경이 유난히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곧 지진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인지 지진원 문의 색상은 칙칙해졌고 일부는 공사망으로 가려져 예전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호생이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15분이었다. 택시가 진현로 야동경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호생은 가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외관 전체가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비단천이 걸려져 있었으며 양옆에는 화초와 식물이 놓여 마치 카페처럼 변해 있었다. 호생이 문을 밀고 들어가니 내부 역시 분홍색 톤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가운데 큰 원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로 채워져 있었다. 령자가 호생을 반갑게 맞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호생은 식당은 이제 령자와 릉홍 두 사람의 가게가 되었으며 갈 선생은 이미 퇴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령자는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호생은 밤에 식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물었다. 하지만 령자는 대답을 피하고 아버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깜짝 놀라며 아버는 업무가 바빠 전화기를 껐다고 답했다. 룡자는 한숨을 내쉬며 오늘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위해 여성 친구들을 특별히 모았다고 말했다. 허생은 아침에 갑자기 통지하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냐며 아쉬워했다. 룡자는 사람들이 모두 바빠 하나하나 만나기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이 초대한 여성 친구들은 모두 예쁘고 품격도 높지만 아직 훌륭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룡자는 오늘 밤 훌륭한 남자 셋, 즉 허생과 아보, 장 선생이 온다고 미리 알려주었고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 머리 손질과 옷을 사느라 바쁠 것이라고 얘기했다. 허생은 웃으며 자신은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의도인지 물었다. 룡자는 허생과 백평의 관계를 누구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아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빨리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했다. 허생은 예전에 함께하던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다. 룡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관계를 끊었다고 답했다.

소모는 림종의 순간을 맞이했다. 침대 앞에는 김매, 조제, 국분을 비롯해 아수모니, 미용실 세자매, 란단, 설지 등 아름다운 여성들이 빼곡히 모여있었다. 그들이 착용한 진주와 비치 장신구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보는 소모의 어머니를 부축해 복도로 나왔다. 그때 밖에서 검은 셔츠를 입은 중년 여성이 급히 들어왔다. 소모의 어머니가 즉시 그녀를 따라 들어가자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자리를 비켰다. 검은 셔츠의 여성은 부드럽게 소모의 이름을 불렀다. 소모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침대 옆 산소병에서는 거품이 계속 일고 있었다. 소모는 뼈만 앙상한 몸으로 겨우 눈을 떴다. 여성이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자 소모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성은 자신을 알아보는지 물었고 소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복도 구석으로 달려가 등을 돌리고 슬피 울었다. 이때 소모가 살짝 몸을 움직이며 허약한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울지 말고 먼저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소모에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다독였다. 김매는 소모에게 차를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지금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엄마에게 말해달라고 했다. 소모는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그저 다시 한상 차림에 푸짐한 밥상을 차려 모두가 마음대로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할 말이 있으면 모두 다 하라고 격려했다. 아주머니는 참지 못하고 울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울라고 말하며 모두 울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모의 숨결은 가느다란 실처럼 얇아졌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온몸을 웅크렸다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소모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또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급히 밖으로 물러섰다. 허생은 한숨을 내쉬며 옆 침대에서 손뼉을 치고 웃던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난다는 그 할아버지도 3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답했다. 모두 말없이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아래 정원으로 걸어갔다. 정원에는 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다. 아부가 차 문을 열었고 후생 난단 설치가 차에 탔다. 차가 출발할 때 담벼락 옆 철도의 황초 속에서 노란 고양이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2주 뒤에 어느 밤 허생과 아버는 소모가 했던 부탁으로 주소를 따라 서서주로를 찾아갔다. 밤바람이 섬의 사이로 스치고 달빛이 물결 위에 부드럽게 비쳐 매우 시원한 밤이었다. 그곳에는 예보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예보관이 사는 지하도의 건물은 네 개의 창문이 열려 있었지만 불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허생은 예보관의 이름을 불렀다. 누군가가 대답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니 가로등 아래에 예보관과 그의 여자친구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청년 커플이었다. 그들은 호생과 아버를 초대했다. 길가에 앉아있는 주민들은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었다. 위에는 찻장과 주전자가 놓여있었고 옆에는 대나무 의자 두 개가 놓여있었다. 네 사람은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소개했다. 안나는 후생으로부터 소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다. 소모가 두 사람이 서주와 대본을 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에게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예보관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으며 예전에 소모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의 집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안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1970년대에 중국에 왔었고 아버지는 중국의 사랑과 사회 논리학에 관련된 표현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모를 알게 된 이후 그곳에 이렇게 풍부하고 개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잔잔한 밤바람이 불어왔고 아버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주변 가로등 아래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카드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네 사람은 밤 10시 30분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보와 허생이 일어나 작별을 고했다. 허생은 아보에게 이제 자신은 한 발 물러나 오직 안정과 실제만을 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후생은 령자가 아보에 대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했다.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겉으로만 웃을 뿐이라고 말했다. 후생은 아보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아보는 웃으며 령자가 자신에게도 후생에 대해 같은 질문을 했다고 답했다. 왜 계속 이혼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허생도 웃으며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버는 령자에게 이 사회를 마주하고는 말없이 그냥 웃을 수밖에 없으며 기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서점에 가서 문의 소설을 몇 권 더 읽어보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그 안에 남자의 마음과 심리 묘사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부드러운 밤바람이 불면서 아버의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표시되었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계속해서 여보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는 자신이 아버임을 밝혔다. 상대방은 자신이 설지라고 말했다. 아버는 그럴듯하게 응답했고 마음속에 옛 추억이 솟아올랐다. 아버는 지금은 조금 불편하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밤바람은 여전히 시원했다. 아버와 호생은 둘 다 말없이 그저 걷고 있었다.

단편 소설 무성한 꽃 전부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0: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에서 연예용입니다.

0: 국가인삼녹용제품질 검사 검적 중심에서는 전사슬 관리 통제 모식을 구축해 고온이적인 기술과 엄격한 표준으로 야생 인삼 가루 품질을 보장하고 길림 인삼 산업 질 제고와 승격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노인 건강 행동 연변행 항미 원조 로병 관심 활동 가동식이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0: 혼촌에서는 중의 건강 양생, 민속 체험, 문화 교류를 특색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변경 도시 매력을 깊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문화 관광 소비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민 건강 양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건조 인삼에 비해 식용이 편리한 인삼 가루 제품을 보양 소비 시장에서 수요량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으며 야생 인삼 가루 인기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인삼 녹용 제품질 검사 검측 중심에서는 길림성 풍이 건강 과학기술 집단을 시험점으로 원료 진위와 인삼 연령 감관 감정, 내재 품질 검측, 전과정 추적 감독 관리가 일체화된 전사슬 관리 통제 모식을 구축하여 고리적인 기술과 엄격한 표준으로 야생 인삼 가루 품질을 보장하고 길림 인삼 산업 질 제고와 승격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여기는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집단위원회사 표준화 생산 작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자동화 분쇄 등 공정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 일꾼들이 엄격히 규범에 따라 조작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원료가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국가인삼녹용제품질 검사검측중심의 전과정 검사와 추적감독관리에 들어가고 가공검측정보 전과정이 조회 가능해 매 한 상자의 야생인삼 가루마다 고온이적인 품질 증명을 갖게 됩니다. 길림성은 우리나라 인삼 핵심 생산지로서 야생인삼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외형이 파손되어 통째로 판매할 수가 없는 인삼 원료는 낮은 가격으로 인삼 가루로 가공될 수밖에 없어 자원 가치가 충분히 방출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시장에는 통일적이고 고리적인 검사 표준이 부족해 원료에 가짜를 섞거나 인삼 연령이 사실과 맞지 않은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구매 시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집단위원회에서는 우리성 인삼녹용보건품 특산품 심층 가공 분야 대표적 기업으로 업무 범위가 재배 양생품 보건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 전사슬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집단위원회사 리사장 기풍신입니다. 이전에는 야생인삼을 판자에 고정해 팔았습니다. 판자에 고정해 파는 것은 우리가 야생인삼을 재배하고 기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생인삼은 잔뿌리 하나가 꺾이거나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팔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삼녹용제품질 검사검측중심에서 우리에게 검사를 제공하고 절차를 검증했으며 추적관리까지 해주어 우리 제품에 보장이 있게 됐고 소비자들에게도 신뢰를 주게 됐습니다. 기업이 이전에 곤란을 겪었던 점은 관련 제품 품질의 고리적인 보장이 부족하고 양질 인삼 원료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해 낭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인삼녹용제품질 검사 검측 중심에서는 국가급 플랫폼에 의탁을 해 혁신적으로 야생인삼 가루 검사 새 경로를 개척을 하고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집단위원회사를 시험점으로 삼아 야생인삼 가루 전사슬 검사 감독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인삼녹용제품질 검사 검측 중심 부주임 지미려입니다. 우리 중심에서는 전문적으로 야생 인삼 가루 검사 업무를 개통했습니다. 원료 진위, 인삼 연령 판정으로부터 성분 안전 지표 이르기까지 전방위 검측을 하는 동시에 추적 체계도 구축을 했지요. 이로써 낮은 가격에 처리되던 야생인삼 파손 원료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여 자원 부가가치를 높였고 고온이적인 품질 검사로 제품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업종 경력을 규범화하고 기업 발전에 조력했으며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사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삼 산업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를 전력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인삼

0: 원료를 엄격히 선별하고 인삼 연령을 정밀하게 판정을 하며 원천에서 품질을 검사하고 맞춤형 검측 방안을 내봤습니다. 또 전사슬 추적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제품 전 과정 정보가 조회 가능하게 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여기는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사검측중심 실험실입니다. 여기서 검사원은 정밀 의기를 통해 야생인삼 사포닌 함량 측정, 농약 잔류, 중금속 등 지표의 전 항목 검측을 합니다.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사검측중심 검사원 송평입니다. 우리는 감관 감정에 합격된 야생 인삼에 대해 무작위 추출 검사를 합니다. 추출된 야생 인삼에 대해 물리화학 검측을 하는데 물리화학 검측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농약 잔유 검측이죠. 예를 들면은 펜타클로 로리트로벤젠, 헥사클로 로벤젠, 클로르단 등 유기염소류 농약입니다. 또 하나는 중금속 오염에 대한 검측으로 납, 카드뮴, 동 등 방면의 검측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야생인삼 성분에 대해서도 정밀한 정량을 진행을 합니다. 내하면은 인삼 총사포닌, 인삼 사포닌 RE 플러스 RB1 등입니다. 우리는 질량과 품질 두 방면에서 모두 이중 검사를 진행을 해 출고되는 야생인삼이 모두 합격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리적인 검측이 기업 생산에 힘을 보태면서 현재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 집단위원회사 야생인삼 가루 생산 흐름선은 이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국가인삼녹용제품질 검사검측중심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측기술을 발전시키고 업종표준을 완성하며 원천에서 산업사슬 발전을 규범하여 더 많은 본토 인삼 기업 고품질 발전에 조력함으로써 길림인삼의 금빛 간판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1: 중국로령협회에서 지도하고 주정부, 중국로령사업발전기금회, 중국로년학 및 로년의학학회에서 공동 주최한 로인건강행동 연변행 항미원조 로병 관심활동 가동식이 15일 연변 중의병원 연결시 중의병원에서 열려 우리주 공훈 로병과 광범한 노인 대중들에게 전문적인 건강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가동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호복군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항미원조 로병의 건강 수호와 곤란 노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노인들의 진료 수요와 생활 수요, 정신 수요를 정확히 연결한 것으로 변강 노인 대중 복지를 증진하는 실무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영웅 정신을 고양하는 생동한 실천입니다. 여러 전문가와 애심 기업들이 계속해 연변 로령 사업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더 많은 우대 정책과 편리 조건을 연변에 기울여 노인들이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조력하기를 바랍니다. 가동식에서 중국 로령 사업 발전 기금회와 애심 단위에서는 자금 45만 원과 가치가 39만 3천여 원인 물자를 기증했습니다. 그중 20만 원은 항미원조 로병 전문 지원에 사용되는데 지원받는 로병들에게 해마다 1인당 2천 원 생활보조금을 제공하고 연속 10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기증 물자에는 AI 지능 동반 로봇, 중로년 보건 복식, 편안한 노인 신발, 유기식품 선물 꾸러미, AI 로쉐 건강 검측 봉사, 전문 건강 검측 설비 등이 포함돼 우리주 공군 로병과 곤란 노인 대중 생활 조건을 1층 개선하고 만년의 생활질을 높이게 됩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집중 의무 진료를 했습니다. 조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주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우리는 계속해 대중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는 실천활동을 심화하고 노인관심사랑 방조부축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며 각층 자원을 적극 연결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조치로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고 노인들의 권익을 수호하며 연변의 온군 경로, 변강 온정의 민생화폭을 지속적으로 그려가겠습니다.
0: 쌍방향 사적 면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러시아 관광객들의 도시 이동 휴가가 새로운 류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훈천에서는 종이 건강 양생, 민속 체험, 문화 교류를 특색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변경 도시 매력을 깊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문화 관광 소비 열기를 지속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혼천 도로 통상구 입경대청 일반 역구를 소지한 러시아 관광객들이 빠르게 통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라리사입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사점은 미리 발급 받을 필요가 없고 통관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우리는 발해 고지대에 가서 중국 고대 건축의 매력을 느끼고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와 미식을 모두 사진에 담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수치에 따르면 최근 휴일 기간에 입경 인수는 연 1,657명으로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통상구에서는 관광단 전용 통로를 증설하고 로우 봉사 일터를 증설하며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여 여객들이 도착하는 즉시 통과하고 고효율적으로 통행하게 했습니다. 혼춘시 시내 한 숙뜸관 여러 러시아 관광객들이 만족 숙뜸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성급 무형문화재 기에는 습한 기운을 다스리고 목, 어깨, 허리, 다리 피로를 풀어주는 양원 효과로 러시아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리우다입니다. 만족 숙뜸을 처음 체험해보았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왔는데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훈춘시 만족 숙뜸요법 전승인 한시명입니다. 매일 가게를 찾는 러시아 관광객은 약 30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경추병, 어깨, 허리와 다리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로 앓고 있는데요. 숙뜸은 습한 질병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죠. 중이 물리치료 외에도 종로 문화교류 체험 또한 인기 있는 선택으로 됐습니다. 혼춘 와스토크 활락섬이나 러시아식 건축물, 마트료시카, 채색 그림, 중로 문예 공연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줄리아입니다. 이곳은 고향 느낌이 나면서도 중국 특색이 있어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활락섬 책임자 소개에 따르면 일평균 여객 접대량이 대폭 상승을 했고 러시아 관광객 비중이 근 60%를 차지하여 주변의 음식, 숙박, 문화창의 제품 소비에 뚜렷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은 당일 왕복에서 심층 체류로 전환됐으며 인기가 지속적으로 소비 활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혼춘 우통 국제여행사 유한 책임회사 관광안내원 주아연입니다. 사증 면제 정책이 실시된 후에 러시아 관광단 접대 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당일 왕복 쇼핑 관광단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관광객들이 더 묵으면서 우리 현지 특색 미식과 중이 물리치료 그리고 민속 문화를 체험을 하지요. 소비 구조가 더 다원화됐습니다. 사적 면제 혜택의 방출, 문화관광 경영 모식의 성격은 훈춘 타국 관광이 통과 관광에서 휴가 관광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종이 물리치료, 민속체험, 문화레저는 새로운 주목점으로 되어 현지 문화관광 소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주민연결식 과학기술협회 연결식 교육국에서 주최한 2026년 주민연결식 과학자 정신 학교 진입 행동이 일전 연결식 하남수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 주 과학기술협회 책임자는 연길시 하남소학교의 과학보급자원 구례미를 증정을 하고 연길시 과학기술협회에서 연길시 하남소학교의 간판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로보트 시연과 과학쇼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사생들이 함께 과학실험을 하며 생동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과학사상을 전파하고 과학문화 매력을 전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은 무인기 표현대 공연을 관람하고 과학자 정신 사진전을 참관했습니다. 연결시 하남수학교 학생 조미월입니다. 과학쇼와 로봇 공연은 매우 멋졌습니다. 과학의 무궁한 매력을 진정으로 느꼈죠. 과학은 지루한 공식과 정리가 아니라 기적으로 가득하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강대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연결시 하남수학교 과학기술 보도원 려균파입니다. 교육 3일꾼으로서 이번 활동을 계기로 과학자 정신을 일상적인 교육 교수 활동에 융합시키는 가운데서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소양, 가국정회를 키워주고 아이들이 과학을 사랑하고 꿈을 추구하게 이끌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후비 역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 과학기술협회는 또 주내 여러 소학교에서 과학자 정신 사진 손해 전시를 펼쳤습니다.
1: 중국자전거운동협회 성체육국, 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한 2026년 중국자전거주행대회 및 길림성 길선 331 국도변경 자전거주행대회 도문역이 일전 도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문강

0: 광장을 출발점으로 331 국도를 따라 새 공문, 철도 공문, 동산구 86호, 경계비 입구, 일광산 피암 자굴, 1314km 인증 촬영 지점, 석근촌 혁명열사 기념비, 음악도로, 월청진 백령촌을 경유해 도문시 백년부락 주차 쉼터를 도착점으로 했는데 전 구간은 도합 22km였습니다. 경기는 남자 도로조, 여자 도로조, 남자 산악조, 여자 산악조, 청소년 아동조와 주행조 등 6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자전거 주행 애호가 500여 명이 331 국도를 따라 질주하며 속도를 겨루고 관광 명승을 감상했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대중체육강부 양성반이 일전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이번 양성은 신시대 전민건강체육사 발전 수요의 초점을 맞춰 국가체육총국 및 업종권위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성 내용은 전민건강체육 발전 력정, 새시기 대중체육사업의 기회와 도전, 체육시설 건설 유지관리, 경기 조직 실무 등을 포함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수강생들은 이번 양성이 과학적이고 실무에 부합된다면서 배운 지식을 근무사업에 활용을 하여 대중체육사업 난제를 해결하려는다고 했습니다. 주체육국 업무처 처장 국경입니다. 이번 양성을 계기로 각지의 경험을 배우고 참고하여 체육플러스 발전 모식을 모색하겠습니다. 특색체육활동, 체육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 음식 등 관련 산업을 더 활성화하려 합니다. 성체육국 당조성원이며 부국장인 류기가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일전 화룡시 로리크 풍경구에서 63세 관광객이 부주의로 길을 잃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길림소방구조 기동총대 연변지대 화룡대대에서는 무인기, 확성장비, 산악구조장비 등 전문기재를 신속히 갖추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여 여러 구조 역량과 함께 긴급구조를 펼쳤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노인 가족과 풍경구 사업일꾼, 목격자들로부터 노인이 길을 잃은 시간, 복장 특징, 이동 경로, 건강 상태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길림소방구조 기동총대 연변지대 화룡대대 대대장 문경철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에 상황에 따라서 구역을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1호 구역과 2호 구역에서는 무인기 적외선 열화상 촬영과 도보 수색을 병행했고 3호 구역에서는 비상종 경보, 확성장비, 무인기 공중방송 등으로 길을 안내했으며 오토바이와 도보를 결합한 그물색 수색을 했습니다. 구조팀이 힘을 합쳐 수색한 끝에 8일 오후 실종 노인이 발견됐습니다. 건강상태를 확인해보니 노인은 의식이 똑똑하고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몸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그 후 구조대원들은 노인을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문경철입니다. 야외에서 관광을 할 때 함부로 외진 산림으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계,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섭섭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 시신 1호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시신 1호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간파하시라고 믿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많이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용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는 14각에 16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각을 더 얹어준다는 게 한 각의 가격이 498원으로서 기본으로서 1,000원 현금권을 더 드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평균 가격은 이때 가격은 23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인데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0각에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300원 좌우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두 각을 더 얹어준다는 게 이게 기신을 1,400원 내치 현금권을 드리는 그 가격에 해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지금 93년도에 중국 과학원에서 장수촌에 내려가서 조사한 결과 여기에는 8, 90세가 전간의 주요한 노동력이고 90세에 득자했다는 이런 논문까지도 나왔습니다.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은 598원 한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각에 12각을 들이니까 한각에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눈병은 치료하지 않으며 시력이 떨어졌다 마지막에는 실명으로 가기도 일수인 이런 여러가지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40대 중후반 여성들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눈에 현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눈은 일신이 천냥이라며 구백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시력이 떨어졌다. 마지막에는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을 여러 가지 안과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서약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서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서는 백내장 같은 것은 뭐 수술이 인공 찡티를 바깥에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지만 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바깥이더라도 기본으로서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 치료가 필요한데요. 명서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아주 시장에서 발돋움해서 여러분들 눈을 건져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천희 박사를 지금 어서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2: 예, 노시산에 한번 왔다 갔는데 왔다 간 후부터는 혈압이 그냥 높을 때는 확 높고 낮을 때는 많이 낮고 이러면서 잘 조절이 안 될 때다.
1: 예.
2: 근데 가끔씩 또 머리도 막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이 수공기가 그냥 쏙쏙 지르고 바람이 자꾸 들어간 것 같습니다.
1: 예.
2: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나아지고 예. 머리가 맨날 머리 그냥 이렇게 낀 것처럼 이렇게 터져나오겠어요. 가마 머리 정신이 아예 났댔습니다.
1: 그렇죠.
2: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 약 먹은 게 지금 머리 많이 맑아지고 혈압이 엄청 잘 됐대다.
1: 네, 동맥경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됐다는 네. 걸 말하는데 지금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 제품 자체를 드셔서 풀리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2: 그리고 이 기억력이 막 떨어지면서 이제 이거 무슨 기억이 되지 않으면서 무슨 물건 싸러갔다 또 자꾸 잊어버리고 물건 싼 거 두고 오고 또
1: 그렇죠.
2: 갈 때는 기억하고 갔다 자꾸 싸지 못하고 온다 말 대차 갈 때 많다 말입니다.
1: 그럼요.
2: 근데 요즘에 이 기억력이 많이 돌아와서 이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적어가지고 갔댔어. 근데 요즘 적지 않아서 기방상 생각났대다. 예.
1: 그렇죠. 예, 예.
2: 그리고 이 약 먹으면 심장이 대대졌을 때다, 심장이.
1: 심장

0: 장관, 내혈관은 예. 이 제품을 더 저가할 제품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1: 예, 심장이 그냥 떨리고요. 그냥 쪼여드는 것 같은 게 그렇지만 가슴 확 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 쪼여드는 것 같던 게. 그리고 예, 침침하고 예, 두근거리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러면
1: 그리고 신경질도 많고 예, 맨 안에 짜증나고 그래도 없어졌어요. 그 동상이.
0: 그렇죠. 그게 다 문란이 생겨 예, 그런 겁니다. 신경세포의 문란입니다.
1: 예, 옳습니다. 그리고 예, 그건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는 이 귤림이 있어서 듣지 못하고 어디 자지 못하고 그다음에는 잘 들리지 않던 게 그것도 새신이로 먹거나 그것도 좋아지 많이 나아진다.
0: 그런데 해결해서는 새신이로 아주 많이 잘 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처우해졌습니다.
1: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잠도 자자고 소리 슬란다 계속 먹으면 조금 나아영 나아질 것 같습니다.
0: 나아집니다. 예. 나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잘 예, 들리던 게 어서 계속 뻥 뚫린 것 같아서 잘 들립니다. 걔도.
0: 아 그렇죠. 예.
1: 그리고 뭔가 뭐 어디면은 다 차들 다 아플 때다 예, 무슨 이렇게 각통 나면서 예, 만약에 어깨도 어깨도 하고 이렇게 목이 다 뻐근 나면서 예, 어디면은 근육통도 아프고 아프기도 하고 예, 통신하고 이랬댔습니다. 무릎 관절도 괜히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0: 예,
1: 순계 다닐 때 무릎이 아프다고 아프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다닌다
0: 예, 예, 곰팡이 든든해져야 그런 골가마비 해결받습니다.
1: 예, 먹어보니까 진짜 이 이야기 심리회관 집에는 최고야 같습니다. 약 정말 먹었댔습니다. 다른 약 괜히 예, 끝났을 때다. 오빠나면서 예, 지금 요즘에 이거 먹고 머리 많이 맑아집니다.
0: 예, 그렇죠.
1: 그래서 난 최고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계속 먹자고 또 오늘 뭔가 활동 있을 때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또.
0: 예, 배달 전화번호 예, 5017766번에 연락하세요.
1: 5017766번입니다.
0: 예.
1: 예, 그런데 하나 더 말할 거면 이 내자 기계 난 줬을 때다.
0: 예.
1: 선물 받은 내자 너무 줬을 때다. 예, 예. 마음이 편안하고
0: 너무 좋은 겁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면
1: 머리,
0: 됩니다.
1: 예, 예, 가슴이 편안했을 때다.
0: 그렇죠.
1: 계속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0: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지금 이모가에 중풍이 와서 이 전이 박사를 얻어내에 야듬다를 썼습니다. 야듬다를 쓰니까 지금이 그렇게 언어장애 와서 그렇게 고사했는데 어전에 수분말을 할 수 있고 이비가 삐뚤어진 이비가 어전 돌아서 왔어.
0: 와, 예, 전이 박사가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3: 그래, 왜 귀는 매서 마구 듣지 못했는데 어전에 약간 열린 게 알린답니다.
0: 아, 그렇죠.
3: 이 이야기가 예, 참 좋은 이야기라는 예, 게지. 예. 그래, 이 손이가 오그라진 손이가 다섯 손가락이 오그라졌는데 지금 세 손가락이 펴졌답니다.
0: 예.
3: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3: 화장실을 다니지 못했는데 어전 지팽이를 찍고 화장실을 다니고 자기 손으로 밥이라 잡수고 화장실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그렇죠.
3: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활동에서 올 때 우리 그 이모는 딴 것보다 그 세시미로를 같이 쓰니까 효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3: 혈압이 자꾸 올라가던 게 올라가지 않고 하품하던 게 어전 하품하지 않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요.
0: 예, 천희 박사하고 세신이를 배달 받으시려 한다 예, 그렇죠. 예, 예,
3: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천희 박사 어선 1년 석 달서 오래 썼습니다. 네, 이하고
0: 예,
4: 천희 박사로. 예, 그래 이 천희 박사 쓰기 거는 예, 용맥이었고 예, 선생님 용맥이라는 게 미나 없었습니다.
0: 예.
4: 예, 그런 게 이거 쓰고 나니까 벌써 며칠 안 쓰니까 아, 그 다음에 정신이 많이 쓰게 지고.
0: 아, 이거 효과 빠릅니다. 예.
4: 예, 이건 확실, 예, 이 약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0: 한 번 들이면 풀어 드셔도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4: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자기 써볼까나 선생님 강의 나 이렇습니다. 무슨 약이 나 이렇게 써본 다음에 선생님 어떤 내용, 좋은 내용을 한다 때니 그 내용과 내가 써본 게 맞는가, 이거네. 예.
0: 실험해 보죠. 예. 드셔보게 되면 금방 그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실제 효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정수연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제가 천이 박살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소변이 잦아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 난 이거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데 계속 저기 그래서 약 먹고 현재 먹으면 그래서 조금 낫다도 또 이제 발작하고 있냐가 좀 하더란 말입니다.
0: 예.
5: 근데 이 천이박살 먹고서 좀 이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내일 밤 지금 편안할 것 같은 일 난 좀 신납니다.
0: 아, 예, 예.
5: 예. 그리고 저기 자기가 아프다는 좀

0: 괜찮습니다.
1: 천이박 썼으니까 심장이 좋아지면 콩팥이 따라서 좋아진 겁니다. 예, 예.
0: 예, 그리고 위가 나빠가지고 소화, 이제 밥 못 먹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혈압이 또 영, 엄청 안 돼,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좀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굳이 나고, 그래서 그때 이렇고 좀 변비이 있어 보고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그렇죠. 예. 신경세포가 완전히 영양물질이 제대로 전도가 돼서 맥의 신경세포가 자기 구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
0: 겨우 기관지 염물로서 예. 항상 기침가래가 심해가지고 소리 약을 달고 있었는데 이것도 어느 때 나서든지 모르게 지금 다 나서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제품이 천이박사 아니겠습니까?
0: 네. 예. 그리고 혈압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예. 많이 나, 통증이 많이 나서지니까 나 걷기 허락한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나 여기 먼 거리 걸 수 있고요. 제소시장도 만들던 이 워낙 활동도 잘한다죠. 그러니까 이야기 먹어보 영 여러 년을 좀 효과 좋아서 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이라는 우리 남편이 전립선 비대알려서 소변이 자꾸 예, 시원히 보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해서 이거 썼는데 눈이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영 아침에는 난 좀 지나한다.
1: 예.
0: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났고요. 가위 나빠 그런지 만나기 꼬리도 겨운다지 눈도 바로 보이지 않는다지 하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예.
0: 약 여러 년을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저리 좀 오늘이 약이 많지 않으니까 좀 배달만 좀 써다드리겠습니다.
1: 천일박사하고 세신이로 선택이 아주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신이로는 완전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맥이 나고 콩팥이 좋아지고 귀가 잘 들리고 배가 아프지 않고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전면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최신리로 천이박사의 배합입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지금 남편분이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쓰는 다음에 신체가 폐기동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지금 면역력이 많이 내려가고, 감기 자주 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머리도 쉰하고, 그래서, 이거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석 달 다 썼습니다.
1: 그래요.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3: 네, 그러니까 예,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예, 맥이 없고, 그 다음에 감기 자주 걸리던 게 많이 나사지고, 예, 식사도 잘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용심이 나하고, 예. 그런데 지금 텔레세이도 왔단 말입니다.
1: 예.
3: 텔레세이도 오고, 지금 위도 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세심히도 하고, 천이 박사가 정말 황진다당이라니까, 예.
1: 그렇죠. 예, 예.
3: 예, 같이 대접시키면 신체 건강에도 좋고, 몸을 처리한 데도 도착한가 생각해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도움을 정말 또 싸자고 그럽니다.
1: 잘 물으셨습니다. 천이 박사 식전에 꼭 복용하세요. 그래서 한 대지만 그저 따뜻한 물에 풀어서 물 마시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만보를 걸는 한 대지만 풀어도 힘을 얻게 되어 있고, 심장과 뇌혈관이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록혈정하고 전도권하고 32가지 중약제가 종합으로 몸을 빨리 처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전열선 때문에 거의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서 90% 그 좌우 이상으로서 많이 전열선 때문에 비뇨계통의 문제가 단순 비뇨계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오장 공능이 처지게 되어 있고 문란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절하게 너무 잘 맞습니다. 예, 예. 천이 예. 박사하고 세신이로 빨리 선택하는 게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는 게 기회입니다. 예.
3: 예, 이번 우대 활동이 너무 더우니까 예. 오늘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나으세요.
3: 예, 501-7766에
1: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전로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씹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로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쇄신이라는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노년기에 들어서서 건파지 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과학기관의 공동이 다 쳐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처방 자체는 중국 강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석박사 지도교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몸이 빨리 처서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수를 유지하는 데서는 비결이 바로 콤팥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모든 공능을 한 계단 두 계단 올려놓는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쇄신이로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로켈정 사슴이 핍니다. 우리 빨리 몸을 처서게 하는 제품 자체가 바로 쇄신이로에서 그 로켈정 이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는데 로켈정은 그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피를 빨리 만드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조혈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혈 공능이 떨어지면서 머리가 깜빡거리거나 한나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한나는 량세론 혈액의 량이 부족합니다. 우리 조혈 공능은 콤파츠 조혈 공능을 그 도와주는 이러한 그 기관에 속한다. 골수가 콤파츠는 골격을 관리한다. 골격은 골수를 관리한다. 골수는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혈 공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면역 공능이 저하와 더불어서 콤파츠 양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립니다. 신지스메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젊어서는 나는 철이 심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진간한 소리에도 벌떡 놀라는가 하면 어진간하게 되면 그 심장이 든든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서 심장과 뇌혈관이 심근이 오거나 노공이 오거나 이런 분들도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일 해가지고 힘든데 그것도 모두 뭐 우리 조혈 공능의 저하와 면역력 저하와 심장과 뇌혈관이 총체적인 그 자아 공능이 뒤처지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심장 공능이 좋아지게 되어있으면서 불면증을 해결합니다. 이걸 해결할 법 적지 않은 분들은 초저녁에 좀 눈을 붙이고는 새벽부터 시작해서는 1시, 2시에 깨나면 온 밤을 지새운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기본 공능이 올라서게 되어있으면서 불면증이 해결받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그리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서 양이가 생겨서 부부금슬이 떨어지거나 유정이 생기는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빠릅니다. 지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면서 군데군데에 퍼렇게 띵띵이 이문 것처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는 쇄신이로입니다. 특히 우리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좋은 제품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로근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처방에는 전로근하고 로켈정이 들어가는 처방이 아주 적거나 거의 희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처방이 이렇게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그 비교적 그 빠른 효과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0: 콩팥이 좋아지게 되었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간이 문제가 생긴 분들은 점차 알코올간, 지방간, 비형간염, 시형간염 이로 인해가지고 깡구의 증상으로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보조를 놓고 말하면 간경화, 간경화 복수, 마지막에는 더 중한 질병으로 전이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 이 세신이로 이 제품 갑을 이걸 드시게 되면 미리 전에 막아줄 수 있는데요. 만약 간경화가 생긴다면 간 문정맥 고압으로 인해서 뭘 말하는 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간에 피가 들어가 간주 장혈로 되어 있는데 피가 간에 들어가서 저축되게 되어 있는데 피가 안에 들어가 저축되지 못하게끔 문정맥에 고압이 생김 높은 압력이 생기면서 피가 간에 들어가 저축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비장에 갑니다. 근데 비장은 피를 저축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이래서 비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피가 변을 통해 나갑니다. 그러게 되면 혈변을 보게 되어 있거나 혹은 또 피하에 얼룩덜룩하게 어혈이 생깁니다. 이건 바로 간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고 비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비장 그러니까 간 경화로 인해서 비장 종대가 옵니다. 비장은 피를 저축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혈이 생기면서 버럭게 입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도 바로 누가 해결되게 되는가 하면 세신이로 이 제품 갑을 드시게 되면 이러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해결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세신이로는 단순 콩팥에서 콩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콩팥 자체는 신주수 소변 관리를 합니다. 하루 저녁에 여러 번 일어나던 분들이 이게 조절받는가 하면 신주수 깨는 다음에 신주골, 콩팥이 골격을 관리합니다. 콩팥이 하게 되면 골격통이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그리고 진을 벌어서 콩팥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윙윙 나거나 귀가 슬들리는 게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신변에도 몇 분들이 이러는 거 제가 보았는데요. 귀가 슬들리게 되면 외계하고 이게 전달이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서 사람이 뻥해지고 빠른 속도로서 뇌 위축이 오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신이로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이 잘 통합니다.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들어가서 룬창 퉁변해집니다.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변이 잘 통해야 노폐물이 제때 잘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육종용 바지텐이라는 성분 자체를 기본으로서 추위를 몰아내는 한을 몰아내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맥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룬폐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쩡 하면 뭐 건조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천동이라는 성분 자체가 룬저해서는 기본으로서 그 우리 촉촉하게 피부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는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이른 아침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속향기에 단어가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햇살이 길어지는 초여름. 이 향기 속에는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라는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겹고 푸른 단어 명절.

0: 선단 시인시 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안도현에서의 예, 문학회 회장 사업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글짓기도 가르치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해 온 박영옥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우선 박영옥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박영옥 시인은 예, 1997년부터 아동문학 창작을 시작했는데 2003년에 연변작가협회 가입했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안도현 아동문학 그 협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야기집 밤중에 찾아온 남자 이런 책을 출판하고 2005년에 우화 빗둔 나무의 고운 꿈이 의무교육 조선우 교과서에 조선우문 자습득본 5학년 상권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안도현 10대 도덕모범으로 당선되었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안도현 정협위원 그리고 동시집에 꿈나무 사랑나무와 예, 또 햇님 파는 가게 이런 동시집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예, 또 제12회 우리네 동요제 우수상도 수상했고 2016년 8월에는 제3회 가사응모에서 또 동요 3등상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예, 제13회 동신컵 중한아동문학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예, 길림성 장애인 문예작품 경연에서 3등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자서전 비운의 마라토너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제6회 기림문화상을 수상하고 2021년에는 연변일보사 당창근 100주년 응모에서의 또 소설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제7회 기림문화상을 수상했고 아동문학작품집 콩콩이 탈출기를 또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응모에서 수십 차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0: 예. 예, 그렇다면 본인이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3급 장애인인데 일반 사람과 달리 많은 아픔과 좌절을 당해왔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저는 쓰러지지 않고 저희 생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상을 골라 황홀한 무지개를 엮어가려는 욕망으로 문학이란 이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장애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문학은 신체적 제한에 상관없이 창작이 가능한 분야로 장애인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작 과정은 저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고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기여한 방식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힘든 삶을 이겨낸 인물의 이야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통해 자신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 불행한 삶 속에서도 생활의 아름다운 면을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저에게 자신이 삶을 뜨겁게 사랑한 방법을 깨우쳐주었고 많은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도 하늘에 있는 별을 사랑하고 떠다니는 구름을 사랑하고 지나가는 바람 그리고 땅 위에는 나무도 풀도 꽃들도 또한 생활도 웃음도 지어 눈물까지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0: 예. 그럼 이제부터 박영옥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하늘이 맑은 날입니다.
2: 하늘이 맑은 날 박영옥 하늘이 맑은 날 샘터 안에 햇님이 꼴떡 바가지로 햇님을 퍼도 햇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흐린 날 햇님은 어디 갔을까? 어, 하늘이 맑아야 햇님이 오는구나.
0: 시는 또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1: 예, 이 동시는 예, 제22차 전국 조선족 아동문학 탐구회에서의 우수상을 받은 동시인데 시는 지금 이 동시에서

0: 네. 하늘이 맑은 날을 택하여 이런 맑은 날엔 샘터 안에 햇님이 꼴뚝 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햇님이 맑은 날이면 샘물 안에 비껴있는 걸 말하겠죠. 그것도 이 꼴뚝이란 시어를 씀으로써 넘쳐나는 햇님을 표현했죠. 헌데 흐린 날엔 샘물 안에 햇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햇님은 어디로 갔을까? 의문을 던지고 또 답을 줍니다. 오, 하늘이 맑아야 햇님이 오는구나. 말 속에 말했죠. 즉 맑은 날엔 햇님이 샘물터에 꼴뚝 차고 흐린 날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들어 밝고 맑은 날씨 같은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귀팀 같은 걸 심어주는 겁니다. 참에 우리 가정에서도 햇님 같은 엄마가 밝게 웃는 날이면 온 집안의 웃음과 밝음이 꼴뚝 차 넘치고 엄마 얼굴 흐리는 날엔 온 집안의 분위기가 말 쨍 것과 같은 그런 도로를 하겠습니다. 맑은 날 샘물 속에 꼴뚝 차는 해님을 통해 어린이들이 밝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길 바라는 시인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동시라 할 수 있겠죠.
1: 네,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그 몇 번 소개한 또 동시인들이 그 작품에서도 이 해님이 그 강물에 비끼거나 혹은 또 뭐 신약물 혹은 또 어떤 우물 혹은 호수에 비낀 네. 그런 모습에서 또 이 맑은 날과 그 흐린 날에 또 그런 그 대비를 하면서 아마 시가 탄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0: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장소에다 옮겨놓으면서 지금 새로운 또 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마 그 부분에서는 좀 그 사유가 좀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어서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비입니다.
2: 비. 박영옥. 지구 아이들을 만나려고 그 높은 데서 퐁당 뛰어내렸는데 아이들마다 못 본 체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서러운가 봐요. 눈물투성이구나.
0: 예. 그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지금 지구 아이들을 만나려고 장장 그 아득한 높디 높은 곳에서 퐁당 뛰어내렸는데 지구의 아이들은 못 본 채 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서럽다고 해. 서러운가 봐요. 눈물투성이구나. 참에 아이들이 비를 피하여 집안에 들어간 것을 서러워한다고 표현했고 또 빗물이 줄줄이 흐르는 것을 눈물투성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반갑고 서럽고 그리웠던 그 눈물에 빗물을 비유한 것이 아주 독특하고 독특합니다.
1: 네, 이것은 참 그 동심이 아주 접근되는 그러니까 아 나는 반갑다고 왔는데 그냥 나를 외면하니까 서럽다.
0: 예, 예 그렇죠.
1: 아주 좀 동심이.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우리 집 자가용입니다.
2: 우리 집 자가용 박영옥. 학교 가는 아침 우측 손이도 아래층 영리도 태운대요. 가다 가다 친구 만나면 또 태우고 우리 집 자가용은 마음 쉬고 온 아빠 닮았어요.
0: 네, 지금이 아빠가 아침마다 학교 가는 날 자가용에 태우고 가는데 우리 집 우측 손이도 아래층 영리도 모두 아빠 자가용이 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의 자가용이 있기 전의 시대를 말한 거죠. 근데 아빠는 또 학교 가는 길에서 나의 친구를 만나면 또 칙 세우고 태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 집 자가용은 마음 씨가 온 아빠를 닮았어요. 예, 마음이 후더운 아빠 자랑한 거죠.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우리 동네의 그 사람들 인품도 치하하고 있죠. 시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띄우면서 아이들한테 화목한 주위 환경 건설에 대해 강의했다거나 할까. 하여간에 유익한 사랑의 마음을 선물한 거죠.
1: 네.

0: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공부하고 싶어서입니다.
1: 공부하고 싶어서 박영옥.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엄마도 유치원생처럼 같이 유치원에 가고 같이 집에 오고, 내가 수학교에 다닐 때 엄마도 수학생처럼 같이 학교에 가고 같이 집에 오고, 엄마는 다시 학생이 되고 싶은가 봐요.
2: 예. 지금 이 동시에서도 유치원이나 수학교로 엄마가 같이 가주는 그런 사연을 두고 딴전을 부립니다. 엄마는 사실 아직도 어린 자식이 유치원이나 수학교에 다녀오는 사이에 그 어떤 안전 문제가 근심돼서 동행하지만, 아이는 또 자기 각도로 왜서 함께 다닐까? 아마도 엄마도 학생이 되어 또 다시 공부하고 싶은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능청을 부리는 거죠. 아이도 엄마가 자기를 관심해서 그러는 줄 본연히 알지만, 이렇게 응석을 부리듯 능청을 부리면서 결국 엄마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들로서의 감사의 뜻을 표현한 그 멋이 이 동시를 더욱 부드럽고 유머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동시는 봄향기 계열의 시인데요. 제목은 봄향기 2입니다.
1: 봄향기 2. 박영옥. 엄마의 향기 어디서 나죠? 아기 싹들의 의문. 너희들 몸에서 나는 거야. 엄마 봄향기는 누가 실어왔죠? 아가나무들의 물음. 너희들이 실어온 거야.

0: 예. 여기서 봄은 결국 엄마죠. 그래서 자식들은 아기 싹들과 자식들은 아기 나무들의 대화를 통해 시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처음에는 예, 아기 싹들이 묻습니다. 엄마, 엄마의 향기 어디서 나지? 그러자 엄마의 대답이 너희들 몸에서 나는 거야. 즉 봄인 엄마의 향기는 새싹들한테서, 즉 봄맞은 자연한테서 온 거란 그런 거죠. 다음 또 예, 아기 나무가 묻습니다. 엄마, 봄의 향기는 누가 실어왔죠?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또 예, 너희들이 실어온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즉 봄 향기는 아기나무를 포함한 대자연이 실어온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 동시에서는 아기 싹과 아기나무를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그 큰 봄이 자식 같은 대자연의 대표적 산물인 아기 싹과 아기나무한테 사랑의 입김을 전하는 걸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이렇게 서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봄과 아기 싹과 아기나무 등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 핵이라면 핵이겠죠. 예. 예,
1: 여기서 이 시의 그 작시법에서 한 가지 그 인상적이라면 바로 그 일문 일답이죠.
0: 예, 그렇죠. 예.
1: 뭐 하나의 물음을 던져주고 또 그 뒤에 인차 또 그 답이 따라 나오는데 이러면 아이들한테 좀 그 시를 기억하는데도 좀 많이 편리하지 않겠는가도.
0: 예. 예. 그리고 예, 그 아래 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저 물음 제기라는 식으로. 예. 그 다음 또 대답하죠. 어? 정말 같이 아이들이 생각, 아, 정말 뭐일까? 예. 이 향기는 어디서 올까? 이래서 아이들 주의력을 환기시켜서 더욱 작품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작용하죠.
1: 네. 예. 그리고 아마 여기 개발적으로도 아이들한테 그럼 다른 사물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의문을 먼저 설명해놓고.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예. 그 답을 또 제시해주는.
0: 그렇죠. 꽃은 예. 왜 필까? 꽃은 누가 피웠을까? 예. 또 새로운 물음 제기라고.
1: 뭐 위해서 올까? 무슨 바람을 위해서 불까?
0: 그렇죠.
1: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0: 아주 그 개발적인
1: 예. 예.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청국장입니다.
2: 청국장 박영옥. 아빠의 발냄새일까? 아니 아빠 내일마다 발 씻는데 동생이 방귀 뀌었을까? 아니 동생은 방귀 끼면 눈치 흘끔 보는데 그럼 웬일일까? 주방에서 끓는 청국장이 냄새 피워대네.
0: 예, 청국장의 냄새가 지금 아이들한테는 별난 냄새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서는 아빠의 발냄새나 동생의 방귀 냄새로 착각합니다. 근데 아빠는 매일마다 발 씻는데 또 동생은 방귀 끼면 눈치 힐끔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슨 냄새일까? 아, 원래는 주방에서 청국장 끓이는 냄새로구나. 시는 이렇게 반문의 형식으로 주의를 끄고 그에 또 대답하는 형식으로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슬쩍 내비추고 있는데 아주 묘합니다. 예.
1: 네,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그 우리 민족의 그 음식 문화가 또 살짝 제기되죠.
0: 그렇죠.
1: 그 사실 청국장을 그 끓이는 냄새를 맡거나 그냥 그 그러지 않았고 그냥 반제품일 때도 그 냄새가 좀 그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0: 그렇죠. 아이들 커는 더구나 하지. 네,
1: 우리 그 미술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그냥 민간에서 먹는 그 뭐 쑥두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것이 아, 그 냄새는 아주 그 고약하고 좀 그런 그 좀 좀 그 싫은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나 또 그 맛은 또 당기고 이것이 또 그 한 뭐 어떤 민족적인 그런 그 음식 문화에서 나타난 또 특점이 아니겠는가.
0: 네. 예, 그렇죠. 예.

0: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눈 2입니다.
1: 봄눈 2 박영옥. 빼빼 마른 나뭇가지가 힘 약한 줄 알고서 사뿐히 내려앉았는데 똑 바지가 부러졌대요. 어머나, 어쩌지? 봄눈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땅에서 눈물을 주르르.
2: 예. 봄눈이 지금 아재가 부러지게 가득 나무에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가재가 진짜 약한지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앉아 무거운 건지 아재가 뚝 부러졌습니다. 깊은 산속에 가보면 눈 오는 날 진짜 여기저기 가지가 부러진 것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동생이 바로 그런 풍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에 그치지 않고 슬쩍 필봉을 돌려서 아지를 꺾어놓은 장본인인 봄눈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땅 위에 내려온 후 또 눈물을 주르르 흘린다고 썼습니다. 즉 봄눈이니까 땅의 기운이 높아서 내리자마자 땅에서 녹아버리는 걸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나무아지를 꺾어서 꺾어놔서 마음이 아파 우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참 묘한데. 예.
3: 역시 그 아주 기묘한 발견이죠.
2: 예, 예. 예.
3: 그냥 그 나뭇가지가 꺾어졌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봄눈이 자기 절로 뭐 참회를 해서 그 눈물을 흘린다는 그 녹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다른 예. 그 의미로 또 전환시켰죠. 예. 예,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별입니다.
1: 별 박영옥. 다리 위에서 뜀질하며 재롱 부리다가 하나 둘 물속에 풍덩풍덩 떨어졌네. 그런데 물장난이 신나서 장밤 나오지 않네.
2: 예, 이 동시는 2017년에 그 동심컵 동시응모에서 수상한 작품인데 시는 지금 하늘이 별이 지상의 그 다리 위에서 찜질하며 자랑 부르다가 물속에 풍덩풍덩 떨어진 것

0: 것을 쓰면서 해. 그런데 그 물속의 별들이 정신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장난이 신나서 장밤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참 예, 밤이면 밤마다 물속에 비낀 별들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별은 예, 상대적으로 정적인 것인데 시에서는 동적으로 예, 그것도 아주 인격화해서 예, 별이 막 움직이고 뛰어내리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예, 엄청 그 거리감은 하늘나라와 땅나라 물속 등을 예,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의 그 상상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1: 이 무더운 계절에 예, 박영옥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감상하다 보니 예, 더위가 한결도 가세어지는 듯도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네 뛰는 처녀들이 치맛자락 노을노을 총각들의 힘내기로 씨름판인 들썽들썽 흥겨운 민속놀이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은 우리의 전통문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을 배워가며 단오명절의 매력을 만끽해봅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흥겹게 추어보세. 얘가 바로 아름다운 내 고향 연변이요, 내 고향 연변.

네, 이상 오늘 문학살롱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 프로,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신 예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우리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예, 이 사계절 가운데서 여름이 화에 속한다. 예, 불에 속한다. 이 말이죠. 예, 여름처럼 매우 덥습니다. 예, 이 불인 여름이 오면은 심장병 환자분들이 병이 심해지고 사망률도 더 높아지고,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다 이 여름에 와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장병 중에서 관심병이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관심병이 제일 심한 걸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심교통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심교통은 매우 짧은 시간 심장 부위로 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아파나는 증상을 심교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약 심예방 약 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심교통을 치료해 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똑똑히 밝혀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심교통이란 관심병이 있는 사람이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혹은 무슨 일로 해서 격동됐다거나 또 너무 춥거나 혹은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진다거나 이럴 때 심교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그 부위를 보면은 가슴뼈 중간에 와서 많이 아픕니다. 이 가슴뼈 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 단중쇠라는 게 있는데 이 인맥이 있는 경락입니다. 혈점이죠. 여기가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이 혈점이 아파서 자꾸 그것을 누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반사통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아프고 왼쪽 팔 안측안이 내 쪽이 아프다 하죠. 심한 사람들은 왼쪽 팔 안쪽이 아프면서 줄이 뻗쳐가지고 제일 뺏기 손가락하고 무명 지에 와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 이리 아픈가 하죠. 심교통이 있는 분들 이런 반사통이라는 게 바로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이 아파야 되겠는데 왕청 같은 그 뺏기 손가락이나 무명지 그 다음 또 왼쪽 발 내 쪽이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뒷잔등에 와서 흉부하고 흉골이 막 먹는 그 부위 쪽 척추 쪽에 와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잇몸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턱이 아프고 이런 반사통을 가지고 있죠. 아픈 증상을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악박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악박통이란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무얼 꽉 눌러놓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어딘가 바위돌이 찌운 것 같은 감도 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지금 내 이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아들 선생님이 고마워가지고 내가 전화드리려고 그랬다. 예. 우리 아들 전통이 걸려서 엄청 고사했습니다. 예. 우리도 잘 못 쓰고 다리 아프고 그래. 그 다음에 머리 어지럽고 머리 기억력이 없고 정립선이 있고 심장에 아이가 와서 만나고도 흩뜩거리고 앉았다 일어 못 나고 그랬댔습니다. 그리고 정립선 심에 섭외는 못 보고 위나 밥 밥도 다 못 먹고 전통이 걸려.

0: 나 공부를 해서 두번 세번 걸리니까 꿈도 못 합니다.
1: 여러 번 걸리면 그렇죠. 점점 더 심해지죠. 네.
0: 그래서 엄청 고상하고 소리 병원에서 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한 치료를 받고 나오고 나오고 이랬겠습니다. 계속 별로 크게 무슨 어쩌나 해결을 못 봤는데 집에서 또 가까워해가지고 고상하다가 소리 이렇게 방송 잘 들으니까 선생님 강의가 나옵니다. 이게 세상에 당뇨순뇨반이랑 이게 딱 전나 중풍이 치료된다고 하고 공룡수도 시에있고 해발이 높은 데서 이게 정상한 길에서 이게 약 아주 훌륭한 길하고 좋다고
1: 생각된다니까.
0: 예.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한 타타타타 처음에는 쓰기 시작했는데 예, 한 몇 달 쓰니까는 예, 밥을 잘 먹겠다고 해서 찾습니다. 음식을 얘기되는 게 찾아서 되는 게 혈압도 소리도 잘 듣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대로 예, 혈압이 하고 예, 이렇게 건네때 이래 찍은 대로 먹고 그럼 이 장면만 예. 먹은 게 예, 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 우선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걸지 못해서 부축하고 이래든지 아직 술이 못하고 살이 못하던 게 예, 지금은 예, 완전히 자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1: 예.
0: 너무 좋아졌습니다. 강박민이
1: 좋아집니다.
0: 예, 이 양만한 게 없을 때다, 내 찾아보니까. 이때까지 애를 네. 그렇게 써서 예, 치료하자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없을 때다. 근데 네. 요 약 쓰니까 딱 요렇게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1: 그렇지.
0: 예, 나도 심장이 나빠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어쩐지 팔딱 뛰고, 예, 신경질이 많이 나고, 머리 얼빠나고, 예,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더구나 담양이 나빠, 달걀도 못 먹고, 이력서리, 예, 목이 막 심해서 이래면 이랬대는데, 위나빠 밥도 담아 먹고 그래 이 약을 같이 먹으니까 나 신경질도 안 나고 밤잠 잘 자고 예 소변을 한 것도 낫고 각방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0: 예 얼굴이 가서 이거 그서 나는 빤이 나와가지고 소리 그서 깨트려서 나는 것을 그래서 보기 싫어서 그랬던 게 어디라 그랬던 게 지금은 팔팔해졌습니다 예,
1: 예 거기 얼굴이 그렇게 시까맣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우리 이 당귀 안에 우리 그 이게 페룰산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켜준다. 예. 그 회색수 성청을 막아주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얼굴에 약간 죽은 그 죽은 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노인 반점이라며 그리고 얼굴이 잠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얼굴이 그 좋아져가지고 많이 곱아진다는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많지니까 이야기 잡습니다.
0: 네, 어여 멀쩡하게 됐습니다.
1: 예,
0: 지금은
1: 다른 사람을
0: 대응을 했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쓰고 있는 게 어찌서인지 다른 사람들 다 말한다. 오늘 어째 무슨 먹었길래 그런가 하고 이랍니다. 걔네 말했습니다. 일단 내방 먹었다고 해서 예. 그냥 그리선가. 아우 그냥 맨날 이거 한 가지라 오네 이랬습니다. 무시 가만히 말하면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이랬습니다. 그 영소화가서 이러니까 나 지금 그냥 그 떨국이 아까 봐가지고 예 돈을 더 있지만 해도 예 계속 먹겠습니다. 이하고 다 대체할 이야기 없으니까 나는 예, 생각에는 예
1: 계속 효과를 본대서 잡으면 좋습니다. 원래 유지량으로라도
0: 예,
1: 하면
0: 예. 예. 이것만 먹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이번 학생회를 참가하겠습니다. 예.
1: 네
0: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상 약 먹기 전에 예, 저약이 고혈압이 하고 예, 22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사후에 예, 당약 순내방 먹고 있는데 예, 약도 딸다오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도 어디 그렇게 잘 되는 게 알리니까.
1: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낮에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이 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예,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도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그렇게 잡습니다.
3: 예, 지금 간약 신예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신경증으로 예, 피해서 소리나 예,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아, 좋은 행사입니다.
3: 그리고, 예, 그리고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한계 낀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게 예, 정신 아닌가 보다.
1: 아, 예.
3: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럽음이 인차이롭습니다.
1: 인차이롭습니다. 원래.
3: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벗어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저는 이 약 먹으면서 예, 이 이야기에 대한

0: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예.
0: 우리 집에 두 사람을 이해하고 먹으면서 지금 이 공공 얻고 있습니다.
1: 예, 그래도.
0: 우리 올케도 얘 내 소개도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신장이 너무 나쁩니다, 저기. 계속 신장이 아프고 얘 통증하고 얘 숨이, 통증하고 숨이 다 고생하고 얘 계속 내기 떨어지고, 땀이 오잖아, 얘 좋아서 아이도 했는데, 내 소개로 얘 이거 먹고 있는데, 너무 빠졌단다.
1: 아, 예.
0: 어머니 한국에 얘 붙여줬다.
1: 아, 예.
0: 예, 전도사가도 그래서 예, 오늘 우리 할수 있다고 예, 우리 전화온 후에 말했으니,
2: 두번 가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배달받아서 거기다 붙여주셔, 예.
0: 예, 오늘 붙여주다고 예, 그랬다.
1: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게 혈압이 높아서 정말 몇십 년 동안에 서약 먹으니 간도 나빠지고 콩팥도 손상받고 해서 그러다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아, 서가약 심내방 듣고 먹고 있는데 몇 달 먹고부터 이제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 아, 이틀, 사흘, 이래 일주일에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선생님 지도 방조해서 약 먹은 게 조금 예, 혈압 조절이 연상됩니다, 지금.
1: 어, 예.
4: 예. 내가 좀 얼굴 먹고 약을 따서 먹었는데 혈압이 완전히 그저 조절되고 확실하게입니다, 지금.
1: 예.
4: 예. 그리고 나, 예, 경도마에 방파를 올 줄 있었는데 항상 그지마다 넉다만 먹고 내 검사를 하는데 경도마에 방파를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4: 예. 그렇구나. 나는 또 전립선에서 아이, 여섯 번째 화장실 되겠는데, 한 번 서봤나, 예, 조금 힘나가다니까, 야, 온몸 잡지 못하면 내려놓으니까.
1: 그렇죠, 예.
4: 예, 이래 고생하다, 정말, 심내발에 먹은 후부터, 아, 한 번만 서봤나, 예, 많아지니까, 예, 서면 자수 굉장히 줄어들고, 정말 정신이 없다, 아침 깨어나면 이래.
1: 예, 잘 자니까, 나, 예.
4: 예, 예. 머리 봐가지고, 예. 그래, 나는, 예, 효과 좋지, 또, 이번에, 올 때 바다 또 왔습니다. 그저 우리 먹자고.
1: 예, 잘하셨어요.
4: 예, 예 그냥 한 가지 문의합시다. 이 친구는 나 이렇게 대충 있는데, 아, 이 친구는 어떻게 잠을 그리 자주 온다. 잠을, 아, 12시간 자도 자꾸 잠을 온단다, 이게.
1: 아, 예.
4: 그래, 이거 좀 알아봐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아, 예, 알자고.
1: 예, 이런 분들이 보면은, 장기적으로 정신이 긴장하면서 예, 우울해지고 예, 예, 수면 질량이 내려가면서 아, 자는 시간은 길지만은 또 자고 일어나면은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예, 계속 피곤하고 또 정력을 회복하기 아주 힘들어한다. 예. 예, 이런 분들 보면은 아, 이 신경계를 치료해줘야만이 이런 병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꼭 내 신경세포를 잘 수복해줘야 되죠. 예. 지금 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아, 신경계 통행계 좋겠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5: 저도 장약심예방침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5: 저는 이거 먹기 전에는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정말 많은 약 썼겠습니다.
1: 예.
5: 그래도 이제, 예, 조절이 안 돼서, 예, 맨발 정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장약심예방침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약 벌써 몇 달 먹어본.
3: 여보세요?
6: 예, 우리 저 뭔가 도량순우, 예. 이, 저, 뭔가, 진약을 먹고 있는데, 예, 이 약이, 예, 효과가, 예, 너무 좋습니다. 이 장약을 먹고 있는데.
1: 예.
6: 예, 20여 년 동안, 예, 저 약인 이 혈압약을, 예, 몇 가지씩 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저기나 뭔가, 살았단 말입니다.
1: 예.
6: 그래서, 그런데, 이, 저, 뭔가, 장약 심내방을, 예, 여덟 달 자후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또 받으면서, 예, 2, 3일에 한 번, 3, 5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서, 예, 감량하던 대로부터, 예,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6: 거기다가 또 동맥 경화도 있고, 노공체 부수도 있고, 혈지도 높고, 가슴이 또 답답하고, 숨이 차고, 팔다리도 저리고, 어지럼, 어지럽고 머리가 이 흐릿허근했다 말입니다.
1: 예.
6: 이전에

0: 약들을 예 많이 써봤는데 예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0: 선생님이 이 서강약 강의를 들으면서 예 이게 내 마음에 와서 딱 닿기 때문에 예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예 머리 흐리 더분하고 어지럽던 이런 증상이 나사지는 게 알리던 게 예 지금 영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던 것 답답하고 숨이 차던 것도 예 다 이롭대니까.
1: 그런 게 원래 일 없어질 수 있는 약입니다.
0: 예, 지금 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예, 바짝 납니다.
1: 아, 예.
0: 발 다리도 저리던 게 예, 저리지 않아서 예, 너무 저기나 기분이 좋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하나 문의합시다. 내 예. 친구가 있는데 예, 이 친구는 예, 저자를 예, 3개나 였는데 예,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1: 예. 예,
0: 또 숨이 차고 어디 쌈등이 기어가서 예, 통신한다 말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 친구는 예, 겁이 나갑니다. 저자로 또 하라 할까봐. 그래서 지금 이 약을 먹자고 그러는데 예, 이 약을 먹어서 효과 있지요?
1: 예, 그분이 지금 심장이 저자로 3개를 했는데 또 몇 년이 되니까나 뭐 예. 숨도 많이 차고 뒷자 눈도 또 통신하고 이렇다 하셨습니까? 예. 예. 이게 저자를 한 이런 분들이 심장 안이 그렇게 많은 혈관 중에서의 그 심장에 그 저자를 넣는 그 혈관 하나를 구해냈을 뿐이지 예, 다른 혈관이 앞으로 안 막힌다 이런 보상이 없습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은 꺾어서 앞으로 이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더 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사람이죠. 예? 이런 예.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그 혈전을 용해시켜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후뜰후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서 이런 분들 보면은 이 관상동맥이 한 70% 내지 75% 이상 여기 막히게 되면은 아, 그 현대의학에서는 저자를 넣으라고 권장하는데 꼭 이래 이제 어혈도 풀어주고 혈전도 녹여주고 아,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이런 그 약이 들어간 거 써야 되죠. 예, 우리 장약심리방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소목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또 우슬리 여기 다 예, 어혈도 풀어주고 혈전도 녹여주고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그런 흐뜰흐뜰한 잡질들 녹여주는 이런 성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0: 네. 241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장작 신일방을 먹고야 여러모로 효과를 영사를 보고 있습니다. 예. 내 먹기더니 난 신장이 나빴어. 신장병이 좀 심한 느낌. 거기다가 또 내경세도 두 번 나왔지. 그래서 이병이 발작한다는 거죠.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아뜩가심이 통제 나고 뒷담등이 막 땀이 빨빨 나고 그저에 그래서 병원이 입원 아예 하면 그저에 정말 여할린 게 불려가지고 병원이 입원해야만이 관을 놓고 놓고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장약을 먹었는데 지금 병원은 모르고 살된 거 입원 아예 한다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신경세우 신장병하고 내기색이고 지금 좋아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난 또 예, 고혈압병이 있었어요. 고혈압 소약을 한 30년간 먹고 소리 있었는데 30년을 그 약을 소약을 먹어놓고 위도 상하고 간을 상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상약을 먹은 다음에는 선생님이 치료했어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는데 감량하면서 장약을 먹었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알려주더라 말인데 밀방에 그냥 먹은 게 혈압 조절이 그렇잘 되지 않나 지금은
0: 그래서
3: 아홉 달 만에 이 상약만 먹은 게 혈압 조절이 그렇잘 돼서 얼마나 선지 모르겠어 그래 난 이번 이 이야기 내게는 정말 딱 맞고 긍정이 감치나 믿을만한 약이고 정말 이마에 선량한 일까지 처음 만났습니다. 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야기 너무 좋았습니다.
0: 이런 날
3: 이야기 경찰서 이번 할때 상해서 우리 아바이가 둘이 먹기를 또 배달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0: 예.
3: 활동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
0: 맞습니다. 예.
3: 돈을 가면서 근데 우리 진철 한부 있는데 진철 한부 있는데 그러면 어째서 기수병이 있고 또 떡예병이 있고 또 남편은 중풍도 몇 번 왔는데 내가 저게도 이하고 내 딸 먹은 게 용이 아까서부터 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떡예병도 좀 낫고 아까에 중풍이 와서 그리 여러모로 효과를 뭐 잘 봐서 이 약을 요즘에는 오늘에 현금을 감해준 두 번씩 감해주고 또 약에서 약을 주고 그러다가 어라지면 끝난다 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오늘 선녀시까지 다잘 받아서 계속 쓰겠답니다, 지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지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3: 241-7979번.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지금 심교통이 있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심교통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바늘로 찔러 놓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고 이 아프다는 방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종다양합니다. 예, 증상이 나타날 때 보통 1분 혹은 길어봤자 5분을 초과해야 합니다. 예, 심교통 증상이 있는 이런 분들 예, 이래서 몇 초 동안 그렇게 가슴이 아플 때 있고 그때 헤메테라 쇼산가유나 구심환 같은 걸 물고 비스듬히 앉아 있거나 또 누워 있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쇼산가유를 헤메테 넣고 한참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뭘로 꽉 찌들고 놓는 것처럼 아프다. 시간이 5분도 넘어가고 10분도 넘어가고 반 시간도 된다. 이러면은 심근경색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예. 이 심근경색 은 잘못하면 신유연성 추스까지 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교통 증상, 심근경색이 발작할 때 이 두 가지 증상을 꼭 분별 잘해야 됩니다. 예.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하는 분들 참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 몸에 어떤 병은 좀 늦춰 치료해도 될 때도 있지만 참지 말고 치료해야 되는 병이 그 심장병입니다. 예. 이 심근경색을 비롯해서 예. 이런 증상 자꾸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이 장약 심리방이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약을 볼 때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로 제조한 이런 약 약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약을 써주면은 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기된 심장병 치료에서 효과가 잘 납니다. 예. 예.

0: 우리 지금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 어버 이사를 하고 단오 명절을 맞이하면서 총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아웃각 사자면은 원래 2970원 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 명절하고 이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려가지고 2270원에 100일 잡술 이런 양을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은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죠. 예.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잡수고도 그 다음 5일 더 드실 수 있는 36곽을 사시는 분들 예, 13개월 잡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이 명절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실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 다 드리는 이런 약들이 좀 다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에서 여내용입니다. 국가 인삼 녹용 제품질 검사 검척 중심에서는 전사슬 관리 통제 모식을 구축해 고온이적인 기술과 엄격한 표준으로 야생 인삼 가루 품질을 보장하고 길림 인삼 산업 질 제고와 승격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3: 노인건강행동 연변행 항미원조 로병 관심 활동 가동식이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혼춘에서는 중의 건강양생, 민속체험, 문화교류를 특색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변경도시 매력을 깊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문화관광 소비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민 건강양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건조 인삼에 비해 식용이 편리한 인삼 가루 제품을 보양 소비 시장에서 수요량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으며 야생 인삼 가루 인기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인삼 녹용 제품질 검사 검척 중심에서는 길림성 풍이 건강 과학기술 집단을 시험점으로 원료 진위와 인삼 연령 감관 감정, 내재 품질 검척, 전과정 추적 감독 관리가 일체화된 전사슬 관리 통제 모식을 구축하여

구리적인 기술과 엄격한 표준으로 야생 인삼 가루 품질을 보장하고 길림 인삼 산업 질 제고와 승격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여기는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 집단위원회에서 표준화 생산 작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자동화 분쇄 등 공정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 일꾼들이 엄격히 규범에 따라 조작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원료가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국가인삼녹용 제품질 검사 검축 중심의 전과정 검사와 조적 감독 관리에 들어가고 가공 검축 정보 전과정이 조회 가능해 매 한 상자의 야생 인삼 가루마다 권위적인 품질 증명을 갖게 됩니다. 길림성은 우리나라 인삼 핵심 생산지로서 야생 인삼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외형이 파손되어 통째로 판매할 수가 없는 인삼 원료는 낮은 가격으로 인삼 가루로 가공될 수밖에 없어 자원 가치가 충분히 방출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시장에는 통일적이고 고리적인 검사 표준이 부족해 원료에 가짜를 섞거나 인삼 연령이 사실과 맞지 않은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구매 시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 집단위원회에서는 우리성 인삼녹용보건품 특산품 심층 가공 분야 대표적 기업으로 업무 범위가 재배 양생품 보건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전 사슬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 집단위원회사 리사장 기풍 신입니다. 이전에는 야생 인삼을 판자에 고정해 팔았습니다. 판자에 고정해 파는 것은 우리가 야생 인삼을 재배하고 기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생 인삼은 잔뿌리 하나가 꺾이거나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팔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삼녹용제품질 검사검축중심에서 우리에게 검사를 제공하고 절차를 검증했으며 추적관리까지 해주어 우리 제품에 보장이 있게 됐고 소비자들에게도 신뢰를 주게 됐습니다. 기업이 이전에 곤란을 겪었던 점은 관련 제품 품질의 권위적인 보장이 부족하고 양질 인삼 원료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해 낭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사검축중심에서는 국가급 플랫폼에 의탁을 해 혁신적으로 야생인삼가루 검사 새 경로로 개척을 하고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집단위원회사를 시험점으로 삼아 야생인삼가루 전사슬 검사감독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사검축중심 부주임 지미려입니다. 우리 중심에서는 전문적으로 야생 인삼 가루 검사 업무를 개통을 했습니다. 원료 진위, 인삼 연령 판정으로부터 성분 안전 지표 이르기까지 전방위 검측을 하는 동시에 추적 체계도 구축을 했지요. 이로써 낮은 가격에 처리되던 야생 인삼 파손 원료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여 자원 부가가치를 높였고 고리적인 품질 검사로 제품의 공신력을 부여하여 업종 경력을 규범화하고 기업 발전에 조력했으며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사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삼 산업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를 전력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인삼 원료를 엄격히 선별하고 인삼 연령을 정밀하게 판정을 하며 원천에서 품질을 검사하고 맞춤형 검측 방안을 내봤습니다. 또 전사슬 추적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제품 전과정 정보가 조회 가능하게 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여기는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사검측중심 실험실입니다. 여기서 검사원은 정밀 의기를 통해 야생인삼 사포닌 함량 측정, 농약 잔류, 중금속 등 지표의 전 항목 검측을 합니다.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사검측중심 검사원 송평입니다. 우리는 감관 감정에 합격된 야생 인삼에 대해 무작위 추출 검사를 합니다. 추출된 야생 인삼에 대해 물리화학 검측을 하는데 물리화학 검측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농약 잔유 검측이죠. 예를 들면 펜타클로 로리트로벤젠, 헥사클로 로벤젠, 클로르단 등 유기염소류 농약입니다. 또 하나는 중금속 오염에 대한 검측으로 납, 카드뮴, 동 등 방면의 검측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야생인삼 성분에 대해서도 정밀한 정량을 진행을 합니다. 네, 하면은

0: 인삼총사포닌, 인삼사포닌 RE 플러스 RB1 등입니다. 우리는 질량과 품질 두 방면에서 모두 이중 검사를 진행을 해 출고되는 야생 인삼이 모두 합격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검책이 기업 생산에 힘을 보태면서 현재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 집단위원회에서 야생인삼 가루 생산 흐름선은 이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국가 인삼 녹용 제품질 검사 검측 중심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측 기술을 발전시키고 업종 표준을 완성하며 원천에서 산업사슬 발전을 규범하여 더 많은 본토 인삼 기업 고품질 발전에 조력함으로써 길림 인삼의 금빛 간판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1: 중국 로룡협회에서 지도하고 주정부, 중국 로룡사업발전기금회, 중국 로년학 및 로년의학학회에서 공동 주최한 로인건강행동연변행 항미원조 로병관심활동 가동식이 15일 연변 중의병원 연길시 중의병원에서 열려 우리주 공훈 로병과 광범한 노인 대중들에게 전문적인 건강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가동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호복군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항미원조 로병의 건강 수호와 곤란 노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노인들의 진료 수요와 생활 수요, 정신 수요를 정확히 연결한 것으로 변강 노인 대중 복지를 증진하는 실무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영웅 정신을 고양하는 생동한 실천입니다. 여러 전문가와 애심 기업들이 계속해 연변 로룡 사업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더 많은 우대 정책과 편리 조건을 연변에 기울여 노인들이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조력하기를 바랍니다. 가동식에서 중국 로룡 사업 발전 기금회와 애심 단위에서는 자금 45만 원과 가치가 39만 3천여 원인 물자를 기증했습니다. 그중 20만 원은 항미원조 로병 전문 지원에 사용되는데 지원받는 로병들에게 해마다 1인당 2천 원 생활보조금을 제공하고 연속 10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기증 물자에는 AI 지능 동반 로봇, 중로년 보건 복식, 편안한 노인 신발, 유기식품 선물 꾸러미, AI 로쉐 건강 검측 봉사, 전문 건강 검측 설비 등이 포함돼 우리주 공훈 로병과 곤란 노인 대중 생활 조건을 1층 개선하고 만년의 생활질을 높이게 됩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집중 의무 진료를 했습니다. 조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주 로룡사업위원회 반공실 상무 부주임인 김웅입니다. 우리는 계속해 대중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는 실천 활동을 심화하고 노인 관심사랑 방조 부축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며 각 측 자원을 적극 연결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조치로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고 노인들의 권익을 수호하며 연변의 온군 경로, 변강 온정의 민생 화폭을 지속적으로 그려가겠습니다.
0: 쌍방향 사적 면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러시아 관광객들의 도시 이동 휴가가 새로운 류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훈천에서는 종이 건강 양생, 민속체험, 문화교류를 특색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변경도시 매력을 깊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문화관광 소비 열기를 지속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혼천도로동산구 입경대청 일반 요구를 소지한 러시아 관광객들이 빠르게 통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라리사입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사점을 미리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통관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우리는 바레구진에 가서 중국 고대 건축의 매력을 느끼고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와 미식을 모두 사진에 담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수치에 따르면 최근 휴일 기간에 입경 인수는 연 1,657명으로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통상구에서는 관광단 전용 통로를 증설하고 로우 봉사 일터를 증설하며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여 여객들이 도착하는 즉시 통과하고 고효율적으로 통행하게 했습니다. 혼천시 시내 한 쑥뜸관 여러 러시아 관광객들이 만족 쑥뜸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성급 무형문화재의 기회는 습한 기운을 다스리고 목, 어깨, 허리, 다리 피로를 풀어주는 양원 효과로 러시아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리우다입니다. 만족 쑥뜸을 처음 체험해보았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왔는데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훈천시 만족 쑥뜸요법 전승인 한시명입니다.
2: 괜찮나요?
0: 매일 가기를 찾는 러시아 관광객은

0: 약 30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경추병, 어깨, 허리와 다리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로 앓고 있는데요. 쑥 등은 습한 질병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죠. 종이 물리치료 외에도 종로 문화교류체험 또한 인기 있는 선택으로 됐습니다. 혼춘 와스토크 활락섬인 러시아식 건축물, 마트리오시카, 채색 그림, 종로 문예공연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줄리아입니다. 이곳은 고향 느낌이 나면서도 중국 특색이 있어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활락섬 책임자 소개에 따르면 일평균 여객 접대량이 대폭 상승을 했고 러시아 관광객 비중이 근 60%를 차지하여 주변의 음식, 숙박, 문화창의 제품 소비 뚜렷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은 당일 왕복에서 심층 체류로 전환됐으며 인기가 지속적으로 소비 활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혼춘 우통 국제여행사 유한 책임회사 관광안내원 주아연입니다. 사적 면제 정책이 실시된 후에 러시아 관광단 접대 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당일 왕복 쇼핑 관광단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관광객들이 더 묵으면서 우리 현지 특색 미식과 종이 물리치료 그리고 민속 문화를 체험하지요. 소비 구조가 더 다원화됐습니다. 사적 면제 혜택의 방출,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의 성격은 훈춘 타국 관광이 통과 관광에서 휴가 관광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종이 물리치료, 민속체험, 문화 레저는 새로운 주목점으로 되어 현지 문화 관광 소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주민연결식 과학기술협회 연결식 교육국에서 주최한 2026년 주민연결식 과학자 정신 학교 진입 행동이 일전 연결식 하남수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 주과학기술협회 책임자는 연길시 하남수호학교의 과학보급 자원 구례미를 증정을 하고 연길시 과학기술협회에서 연길시 하남수호학교의 간판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로보트 시연과 과학식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사생들이 함께 과학실험을 하며 생동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과학사상을 전파하고 과학문화 매력을 전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은 무인기 표현대 공연을 관람하고 과학자 정신 사진전을 참관했습니다. 연결시 하남수학교 학생 조미원입니다. 과학쇼와 로봇 공연은 매우 멋졌습니다. 과학의 무궁한 매력을 진정으로 느꼈죠. 과학은 지루한 공식과 정리가 아니라 기적으로 가득하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강대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연결시 하남수학교 과학기술 보도원 려균파입니다. 교육 3.1군으로서 이번 활동을 계기로 과학자 정신을 일상적인 교육 교수 활동에 융합시키는 가운데서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소양, 가국정회를 키워주고 아이들이 과학을 사랑하고 꿈을 추구하게 이끌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후비 역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과학기술협회는 또 주내 여러 소학교에서 과학자 정신 사진 손해 전시를 펼쳤습니다.
1: 중국 자전거 운동협회 성체육국, 주인민정부에서 조치한 2026년 중국 자전거 주행대회 및 길림성 길선 331 국도 변경 자전거 주행대회 도문역이 일전 도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문강 광장을 출발점으로 331 국도를 따라 새국문, 철도국문, 통산구 86호, 경계비 입구, 일광산 피암차굴, 1314km 인증촬영 지점, 석근촌 혁명열사 기념비, 음악도로, 월청진 백령촌을 경유해 도문시 백년도락 주차쉼터를 도착점으로 했는데 전 구간은 도합 22km였습니다. 경기는 남자 도로조, 여자 도로조, 남자 산악조, 여자 산악조, 청소년 아동조와 주행조 등 6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자전거 주행 애호가 500여 명이 331 국도를 따라 질주하며 속도를 겨루고 관광 명승을 감상했습니다.
0: 2026년 길림성 대중체육강부 양성반이 일전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이번 양성은 신시대 전민건강체육사 발전 수요에 초점을 맞춰 국가체육총국 및 업종권위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성 내용은 전민건강체육 발전 력정, 새시기 대중체육사업의 기회와 도전, 체육시설 건설 유지관리, 경기 조직 실무 등을 포함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수강생들은 이번 양성이 과학적이고 실무에 부합된다면서 배운 지식을 근무사업에 활용을 하여 대중체육사업 난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주체육국 업무

0: 부처처장 국경입니다.
1: 这次全省培训
0: 이번 양성을 계기로 각지의 경험을 배우고 참고하여 체육플러스 발전 모식을 모색하겠습니다. 특색체육 활동, 체육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 음식 등 관련 산업을 더 활성화하려 합니다. 성체육국 당조성원이며 부국장인 류기가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일전 활용시 로리크 풍경구에서 63세 관광객이 부주기로 길을 잃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길림소방구조 기동총대 연변지대 활용대대에서는 무인기, 확성장비, 산악구조장비 등 전문기재를 신속히 갖추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여 여러 구조 역량과 함께 긴급구조를 펼쳤습니다. 수색 대원들은 노인 가족과 풍경구 사업일꾼, 목격자들로부터 노인이 길을 잃은 시간, 복장 특징, 이동 경로, 건강 상태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길림소방구조 기동총대 연변지대 활용대대 대대장 문경철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에 상황에 따라서 구역을 세 곳으로 나누었습니다. 1호 구역과 2호 구역에서는 무인기 적외선 열화상 촬영과 도보 수색을 병행했고 3호 구역에서는 비상종 경보, 확성장비, 무인기 공중방송 등으로 길을 안내했으며 오토바이와 도보를 결합한 그물색 수색을 했습니다. 구조팀이 힘을 합쳐 수색한 끝에 8일 오후 실종 노인이 발견됐습니다. 건강상태를 확인해보니 노인은 의식이 똑똑하고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몸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그 후 구조대원들은 노인을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문경철입니다. 야외에서 관광을 할 때 함부로 외진 산림으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3: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목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년 노래.
3: 듣고 싶은 연민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민노래. 안녕하십니까, 아농천입니다. 첫 곡은 리춘희 작사, 백인환 작곡의 김치다랑이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매콤한 맛처럼 살아가는 재미와 흥을 노래가락에 담았습니다. 리용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여서 들려드릴 곡은 석화 작사 강영준 작곡의 위할머니입니다. 오래된 장로 속 옛날 이야기처럼 포근한 위할머니 그 사랑, 그 품 안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리용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함께한 시월에 전하는 고마움을 담은 곡입니다. 강소룡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 여보 고마워는 말로 다하지 못한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해 봅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세상을 모든 만남은 참 신비롭습니다. 김진홍 작사 최군 작곡의 인연은 강물처럼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만나 소중해지는 인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전문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난 작곡의 가끔은처럼 때로는 잠시 멈춰서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가끔은 하늘을 보고 지난 날을 떠올리는 열을 주는 곡입니다.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는 어깨를 툭 치며 반갑게 웃을 친구가 떠오른 정겨운 노래입니다. 차미령, 최려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2대에서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단오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열여덟 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면서 1,000원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한 세트 혹은 웅담지 황눈약 두 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6월달 우대 활동은 본 약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도 할인해 드리고 단오 명절 선물도 드립니다. 예, 환자분들이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로 보면은 우리 서장에서도 아주 특수한 고산 토양하고 환경 속에서 생장하는 희귀 약초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는 전통의 지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아주 귀중한 천년 약초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이 희귀한 동충하초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서장고원에서 예,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이런 약초이고 또 특정 곤충이 몸에 기생하면서 자라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효능이가 또 아주 다양합니다. 예, 면역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도 감소시키면서 염증도 억제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외에도 다양한 건강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런 귀중하고 희귀한 약초로서 특별한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예,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질병을 치료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는 강장제라고 불리우면서 기력 회복에서는 예, 면역체계 활성화를 시켜서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야, 동충하초 쓰니까 나는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로 그래서 계속 지나가고 지나간 감기 다 하고 감기 끊을 새 없었습니다.
1: 네.
2: 예, 이거 먹으면서 지금 감기를 갔다 가야 합니다.
1: 네.
2: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항상 부두두하고 심장이 나쁘니까 또 혈압이 계속 높지 한데 지금 혈압도 정상, 혈압약을 한번 먹어도 정상이고 심장도 그 후두두하던 것도 지금 많이 호전됐습니다.
1: 네.
2: 예, 그래지 손발이 저래서 계속 밤이 뭐 손발이 저래서 후 깨나면 손발이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하던 게 그것도 깜짝깜짝 일 없습니다.
1: 네.
2: 한 1년 남아 먹으니까.
1: 네.
2: 그래지 위 소화제 난 위궤야 있어서 매번 것도 못 먹고 지금 것도 못 먹었다 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위도 완전히 좋아진다 이거 먹으니까.
1: 맞습니다. 소화 효소 분비를 잘합니다.
2: 예. 예. 그래길래 글쎄 위도 지금 아무거나 먹어도 일 없습니다.
1: 네.
2: 그래지 머리가 항상 힝하고 어지럽고 이랬던 것도 얘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하지. 밤에 뭐 소변을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봤는데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봅니다.
1: 네.
2: 그래 놓고 밤에 폭

0: 때까지 하니까 완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돼. 예. 예. 야, 이 약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내게는 딱 맞는 약입니다.
1: 예.
0: 그래. 예, 약은 좀 있는데 내 요번 활동이 쌀려고 또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이번 활동 기간이 예. 그 열야뜨각 사모는 23곽 드리면서 1,000원을 할인합니다.
0: 예.
1: 예. 그리고 또 단오명절 선물도 있고,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아,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해발이 4,500m 이상의 서장 고원하고 히말리아 산맥에서 자라는 아주 희귀한 곤충 기생균입니다. 바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처럼 돋아나는 아주 독특한 생태 환경 때문에 동충 하초라고 또 불립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이 동충 하초에 바라본 김분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저 유행생이 돼가지고요. 머리가 그리 통나고 기억력이 없고요. 그리고 또 심장이 또 두근두근거리고요. 숨이 차고.
1: 네.
3: 그리고 또 방탕 제대로 못하고.
1: 네.
3: 위 소화도 달라야 되지. 전임선 비대도 있지. 이 무릎 관절도 아프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 동충하에서 이 발효본 근본을 쓰고, 예.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우리 집에 노친도에 소화도 달라야 돼. 무릎 관절도 아프지. 그래서 예, 이 근본을 쓴 게 지금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들어올 때에 한 열여덟 곽 써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예, 열여덟 곽에는 23곽 드립니다. 꼭 1,000원 할인하고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15세기부터 우리 서장과 우리나라에서는 예, 이 강장이 보약으로서 동충하초로 사용해 왔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후부터는 예, 귀중한 약품으로서 얻기가 예, 이 동충하초로 쓰자면은 일반인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산속이 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효능에는 피로 회복하고 체력 강화에서 동시에 효과를 보면서 정력 증진시키는 효과가 아주 특수합니다. 때문에 노인분들이 예, 건강에 좀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90세 이상을 넘긴 명인들이 무병장수의 비결이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방지하고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자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저도 동충하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예, 그 너무 아픈 게 많아서 예, 사는 게 귀찮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 좋다는 약도 다 먹고 좋다는 저기 침도 맞고 부항도 붙이고 예, 안마도 하고 벨트도 다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래도 예, 잘 낫지를 않고 예, 그냥 고통성 감기를 예, 그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째 사람이 신체 약학과 감기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1: 네. 면역력이 약해졌습니다.
4: 예, 예, 감기를 계속 하니까 그저 정말 예, 그 기분 좋은 날이 없고, 예, 맨날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그리 더구나 이런 부분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예, 이렇게 동충하초 정말 좋긴 좋습니다. 동충하초 먹으면서부터 감기를 아야 합니다.
1: 네.
4: 그리고 예, 그, 노공도 있고, 심장도 나쁘고, 특히 썬이, 심장도 나쁘고, 썬이 나빠서 예, 썬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속 예, 아랫배가 예, 이렇게 아프고, 예, 방광이 계속 터지듯이 아프고, 예, 소변 다질 보고 예, 깽하면 소변에 피가 나가고 이래서 그냥 병원에 갔다 앤디도 맞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썬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심장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할 새 없을 때가
1: 네.
4: 마음이 그냥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예,

0: 무슨 큰일이 있기 싫은 큰일이 없는데 계속 큰일 있는 것처럼 얘 걱정하고 근심하고 얘 이러면서 살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 없을까. 기분이 좋은 날이 없더라 말인가. 예.
1: 네.
0: 예, 걔든 게 지금은 그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영 편안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 네.
0: 저는 정말 예, 이 동충하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국 맨날 예, 매겹서라, 매겹서라 하며 이래며 살았습니다. 결국 정신이 이렇게, 정신이 말수갈 때 없고 항상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예, 안개 낀 날처럼 예, 머리가 흐리고 예, 좀 맑은 날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영 형편없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쨌든 여러 면으로 예, 이 동충하주란 약이 정말 예리 그 어느 약보다 피할 수 없이 좋습니다. 해발 4,500m 걸어 앙리난 황금사란 이런 풀이니까 이런 뿌리 깊은 병도 예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직접적으로 느낌이 지금 삽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 항상 예 매겨고 그랬던 게 지금 저는 그렇게 매겹는 감이 없고 예 다리도 그렇게 아프던 게 예, 다리도 별로 안 아프니까 나가 활동도 잘합니다. 선생님. 야 동충하초처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정말 저기 그게 또 발효된 약이다 그런지 또 효과가 좋고 예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 네.
0: 먹어보니까 예 정말 실감 납니다. 이전에는 먹어보지 않을 때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예 아무래도 이거 계속 먹으려고
1: 예.
0: 계속 먹으려고 이번 9곽 또 쏴줬거든. 이번에 또 활동도 예. 줬을 때다 예수.
1: 9곽에는 11곽 드리면서 현금 또 예. 500원 할인합니다.
0: 예, 그래가나 이래 좋을 때 계속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예, 경제적으로도 많이 전략되고 예, 아, 심정이 아주 유쾌합니다 선생님.
1: 네.
0: 예, 오늘 9곽 부탁합니다.
1: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4: 예.
3: 나도 동풍하트를 안 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비어있는 영 많습니다. 그래도 정말 발부터 머리까지 몽땅 비어있는데 이 동풍하트를 보고 다 좋아졌습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 첫째 혈압도도리 영 잘 됐다. 이 약 먹고 혈압도도 영 잘 됐다. 머리 어지럽더니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기어 기어 소리 난도 머리에 섰는데 그냥 소리나 자지 못했습니다. 이 소리 나는 게 없어질까 잠을 잘 자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 네.
3: 그리고 항상 심장이 항항하고 답답하고 숨 차고 숨이 올라와서 이런 것 같은데 심장이 편안할까 잠을 잘 잡니다.
4: 예.
3: 네. 예. 그리고 허리를 아파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허리를 아픈 것도 다 좋았지. 위에 더부룩하면 소화제 밥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밥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이 약 먹을까 이 사람이 내 힘이 납니다. 힘이 나는 게 알깁니다.
4: 네.
3: 예.

0: 이미 높은 고온에 자라는 게 겨울엔 벌레로 자라고 여름엔 하초로 자라서 그런 것도 그것도 봐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30배 이상 효과를 보게 한다니까. 이 약 썼는데 정말 좋은 약입니다. 계속 먹으려면 이번 활도에 또 참가하자고 전화드렸어요.
1: 예, 활도에 좋습니다. 예, 본약도 더 드리고 현금도 할인합니다. 28360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왔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를 보면은 전통 이야기에서는 몸의 활력을 높이고 장수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강장제라고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특히 동충 하초 하면은 중노년 분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과학연구에서는 항피로작용, 예, 그렇게 맥이 똑 떨어지던 게 지금 동충하초로 드시면은 예, 좀 피곤하지 않다. 이런 항피로작용하고 운동능력, 좀 움직이기 쓰려하던 이런 분들이 예, 좀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또 이 피로지연 가능성을 많이 높여줍니다. 예, 그리고 혈액 중에 있는 지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심장병을 완화시키고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이 동충하초 발효균 먹은 지 어서는 1년 반이 넘어서 거의 2년 됩니다.
1: 네.
3: 근데 지금 내가 제일 문제가 뭐인가 하면 신지체실로 인해서 녹국시 부드럽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도 그냥 머리 아프고 힝하고 올빠한 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병원에도 그저 몇 번씩 투원하고 포막 세 번씩 투원하고 밤에도 불쇠를 그게 봤다 하면 막 어지럽고 미스럽고 토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어디 저 단약 다 댕겨 어디나 병원 이사하고 어디 영화담 당기고 이랬는데도 해결 아예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거 동충하초가 좋다는 거 이거 좀 이렇게 방송에도 듣고 여러 가지로 이래 여러 사람들께서 듣고 보니까 별로 내게 맞으면 이게 내 먹었으면 별로 해결될 것 같아서
1: 네.
3: 처음에는 다 못 싸고서 한 4천 원이치 쌌습니다.
1: 네.
3: 그래서 먹었는데 처음엔 잘 모르겠던데 한 20일 넘으니까 별로 머리 힝하던 게 별로 조금 머리 맑아지는 감이 나면 이 얼빠나던 게 조금 이 정신 드는 것 같아 그랬었대요.
1: 네.
3: 그래서 이게 아무래 내게 맞는 약이래 이 동충하초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먹으니까 한 달 두 달 먹으니까 점점 나살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약이 아직 다 먹습니다. 먹습니다. 예, 한 가지 쩔음에서 이걸로 그냥 먹기 시작한 게 점점 좋아집니다.
1: 네.
3: 그리고 예, 갑자기 따도 예, 땀이 콱 나면서 그 다음에 형 몸이 선뜻
1: 네.
2: 네,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 당뇨병 관리에서도 당뇨병하고 고혈압 관리에서 아주 긍정적인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당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 노화 방지에서는 예, 아주 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염 작용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항종양 효과가 있고 정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예, 우리 대부분 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맥이 먼저 똑 떨어집니다. 근데 동충하초로 드신다 할 때는 이런 예, 좀 피곤하고 힘이 없고 좀 정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을 개선하면서 큰 병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도 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균 쓰고 있습니다.
1: 네.
4: 나는 예, 약 쓰던 어째 그런지 그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몸이 많고 몸에 담이 아이고 예, 그러니 좀 시력이 아예 났습니다.
1: 네.
4: 그래서 예,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이 약도 약 썼는데 예, 혈압도 자꾸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끊었을 때 그래 약은

0: 말씀은 이제 쓸 때는 아우가로 툴 하다도 또 인차 개발하고 개발을 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정리해서 통수가 돼야 되는 거, 강의라는 것도 구설에 이것 좀, 이거는 써보자 하고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머리 아프고, 예, 혈압도 안 되고, 그렇게 한 게, 지금 혈압도 잘 되지, 상황 잘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럴 위해 나는 심장이 나빠가고, 맨날 숨이 차고 놀라고, 그죠. 심하고, 예. 어떠든 답답하니, 뭐, 가슴 침침한 답답하니, 내 손바닥을 막 가슴으로 잡아 두드렸습니다. 어찌 이렇게 했는가, 왜. 그래, 앞도 가슴 자고, 겨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증상이 났습니다. 배에 소화기 돼서, 밥도 잘못 먹고, 갖다 놓으려 난 약한 데다에 밥도 못 먹고 할까. 맥이 없지. 그냥 형편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에서 공유 받겠네. 감을 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랬는데, 이하고 먹을 때, 어떻게 소화 일이 잘 됩니까? 밥을 음식이나 해. 용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어요. 먹이면 아무런 일이라도 근심 없이 없이 용 잘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도 눈도 보면 잘, 아이 보더니 눈도 잘 보여. 난 또 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뭐, 폐염이 오지, 기침이 나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기침도 안 나지. 폐염 걸리지도 않고 예. 인간 좋습니다. 이 약은 예, 사선을 많이 드리는 좀 이런 악랄한 고온질에서 예, 겨울에는 예,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그러고 예, 발효시키는 이런 약제가 그런지 정말 약은 믿음직한 약입니다. 하루에 한번 먹고 예, 먹기도 좋고 예, 경제상에서도 예, 좀 그냥 우리 할 때는 좋고 예,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우리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는 예, 우리 할 때 좋을 때 좀 쌓아놓고 또 경제적으로 전략되고 계속 뭐 길려서 돈을 개발받으려고 쏟아올립니다.
1: 예, 현금 또 할인해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예, 우리 서장이 바로 장례학에서 전통 장례학하고 현대 과학이가 결합된 이런 황금 분말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하면서 건강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이런 맹귀한 약품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예, 이런 현대 약품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섭취한다 할 때에는 현대인들이 일상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 즉 일상 관리에 좀 특별히 적합한 이런 약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여러모로 어디 여기저기 불편하던 이런 증상들이 예, 개선을 가져오면서 특별히 피로 회복하고 면역력 관리에서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호흡기 질환, 예, 우리 폐 건강이가 안 좋으면서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로 지금 자꾸 감기를 하거나 혹은 기침 가래 만성 기관지염이 있거나 천식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또 특별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폐하고 신장이 허약해서 발생하는 만성기관지염하고 기침천식 가래 그리고 허리라든가 잔등이 시큰거리고 아픈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서는 예, 우리 특정 전통 약재로부터 시작해서 발효시킨 이 발효동충하초에는 특별히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런 효능이가 아주 좋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데서도 예,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효소의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인체에는 보면은 이 효소가 두 가지 효소가 있습니다. 소화효소하고 대사효소. 바로 우리 사람이 몸에는 이 효소를 만드는 시스템은 존재하고 있지만 효소의 생산량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 효소를 다 소모해버리면은 새로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효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영양성분들을 예, 보충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 소화효소에 필요한 영양

0: 해당 성분들이 다른 종양제에는 예,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동충하초에는 특별히 이런 효소 생성에 필요한 아,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사질환이 있거나 특별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혹은 예, 당뇨병이 있거나 오랫동안 예, 좀 영양실조로 또 몸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하면은 또 좋은 효과로 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섭취하면은 효소의 재료가 되는 이런 아미노산이 채워지면서 이 생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를 막는 이런 큰 효과도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이런 효소의 재료가 모자라면은 예, 신진대사부터 되지 않으면서 사람 빨리 늙습니다. 예, 근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에는 이러한 효과를 보면서 노화 방지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 외에도 동충하초에는 여러 가지 이런 만성질환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예, 뇌기능도 향상시키고 기억력이라든가 좀 정신적으로 좀 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황상박 작사 최삼명 작곡의 내 고향 오솔길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걸었던 고향 오솔길의 추억과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가요를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송휘 작사, 김성민 작곡의 고향길의 정다운 소방울 소리 보내드립니다. 고향마을 곳곳에서 울리는 소방울 소리, 정겨운 풍경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가요입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 것은 바로 진실된 정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박영일 작곡의 정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마용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종덕 작사, 황성렬 작곡의 시골의 웃음 타령 보내드립니다. 소박하고 즐거운 시골 생활의 모습을 흥겹게 표현한 야요는 시골 사람들의 순박한 웃음과 유쾌한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1960년대에 창작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행복한 농촌 생활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류영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 백금 작사 김미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정이 깃든 아름다운 고향으로 따뜻한 고향의 품으로 초대합니다. 전혜은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나간 세월의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가요죠. 젊은 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게 하는 깊은 여운을 선사하는 가요입니다. 최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의 그 시절이 그리워 보내드립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순석 작곡의 정따라 돈따라 보내드립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 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나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석화 작사 김모호 작곡의 아름다운 날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 가장 든든한 산은 어머니 잔등이었습니다. 아래 김영태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 잔등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풍경은 시간이 지나도 흐리지 않는 유일한 사진입니다. 김영복 작사, 최룡훈 작곡의 어머니 풍경을 최성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과래강산은 눈부신 자연경관을 넘어 삶이 터전이자 꿈이 피어나는 공간을 상징하는 깊은 말입니다. 아래 박창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화려강산을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런 인생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것입니다. 아래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푸른 인생을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요입니다. 아래 리금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하얀 편지를 김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잊어도 멜로디는 영원히 마음속에 살아 숨쉽니다. 아래 최은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사랑의 노래를 리봉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단오 명절을 맞이하는 이번 달 이 6월 달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근해 보신 한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것은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우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이저 치료기계도 드리고 이 교식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시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맑거든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0: 좋습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변상 시에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MRI 결과랑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보신 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뿌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 개로 돼 보이거나 얼른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네, 나도 지금 나공세 부어져 있으면서 그냥 피곤급이 앉아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머리 세게 아픈다 어떤 때 그냥 막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플 때다.
0: 네.
2: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워서 잊어버린다 말인다. 그래서 지금 건네 발생하는 먹었는데 저는 반년 동안 먹었는데 여수면 효과가 좀 좋았습니다.
0: 네.
2: 여수면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깜빡깜빡 자꾸 잊어지도 못지 영역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2: 그리고 저녁이면 귀에 쏘지는 한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면 이랬대다.
0: 네.
2: 그런지 소리 저녁에 턱 늦게 하면서 어떻게 무슨 전기살이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냥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소리에서 나더라 말고 그런 전기소리 같은 게
0: 그래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2: 예, 자지 못하겠어. 네. 신경 영면에 자지 못한데 그 소리 나가
0: 정신이 안 나죠.
2: 예, 자지 막 난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어서 술 뭔가 소리를 덜 난다.
0: 네.
2: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잔다 요 시간에는.
0: 예.
2: 그리고 소변도 잘 나도 안 가고 혹시 나간데 또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오랫동안 있다면 또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그리고 눈썹이 어찌 난 여리신지 그냥 눈이 깔깔하고 그냥 눈이 침침할 쓸때다. 근데
0: 간열이 진 사람들 거.
2: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슬 깔깔하신다 저는 피부
0: 그렇죠. 간 콩팥이 직접적으로 좋습니다.
2: 네. 특별히 좋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나는 뭘 줬는가 하면 이 변비도 해결됩니다. 이거 먹은 게.
0: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2: 네. 그래서 지금 변비 해결가 좋지. 그럼 날마다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여기 아프시다 벌써 다 나왔고 지금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에 많이 맷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보이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 개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울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건네버스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네버스에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3: 예, 겨우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3: 겨우 이거 콩팥이 좋지 않아서 소변 차수도 많고 소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자꾸 와.

0: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잠을 자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약 쓴 다음부터 예, 그 뭡니까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네. 예,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놉다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마가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0: 예. 아줌마 생활밖에 이약수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런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두드리고 뇌에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휴식도 드리고 합니다. 예. 예, 예. 맨절이 기와나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0: 예. 우대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예.
0: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네 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 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건뇌 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고리가 항상 심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 안 돼 벌써 한 10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더 크게 파도 없고 그리고 저 무시하다나 잠이가 또 못 자던 게 지금 잠이 잘 온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3: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약 쓰면서 옛날에 약 쓰기 전에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소변이 나사진 계약이 남아 지금.
1: 네.
3: 예. 소변은 예, 벌써 예, 저 한 달 되니까네 조금씩 예, 나사진 계약이 남아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계약이니. 완전히는 안 된다.
1: 소변이 작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예.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네, 혈세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도 그게 싹 없어지는 약입니다.
3: 예, 글쎄, 나도 그래, 단상도 그 듣고 싶었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이 내가 쫄은 약이 나오면 지금. 그러니까 예.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리고 기억력이 또 지금 이게 도와주는 약이 나오면.
1: 예.
3: 네,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맞으니 나는 이 약에도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
1: 고생을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치매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3: 예 그렇습니까?
1: 쓰십시오.
3: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3: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딸로 자기 일이 다 딸로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4: 예, 건뇌보상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형제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이 뭔가 가슴이 좀 둥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는지, 어쨌든 허리 앞부분에 소변이 조금 더 품이 나갔다 말한다. 근데 그게 네. 한 스무나무가 일었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앞사시를 네. 먹었는데.
1: 그 가슴 두근당 거린다는 거는 이 약수는 바로 났습니다. 사인, 원질, 연골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 나서 가슴이 두근당 거리고 짜증나고 자그름하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약에서 대부분 치료 답입니다.
4: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자에 구역지 때까지 하수나무가에 그 다음에 소변이 더 품이 없어지고 심자에 별로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한 감이 느껴지는데 태어난 앞대다 한숨이 나서 사실 썼는데 영조수 너도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제 고리 좀

0: 빈둥털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둥털이 아프게 이러면 좀 전에 한 사흘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사흘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지 그 다음부터 뭐를 먹을까 이 아직까지 지금 떼어야 난다 약이 약이 좀 좋습니다. 예, 빈둥털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신 조금 나고 기력이 나고 그러니까 나 그다음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하니까 잠도 좀 용이 되니 오후면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1: 예, 우리 오빠도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0: 예, 체내세 어째 그렇게 약이 확실히 좀 막 고파서 쎄기던 다음에 그렇게 좋은 약 타내하고 다써도 알다니 이게 처음에 다닌 네번 다섯 번인데 한두달반 썼는데 어제는 두번 그래서 만에 두번 한번 이렇게 눈나 오빠도 본단다. 그러니까 이런 약은 좋은 약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겠단다 또 예.
1: 네. 우리 활동도 있고 하니까 예.
0: 참가하시고.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종합적인 약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그것보다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땀뽕 댕계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건강 보신 한 수는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겠었는데 이게 쓰니까 소변 전이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는 이전 사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래도 소변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변 시원하게 나가. 그래도 허리 아팠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도 무릎 관절이 또 아팠습니다. 근데 무릎이 아예 아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3: 그래도 귀에도 소리 나는데 그 어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뒤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암울대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예.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3: 이 콩팥이 돕는 약이 제발 최고약인데 그래 이번에
1: 그렇죠. 조금 불순하는 예. 약이니까 예.
3: 예. 예 이번에 싸서 계속 쓸 예상입니다.
1: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복원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그녀 보시완 우리 그 현웅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암울대고 잠이 아이오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누군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근뇌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제...

0: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광고복에 5곽 싸면 4곽을 떠드리고 10곽에 12곽을 떠드립니다. 약에서 약을 떠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선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선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길을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에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공부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어째 쓰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 그래서 아무 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런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에요. 간이가 염치 있다는 거.
0: 네.
2: 그래서 약을 재우는 거, 이, 저 약을

0: 도와다주더라마.
1: 예.
0: 그래, 무슨, 아, 저, 손녀 어디 쓰기는 넣었다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버그셔 있다만.
1: 예.
0: 그래고 어디 맥이 없는 거 모른다만. 그래,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래, 많이 좋아졌다. 염치 뒤에 어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더니 내 몸이 이렇게, 그리, 반약보다 이게 맞더라마. 근데 반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제는 내는 이 혹시 아줌마 이거 장기로 어제 써야 되겠다 이게 내는 거 있잖아. 그래 오늘은 그 선생님께다가 그 약을 소개를 좀 한번 들어.
1: 네, 치료 잘하십시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지금 영지 구박약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인에 들어서 그런지 놀림액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구박약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렇습니다. 영 좋지. 예. 예. 그리고 예. 잠을 자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을 쓰고 있는 수면제를 떼고 야 잠을 잘 잡니다.
1: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3: 야, 그래 왜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그래 네.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내나 복수 시초랍니다.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달해서 너네는 지금 반드시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으면 내 동생이지.
1: 네,
3: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지 그러면 예.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니 싹 내리고 예. 소화해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고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잖아 드립니다.
1: 이번에는 10곽 사도 12곽을 또 드립니다.
3: 예.
1: 22곽이 나고
3: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다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3: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아 5012797번.
2: 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콩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어명절 5대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에서 여내용입니다. 국가 인삼 녹용 제품질 검사 검측 중심에서는 전사슬 관리 통제 모식을 구축해 고온이적인 기술과 엄격한 표준으로 야생 인삼 가루 품질을 보장하고 길림 인삼 산업 질 제고와 승격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3: 노인 건강 행동 연변행 항미원조 로병 관심 활동 가동식이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혼춘에서는 중의 건강양생, 민속체험, 문화교류를 특색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변경도시 매력을 깊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문화관광 소비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민건강양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건조인삼에 비해 식용이 편리한 인삼가루 제품을 보양 소비 시장에서 수요량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으며 야생 인삼 가루 인기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인삼 녹용 제품질 검사 검측 중심에서는 길림성 풍이 건강 과학기술 집단을 시험점으로 원료 진위와 인삼 연령 감관 감정, 내재품질 검측, 전과정 추적 감독 관리가 일체화된 전사슬 관리 통제 모식을 구축하여 고리적인 기술과 엄격한 표준으로 야생 인삼 가루 품질을 보장하고 길림 인삼 산업 질 제고와 승격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여기는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집단위원회사 표준화 생산 작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자동화 분쇄 등 공정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 일꾼들이 엄격히 규범에 따라 조작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원료가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국가 인삼 녹용 제품질 검사 검측 중심의 전과정 검사와 추적 감독 관리에 들어가고 가공 검측 정보 전과정이 조회 가능해 매 한 상자의 야생 인삼 가루마다 고온이적인 품질 증명을 갖게 됩니다. 길림성은 우리나라 인삼 핵심 생산지로서 야생 인삼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외형이 파손되어 통째로 판매할 수가 없는 인삼 원료는 낮은 가격으로 인삼 가루로 가공될 수밖에 없어 자원 가치가 충분히 방출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시장에는 통일적이고 고리적인 검사 표준이 부족해 원료에 가짜를 섞거나 인삼 연령이 사실과 맞지 않은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구매 시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 집단위원회에서는 우리성 인삼 녹용 보건품 특산품 심층 가공 분야 대표적 기업으로 업무 범위가 재배 양생품 보건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 전사슬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길림성 풍이 건강과학기술 집단위원회사 리사장 기풍신입니다. 이전에는 야생 인삼을 판자에 고정해 팔았습니다. 판자에 고정해 파는 것은 우리가 야생 인삼을 재배하고 기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생 인삼은 잔뿌리 하나가 꺾이거나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팔 수 없었습니다. 국가 인삼

0: 용 제품 즉 검사 검측 중심에서 우리에게 검사를 제공하고 절차를 검증했으며 추적 관리까지 해주어 우리 제품에 보장이 있게 됐고 소비자들에게도 신뢰를 주게 됐습니다. 기업이 이전에 곤란을 겪었던 점은 관련 제품 품질의 권위적인 보장이 부족하고 양질 인삼 원료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해 낭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사검측중심에서는 국가급 플랫폼에 의탁을 해 혁신적으로 야생인삼가루 검사 색경로를 개척을 하고 길림성 풍의건강과학기술집단위원회사를 시험점으로 삼아 야생인삼가루 전사슬 검사감독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사검측중심 부주임 지미려입니다. 우리 중심에서는 전문적으로 야생 인삼 가루 검사 업무를 개통을 했습니다. 원료 진위, 인삼 연령 판정으로부터 성분, 안전 지표 이르기까지 전방위 검측을 하는 동시에 추적 체계도 구축을 했지요. 이로써 낮은 가격에 처리되던 야생인삼 파손 원료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여 자원 부가가치를 높였고 권위적인 품질 검사로 제품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업종 경영을 규범화하고 기업 발전에 조력했으며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사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삼 산업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를 전력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인삼 원료를 엄격히 선별하고 인삼 연령을 정밀하게 판정을 하며 원천에서 품질을 검사하고 맞춤형 검측 방안을 내봤습니다. 또 전사슬 추적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제품 전 과정 정보가 조회 가능하게 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여기는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사검측중심 실험실입니다. 여기서 검사원은 정밀 의기를 통해 야생인삼 사포닌 함량 측정, 농약 잔류, 중금속 등 지표의 전 항목 검측을 합니다.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사검측중심 검사원 송평입니다. 우리는 감관 감정에 합격된 야생 인삼에 대해 무작위 추출 검사를 합니다. 추출된 야생 인삼에 대해 물리화학 검측을 하는데 물리화학 검측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농약 잔유 검측이죠. 예를 들면은 펜타클로 로리트로벤젠, 헥사클로 로벤젠, 클로르단 등 유기염소류 농약입니다. 또 하나는 중금속 오염에 대한 검측으로 납, 카드뮴, 동 등 방면의 검측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야생인삼 성분에 대해서도 정밀한 정량을 진행을 합니다. 내하면은 인삼 총사포닌, 인삼사포닌 RE 플러스 RB1 등입니다. 우리는 질량과 품질 두 방면에서 모두 이중 검사를 진행을 해 출고되는 야생인삼이 모두 합격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뇌적인 검측이 기업 생산에 힘을 보태면서 현재 길림성 풍의 건강과학기술집단위원회사 야생인삼가루 생산 흐름선은 이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사검측중심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측기술을 발전시키고 업종표준을 완성하며 원천에서 산업사슬 발전을 규범하여 더 많은 본토 인삼 기업 고품질 발전에 조력함으로써 길림 인삼의 금빛 간판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1: 중국로령협회에서 지도하고 주정부, 중국로령사업발전기금회, 중국로년학 및 로년의학학회에서 공동 주최한 로인건강행동연변행 항미원조 로병관심활동 가동식이 15일 연변 중의병원 연결시 중의병원에서 열려 우리주 공훈 로병과 광범한 노인 대중들에게 전문적인 건강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가동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호복군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항미원조 로병의 건강 수호와 곤란 노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노인들의 진료 수요와 생활 수요, 정신 수요를 정확히 연결한 것으로 변강 노인 대중 복지를 증진하는 실무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영웅 정신을 고양하는 생동한 실천입니다. 여러 전문가와 애심 기업들이 계속해 연변 로령 사업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더 많은 우대 정책과 편리 조건을 연변에 기울여 노인들이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조력하기를 바랍니다. 가동식에서 중국 노령사업발전기금회와 애심 단위에서는 자금 45만 원과 가치가 39만 3천여 원인 물자를 기증했습니다. 그중

0: 10만 원은 항미 원조 로병 전문 지원에 사용되는데 지원받는 로병들에게 해마다 1인당 2천 원 생활 보조금을 제공하고 연속 10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기증 물자에는 AI 지능 동반 로봇, 중로년 보건 복식, 편안한 노인 신발, 유기식품 선물 꾸러미, AI 로쉐 건강 검측 봉사, 전문 건강 검측 설비 등이 포함돼 우리주 공군 로병과 곤란 노인 대중 생활 조건을 1층 개선하고 만년의 생활질을 높이게 됩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집중 의무 진료를 했습니다. 조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조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우리는 계속해 대중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는 실천활동을 심화하고 노인관심사랑 방조부축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며 각층 자원을 적극 연결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조치로 용웅에게 경의를 표하고 노인들의 권익을 수호하며 연변의 옹군 경로, 변강 온정의 민생화폭을 지속적으로 그려가겠습니다.
1: 쌍방향 사적 면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러시아 관광객들의 도시 이동 휴가가 새로운 류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훈천에서는 종이 건강 양생, 민속 체험, 문화 교류를 특색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변경 도시 매력을 깊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문화 관광 소비 열기를 지속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훈천 도로 동산구 입경대청 일반 요구를 소지한 러시아 관광객들이 빠르게 통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라리사입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사점을 미리 발급 받을 필요가 없고 통관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우리는 발해 구진에 가서 중국 고대 건축의 매력을 느끼고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와 미식을 모두 사진에 담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수치에 따르면 최근 휴일 기간에 입경 인수는 연 1,657명으로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통상구에서는 관광단 전용 통로를 증설하고 로우 봉사 일터를 증설하며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여 여객들이 도착하는 즉시 통과하고 고효율적으로 통행하게 했습니다. 혼춘시 시내 한 쑥뜸관 여러 러시아 관광객들이 만족 쑥뜸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성급 무형문화재 기에는 습한 기운을 다스리고 목, 어깨, 허리, 다리 피로를 풀어주는 양원 효과로 러시아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리우다입니다. 만족 쑥뜸을 처음 체험해보았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왔는데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훈천시 만족 쑥뜸요법 전승인 한시명입니다. 매일 가게를 찾는 러시아 관광객은 약 30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경추병, 어깨, 허리와 다리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로 앓고 있는데요. 쑥뜸은 습한 질병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죠. 중이 물리치료 외에도 종로 문화교류 체험 또한 인기 있는 선택으로 됐습니다. 훈춘 와스토크 활락섬이나 러시아식 건축물, 마트료시카, 채색 그림, 중로 문예 공연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줄리아입니다. 이곳은 고향 느낌이 나면서도 중국 특색이 있어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활락섬 책임자 소개에 따르면 일평균 여객 접대량이 대폭 상승을 했고 러시아 관광객 비중이 근 60%를 차지하여 주변의 음식, 숙박, 문화창의 제품 소비에 뚜렷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은 당일 왕복에서 심층 체류로 전환됐으며 인기가 지속적으로 소비 활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훈춘 우통 국제여행사 유한 책임회사 관광안내원 주아연입니다. 사적 면제 정책이 실시된 후에 러시아 관광단 접대 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당일 왕복 쇼핑 관광단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관광객들이 더 묵으면서 우리 현지 특색 미식과 중이 물리치료 그리고 민속 문화를 체험을 하지요. 소비 구조가 더 다원화됐습니다. 사적 면제 혜택의 방출, 문화관광 경영 모식의 성격은 훈춘 타국 관광이 통과 관광에서 휴가 관광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종이 물리치료, 민속체험, 문화레저는 새로운 주목점으로 되어 현지 문화관광 소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주민연결식 과학기술협회 연결식 교육국에서 주최한 2026년 주민연결식 과학자 정신의 학교 진입 행동이 일전 연결식 하남수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0: 통해서 조과학기술협회 책임자는 영길시 하남소학교의 과학보급자원 구례미를 증정을 하고 영길시 과학기술협회에서 영길시 하남소학교의 간판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로보트 시연과 과학시국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사생들이 함께 과학실험을 하며 생동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과학사상을 전파하고 과학문화 매력을 전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은 무인기 표현대 공연을 관람하고 과학자 정신 사진전을 참관했습니다. 연결시 하남소학교 학생 조미월입니다. 과학쇼와 로봇 공연은 매우 멋졌습니다. 과학의 무궁한 매력을 진정으로 느꼈죠. 과학은 지루한 공식과 정리가 아니라 기적으로 가득하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강대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연결시 하남소학교 과학기술 보도원 려균파입니다. 교육 3일꾼으로서 이번 활동을 계기로 과학자 정신을 일상적인 교육 교수 활동에 융합시키는 가운데서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소양, 가국정회를 키워주고 아이들이 과학을 사랑하고 꿈을 추구하게 이끌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후비 역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과학기술협회는 또 주내 여러 소학교에서 과학자 정신 사진 손해 전시를 펼쳤습니다.
1: 중국자전거운동협회 성최육국, 주인민정부에서 조치한 2026년 중국자전거주행대회 및 길림성 길선 331 국도변경 자전거주행대회 도문역이 일전 도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문강 광장을 출발점으로 331 국도를 따라 새국문, 철도국문, 동산구 86호 경계비 입구, 일광산 피암차굴, 1314km 인증촬영 지점, 석건촌 혁명열사 기념비, 음악도로, 월청진 백령촌을 경유해 도문시 백년부락 주차 쉼터를 도착점으로 했는데 전 구간은 도합 22km였습니다. 경기는 남자 도로조, 여자 도로조, 남자 산악조, 여자 산악조, 청소년 아동조와 주행조 등 6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자전거 주행 애호가 500여 명이 331 국도를 따라 질주하며 속도를 겨루고 관광 명승을 감상했습니다.
0: 2026년 길림성 대중체육강부 양성반이 일전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이번 양성은 신시대 전민건강체육사 발전 수요의 초점을 맞춰 국가체육총국 및 업종권위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성 내용은 전민건강체육 발전 역정, 새시기 대중체육사업의 기회와 도전, 체육시설 건설 유지관리, 경기 조직 실무 등을 포함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수강생들은 이번 양성이 과학적이고 실무에 부합된다면서 배운 지식을 근무사업에 활용을 하여 대중체육사업 난제를 해결하려는다고 했습니다. 주체육국 업무처 처장 국경입니다. 이번 양성을 계기로 각지의 경험을 배우고 참고하여 체육플러스 발전 모식을 모색하겠습니다. 특색체육활동, 체육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 음식 등 관련 산업을 더 활성화하려 합니다. 성체육국 당조성원이며 부국장인 류기가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일전 활용시 로리크 풍경구에서 63세 관광객이 부주의로 길을 잃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길림소방구조 기동총대 연변지대 활용대대에서는 무인기 확성장비, 산악구조장비 등 전문기재를 신속히 갖추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여 여러 구조 역량과 함께 긴급구조를 펼쳤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노인 가족과 풍경구 3일꾼, 목격자들로부터 노인이 길을 잃은 시간, 복장 특징, 이동 경로, 건강 상태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길림소방구조 기동총대 연변지대 활용대대 대대장 문경철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에 상황에 따라서 구역을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1호 구역과 2호 구역에서는 무인기 적외선 열화상 촬영과 도보 수색을 병행했고 3호 구역에서는 비상종 경보, 확성장비, 무인기 공중방송 등으로 길을 안내했으며 오토바이와 도보를 결합한 그물색 수색을 했습니다. 구조팀이 힘을 합쳐 수색한 끝에 8일 오후 실종 노인이 발견됐습니다. 건강상태를 확인해보니 노인은 의식이 똑똑하고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몸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그 후 구조대원들은 노인을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문경철입니다. 야외에서 관광을 할 때 함부로 외진 산림으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 화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입니다. 집안이 아주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서사양장의 충목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남북이 통한 집이라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북쪽 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집을 팔겠습니다.
1: 네.
3: 10종 부근 대외 셔츠 4층 58평입니다.
1: 네.
3: 그 부분의 집입니다.
1: 네.

0: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1: 네.
0: 연결 전화 136-3433-2636.
1: 그래요?
0: 12만 원에 네. 팔겠습니다.
1: 받을 가격은 12만 원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전 소식 기다려보세요.
0: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연결시 찰남에 사시는 한 여성분이 이륙형 여성용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1254번 155-2678-1254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편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지구시험을 들어갑니다.
1: 네.
3: 위치는 주목대 시장 남쪽에
1: 네.
3: 남성 집의 평파가 한 100평방 되고 2층 집에 한 4, 500평방 되고
1: 네.
3: 마라 한 3,000평방 되고
1: 네.
3: 이게 주로 장보하고 창고하기 필요합니다. 큰 길래 돼서
1: 네.
3: 그 가순 시장 옆에 저 5층 집에 시어를 줄게 하나 했습니다.
1: 네.
3: 그 소형 시장 동쪽에 또 10층짜리 그 땡티로 팔 게 있습니다.
1: 네.
3: 연계전화는 1로
1: 네.
3: 2678-3277번.
1: 네. 소형 시장과 가순 시장 집의 면적을 알려주세요.
3: 네, 소형 시장 게 100평방 안 됩니다. 거의
1: 네.
3: 됩니다. 예, 네, 저 가순 시장 거는 저 한 60평만 됩니다.
1: 60평방미터 정도. 소형 시장의 네. 집은 파는 거죠?
3: 예, 네, 옳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연락 기다려 보시고요.
3: 감사합니다.
1: 네.
2: 산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여름에 남사리가 꿀터밭도 넉넉하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보관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이륙형 자전거를 200원에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22형 자전거와 환자용 침대도 있습니다. 연락번호 1362071-7541번 1362071-7541번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직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교 세기화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심을
0: 네.
1: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산화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구유 터지어서 냉이 병냉이 능력할 수 있습니다. 면답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있는 6층 집을 팝니다. 새로 지은 집이고요. 면적은 92평방미터입니다.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있는 3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5층의 단칸방도 세웁니다. 면적은 2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와 봤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집을 파는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말씀 주세요.
2: 예, 제 위치는 천란의 텐시시오치 3층입니다.
0: 네.
2: 예, 면적은 62평 좀 안 되고요.
0: 네.
2: 양수 1층의 남북집입니다.
0: 네.
2: 집 근처에는 연남수학교 시의중이 있고요. 민속촌 네.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예, 랭기전화는 156-0050 네. 9121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위치한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 되는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현에 위치한 흠전빌딩의 10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력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원 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잠을 잘못 자면 성격이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와 심뇌혈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밤에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권장합니다. 바로 아침에는 담경을 두드리고 저녁에는 심경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담경을 두드리는 것은 하루의 양기를 깨우는 것입니다. 아침은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때가 담기가 온몸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담경을 두드리는 것은 마치 몸의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머리와 눈이 상쾌해지고 동시에 담즙 분비를 자극해 음식이 기혈로 더 잘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담경은 허벅지 바깥쪽 바지 옆 재봉선을 따라 내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드릴 때는 앉거나 서도 되며 주먹으로 환도혈에서 시작하여 허벅지 바깥쪽 정중앙을 따라 무릎 바깥쪽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각각 5분 내지 10분 두드려줍니다.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때는 위경이 적당하고 양기가 점차 왕성해지기에 담경을 두드리면 위기의 추동력을 받아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심경 두드리기는 하루의 정서를 다스립니다. 심경은 심신과 혈맥을 주관합니다. 해질녘부터 잠들기 전 사이에 심경을 소통시키면 치밀어 오른 우라가 가라앉고 심경의 기혈이 조용히 내려가 불안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은 팔 안쪽 뒷부분을 따라 겨드랑이에서 새끼손가락까지 이어집니다. 두드릴 때 팔을 곧게 펴고 손바닥을 우로 향하게 하며 반대쪽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극천혈 즉 겨드랑이 정중앙에서 시작하여 팔 안쪽을 따라 손목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5분 내지 10분 두드려줍니다. 시간은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이는 몸을 이완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을 두드린 후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안쪽에 신문혈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경의 원혈로 정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지금 파고나 새를 주례합니다.
1: 네.
2: 이치는 대학 화원이고,
1: 네.
2: 4층이고, 43평선 넘습니다.
1: 네.
2: 예,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연결전화는
1: 네.
2: 139,
1: 네.
2: 4339, 4745번입니다.
1: 4745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락 네. 기다려보세요.
2: 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기온이 급등하고 기압이 오르락내리락하여 많은 사람들의 몸에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잠을 깨기 어렵고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체중이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목 주위가 은근히 조여오는 불편함까지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환절기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바 이러한 증상들은 갑상선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은 인체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으로서 비록 크기가 작지만 인체의 신진대사, 심박수, 체온 등을 조절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더위를 몹시 타며 땀이 많이 나고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나타나며 감정이 예민해져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며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대변을 보는 횟수가 뚜렷이 증가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있는 사람들은 목에 은근한 통증, 이물감 또는 압박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위를 타고 온몸에 힘이 없으며 하루 종일 졸리고 항상 잠이 부족하며 얼굴과 눈이 붓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반응이 느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며 탈모 문제가 뚜렷하게 악화됩니다. 이러한 문제

0: 때는 주로 감기나 인후통, 한두 주 후에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증상은 목 부위의 뚜렷한 통증입니다. 귀 뒤쪽이나 턱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일부 사람들은 오후나 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두 가지 경미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일상 상태와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목에 종기가 생기거나 통증과 불편함을 동반할 때에는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말하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합니다. 하루 약 10만 번 이상 뛰는 심장은 우리 몸의 에너지와 생명을 책임지는 중심축입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 운동, 스트레스, 수면 등 일상의 습관을 통한 예방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되도록 가공 음식을 줄이고 자연에 가까운 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새, 과일, 통곡물, 콩류를 충분히 먹고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에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 남새, 전곡류, 견과류, 씨앗류 등은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참치와 아보카도, 올리브유, 콩류 등의 건강한 지방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및 나트륨, 당류의 과다 섭취는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중강도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하게 공급하며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산화 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데

마음을 줍니다. 또 꾸준한 운동은 심장 건강 외에도 체중 관리, 뇌 건강 등 다양한 리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당 최소 150분의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

막히고 과식, 흡연 등 건강에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가, 명상, 산책, 심호흡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신만의 마음 챙김 루틴을 만들어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면 좋습니다. 사회적 교류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음의 평온은 수면질 향상과 혈압 안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지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건강 지표 살피기입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다면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은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인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 꾸준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심장 건강에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길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4: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4: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5: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5: 여기는 연길입니다.
6: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기래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사방 제품 자체는 이번에 무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본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지원액

0: 금액은 한 가게 124원인데 60강에 80각을 드립니다. 보통 60각에 60각을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20각을 더 얹어서 60각에 8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지원행은 계속 불패 위치에서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뭐 우수한 제품인 걸 여러분들 공인하고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 맹세방은 598원인데요. 한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0각에 12각을 더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각에 10각인데 보통 거기에 2각을 더 얹어서 그러니까 1,200원에치 현금권 드리는 이런 차원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은 본 제품을 많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눈병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특히 60대 그 지나서는 누구든지 나는 눈은 절대 문제가 없다고 보증할 사람은 단위 자리 숫자 몇 분제 뭐 몇치밖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기본으로서 기본 거의 만파 상태 만%로서 눈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서울에서는 단순 어느 증상 개선과 어느 한 가지 방면에 관한 치료는 거기에 요관되는 그 방안밖에 없지만 해도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사방 이 눈병 치료약품은 여기에 포함된 잔투의 매미껍질을 그 포함해서 21가지 중요한 중약자가 들어가면서 간단 습열로 그리고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폐열 그리고 심장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암과 질병의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품 눈병 치료약품을 뭐 이미 녹내장 10년, 백내장 뭐 한 7, 8년 이렇게 되는 분이 저희 방송을 따라서 견제해서 계속 제가 설명하는 눈약을 따라왔다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전화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이 환해졌고 녹내장이 그 안압의 정상으로 돌아갔고 이전에 눈이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머리까지 아프던 게 지금 이런 증상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성심성의로 소개하게 되었으니까 많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사주원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후유증으로 사주원약을 썼는데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소화가 빨아야 되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빨아야 되는 밤잠 자지 못하고 손발이 마대해가지고 꼼짝 못했습니다. 밥을 먹는 게 다 떨궈서 입이 가기 전에 다 떨궈버려요.
0: 심각할 정도로 증상이 나타났어요.
2: 예, 소리를 펴놓고서 먹었습니다.
0: 그래요?
2: 이 사주원약을 어제는 대가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어제 8달 썼습니다. 그런데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전부터
2: 몸이 해가봐 주는 게 안 좋습니다.
0: 예.
2: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위를 자극 아예 하거나 다른 약은 다 위를 자극해서 그러든 이거는 위를 자극 아예 하고서 밤잠 잘 자고 그리고 밥은 소화 잘 되니까 딜대라 하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삼고증이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가 해결받는 거는 기본입니다. 예.
2: 예,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잡고, 그저, 밤에 먹어서 달아댕기 실수할 때도 얼마 맛있을까. 그러든지, 이거 먹어놓고, 야, 저 어전 정상을 받더라고. 활동 못하던게 활동도 하고. 그리고 눈도 예, 나가나 들어가나 눈물이 나고, 안압이 났고, 해서 머리 막 터진 것 같고, 그저, 뒤돌이 염증 심해서, 그저, 막 시뚝 번져주던 게 그, 면세방 쓰고 할까나. 얼마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쓰니까나, 예. 하늘의 효과가 빠르고, 예. 사람 정신이 나고, 예. 맹이 나고.
0: 그렇죠.
2: 그리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 거. 지금은, 아예, 5,000번씩 걸고 댕긴다.
0: 그러면 됩니다. 예, 예. 대단하죠.
2: 그러니까
0: 예.
2: 다 이 좋은 약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서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2: 이렇게 다른, 예. 오늘이 60각은 그래, 뭐. 80각 주는 것 같은데.
0: 60각에 80각 줍니다. 예, 예.
2: 예, 그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0: 예.
2: 그럼 또 장기적으로 쓸 수
0: 그렇죠.
2: 있잖아요.
0: 이 제품 자체는 예. 5년, 10년, 그보다 그 더 긴 시간, 심지어 애들 가운데서도 좀 불편한 애들도 거의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셔.
2: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이지 사지원의 그

0: 돈은 억대로 먹었습니다.
1: 예.
0: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좋습니다. 나는 혈압조절이 잘 아이 되던 게 어선에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예, 지내 잘 되니까 난 날마다 혈압 재봤는데 아이 재본다. 한 사흘에 한 번씩 재도 그래서 딱딱 그래서 예, 그래서 높은 게 120 그다음 78 이렇습니다.
1: 너무 비상적인 혈압입니다.
0: 예, 혈압조절이 예, 예. 지내 잘 되니까
1: 그렇죠.
0: 예, 이 골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예, 조금 내 경추도 용납니다. 제가 골이 띠 하던 게 예, 아우더는 고리에 지내 해맑아져서 예, 딱 어떤 때는 시리다는 감처럼 난다.
1: 그래요.
0: 아 정말 예, 예. 이 사지원액이
1: 좋은 제품입니다.
0: 말하는 예. 것처럼 예, 인삼로경이 다섯 개란 말이 정말 좋습니다.
1: 바로 그렇죠.
0: 그래서 맥이 나고 다리도 헷갖고 좋고 상상외로 이게 사지원액이 아이 어찌 이게 밥이 이리 맛있습니까?
1: 소화가 잘 되니까 너무 잘 된다.
0: 예, 예. 밥을 자꾸 먹으니까 근이 올라가고 예.
1: 예.
0: 아 정말 소화를 도와주니까 이거 담낭 것이 다 도와주니까 담낭약을 먹던 게 아이 먹고 소화제도
1: 그렇죠.
0: 아이 먹을까
1: 예.
0: 얼마 전략인가
1: 그렇죠.
0: 피도 맑아지지 병원에 가 검사할까 아니 피 어째 이렇게 맑은가 이랬대다.
1: 예.
0: 그러니까 이 피도 맑아지니까 전신에
1: 그렇죠.
0: 이런 병이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명서방도 내가 씁니다. 눈이 부위에 잘 아이보에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이 백내장이 왔다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눈이 부위였고 아이보이고 이 또 바깥에 나가면 눈물 나고 눈곱이 자꾸 나오는 게 애 났습니다. 그런
1: 예.
0: 게 우선은 이 명소방 쓴다는 애 눈곱이도 아이 나오고 바람 맞아도 눈물도 아이 나오고 영 잘 보인다. 내 시력이 0.9 됐습니다.
1: 어 그래요? 와
0: 예.
1: 대단합니다. 예, 예.
0: 예 지금 예 우선은 70 넘었는데 0.9 됐어요.
1: 대단합니다. 예. 예, 예.
0: 영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렇게 우리 할 때, 야, 이 사지원액이 얼마 늙습니까?
1: 그렇죠.
0: 60가게, 80가구 주면,
1: 한 가게.
0: 아, 그 한 달에 뭐, 매달 아이 든다.
1: 얼마 아이 든다.
0: 그러니까,
1: 예, 예.
0: 예, 정말 이야기, 정말 용어 있어도 예, 그냥 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아, 네, 우리 아저씨가 같이 쓰자고, 오늘이 60가구, 이거 배달받고, 눈약도 배달받자고 전화한 게입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0가게 사지원액은 80가구를 주고, 명서방은 10가게 12가게 주게 돼 있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심장과 뇌혈과 여러 가지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노인이 돼서 너무 마음 가운데 노인이기 때문에 뒤처져 있다는 이런 감이 없을 정도로 씩씩해질 겁니다.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사주원역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이거 예약 쓰기 전에는 혈압도 들어가 잘 안 돼가고 예. 그냥 머리 아프고 머리 소리 나는 것 같고 고지름증이 나고 밤에 꿈만 안 하면 잠이 안 오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예. 예, 사지원액이 이런 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사지원액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선 먼저 혈압도 들어가 잘 돼서 예. 지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자고 혈압이 올라다 해가고 예. 그렇게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증상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1: 혈압이 조절받는다는 게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그게 해결받는다는 거는 이 제품이 기본으로서 심장과 뇌혈관을 이거 동맥경화를 풀어주게 되고 죽성경화를 풀어주고 모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3: 예, 그리고 예, 소화에 대해서 고서 예, 밤낮이 아파갖고 밥도 잘못 먹었습니다. 밥도 잘못 먹은 내기 없지, 그랬더니. 지금 밥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 소화용 잘 됩니다.
1: 그렇죠.
3: 그래, 밥을 잘, 예, 밥을 잘 먹어야 내기 나지. 그 다음에 심장이 나빡스당 놀라고, 손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예, 답답한, 누구 무슨 이야기를 듣기 좋은 소리 해도 자꾸 화가 나가고,
1: 예.
3: 자꾸 화를 달랬습니다.
1: 예.
3: 이런 증상도 사라졌지,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 예. 그래도 예, 이제 관절도 나아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난 예, 이 사지원액을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네. 그렇죠.
3: 그래, 예, 예, 이번 활동이 정말 또 대가 있었습니다. 예.
1: 그렇죠.
3: 예. 예. 그래, 나도 이약 좀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예. 오늘도 60가구 대가받으려고 전화 올린다.
1: 예, 사지원액은 일단 견지하시겠다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제냐, 이 정도까지 인정할 정도로 시장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이 사지원액을 쓰고 있는데 나는 효과를 정말 여러 면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0: 입니다. 어째서는가 조용하게 혈압이 막 양백으로 올라가며 아주 어린 짓은 하고 고생했는데 지금 이 사지원에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본성 혈압은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 심장 맥박이가 막 100으로 올라가더니 어전에 70을 내려왔습니다.
1: 너무 이상적입니다.
0: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소리 나고 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사실 어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 고생했는데 지금 귀가 너무 잘 들려야 됐습니다. 이번에 내 선택을 정말 잘했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민서방은 우리 언니가 한국에 일어나마 하고 오니까 온몸이 다 불편하고 눈이 흐리멍텅하며 잘 보이지 않고 자꾸 눈물이 나서 영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까 백내자에서 수술하는 거 수술하지 않고 구원에 이 약 써버렸었는데 지금 석 달 쓰는 게 그 희미하던 증상이 다 사라졌다 됩니까?
1: 명서방 쓰고 나니까 눈이 잘 보이신다. 백내장이 많이 해결받으셨다.
0: 눈물이 나지 않고 그렇게 눈이 침침하던 증상이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이 활동이 좋을 때 두 가지 다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민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네, 전 눈이 항상 깔깔하고 피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깔깔하고 피진 게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이럴 때 밤에도 야맹증이 딱 보지 뭐 시력이 안 좋아서 딱 못 봤습니다.
1: 야맹증 수해야 됩니다.
3: 딱 와야지 뭐든 다 아기지. 근데 야맹증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야맹증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시작해 야맹증부터 시작하는 증상이 많습니다. 예. 야맹증 해결받았다는 게 큰 해결이죠.
3: 백내장에서 물질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다음에 지금 좀 반하게 보입니다. 먼저 겹쳐 보이는 증상에서 이거 쓰기 전에 지금 겹쳐 보이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1: 노이성 쌍과이라는 겁니다. 예, 노이성 난시입니다. 예, 그게 해결받았다는 게 보통입니다.
3: 약 많이 썼는데 이 약 좀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 이번에 열과 싸우고 하나 물어볼 건 사지원약 집에 뭐 한국에서 만든 한국이가 식당이라니까 그래서 면이 내기하다 소변이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되고 학습병이 많습니다.
1: 예.
3: 이것을 뭐 어떻게 하는 거나 뭐.
1: 그런데 종합으로서 모든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고 인삼녹용이 다수에서 빼 효과라니까 이런 효과는 다른 데서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한 가지 한 가지 쓰자 하게 되면 혈관성 모병 같은 것도 은행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돼 있고 여기 그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됐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종합으로 처시와주는 데는 사지원액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니까 집에 계려니까 그분이 사지원액을 빨리 견지하는 게 기본 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3: 이번에 활동하세요? 예?
1: 합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은 60각 사면 80각을 줍니다.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예.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여기에 포함된 원소가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양활성소가 우리 건강을 젊음과 건강으로 이끄는 데는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는 데는 사지원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지금까지 수술에 의하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해결받는가 하면 말은 종합적으로 간단하지만 해도 일단 혈압이 높다면 평생 혈관을 확장하는 약을 써야 되는데 동맥경화가 해결되고 고혈당이 해결받고 고혈지가 해결받으세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면역계통의 개선을 가져오고 특히 어떤 분들은 바깥에 나가게 되면 젊어졌다 이뻐졌다 하는 이런 치아도 많이 든다고 하시는 듣는다고 하시는데요. 사지원액은 아무모로 보든지 국제대회에서 양천군 8년 사지대회에서 4월에 사지 그 대회에서 인정하는 대선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니까 네. 여러분들은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 관련은 사지원액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한 해의 중앙에 자리한 6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상반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네 하는 탄식이 어김없이 따라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게 두렵고 젊은 세대와의 단절이 느껴지며 한때 우리 안에 넘쳐나던 생동감과 열정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아서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직시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직 현재만 살아도 고민은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불필요한 후회와 불안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 주변의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자이자 든든한 스승이 돼주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정신적 길잡이가 돼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인생은 늘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지곤 하죠. 30대 내내 자신만의 속도와 계획으로 단단한 성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채 앞으로 나가다가 인생의 거대한 변수가 불쑥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40살 여성입니다. 너 그러다 혼기 놓친다. 남들 다 하는 결혼 너만 왜 그렇게 유난이야? 명절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친정 엄마의 잔소리는 제 40번의 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애타는 닭다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제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요즘 기준으로 치면 좀 신중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나이였고 예전 기준으로 치면 저 집들은 대체 왜 안 간대? 라며 수군거를 한참 늦은 나이. 그렇게 35세 끝자락에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그리고 올해로 어느덧 결혼 5년 차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가진 직업이나 직장이 대단히 절실하게 꿈꿨던 직업은 아니었어요. 철이 돌 무렵 제 가치관 최상단에 자리 잡았던 키워드 바로 안정성 하나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을 채워주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울타리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왔어요.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긴 했지만 그럼에도 치열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직장에 대해 묘한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전우애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증명해준 유일한 든든한 배경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누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멱살이라도 잡고 대들 만큼 이 직업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단단히 쥐고 있던 제 커리어의 멱살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존재에게 잡혔지 뭡니까? 아주 작고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말입니다.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갈 당시 저는 예비 신부들이 흔히 하는 드레스나 웨딩홀 고민 따위는 접어두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어요. 거의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최종 통보나 다름없는 어조였습니다. 내 커리어가 끊길 바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든 상관없이 나 이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아이를 가지자는 말은 당분간 하지 말아줘.

차가워 보였겠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딩크를 선언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반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때까지 그리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지금의 나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의 이 확고한 생각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면 결혼을 진행하고 만약 남편의 인생 계획에 아이가 무조건 1순위라면 지금 당장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세상 단호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분이 정말 좀 당돌한 편인 것 같은데요. 당시 남편은 저의 기세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뜻을 존중한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일이 좋고 저의 주말이 좋고 저의 통장 잔고와 커리어 궤적이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석 달 전 제 완벽한 계획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작디작은 가능성을 뚫고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 축복이다 라는 감정이 아니었죠. 이런? 어쩌지? 올해 하반기부터 치고 올라가야 할 큰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기뻐서보다 무섭고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앞섰죠.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거의 동네 잔치를 열 기세였고요. 시댁에서는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과 영양제들을 택배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저를 복잡하게 만든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사실 남편은 작년부터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로 아이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내 친구 상사의 애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 우리도 나이 더 먹기 전에 한 명 있으면 집안이 북적이지 않겠어? 진짜로 아이가 생기니 남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퇴근길에 뜬금없이 아기 신발을 사들고 오질 않나. 대대고 혼자 조잘조잘 말을 하지 않나. 저 빼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예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축하해주는데 그 축제의 중심에 선 주인공인 저는 혼자 가면을 쓴 것처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까지 남은 몇 달 그리고 출산 이후 적어도 1년의 시간 동안 과연 내 일자리가 나를 그대로 기다려줄까? 이 차가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흔이라는 나이에 팀장급 혹은 핵심 실무자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같은 위치는 더 고약하거든요. 제가 자리를 비운 1년 사이에 제 밑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서른 중반 화려 같은 후배들이 제 의자를 차지할 거거든요. 1년 뒤에 복직했을 때 제 책상이 화장실 앞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더라도 핵심 프로젝트에서는 배제된 채 애기 엄마니까 편한 부서로 가세요 라는 배려를 가장한 유배를 당할 확률이 99%입니다. 그 배려를 받는 순간 제 커리어는 생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회사 밖의 목소리들이었어요. 벌써부터 제 귓가에는 이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 또는 부모에게 맡겨두고 허겁지겁 출근하려는 저를 향해 쏟아질 사방의 비난들. 애엄마가 돼서 극성맞게 일만 챙기네? 아유, 애가 불쌍해. 부모님들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엄마가 돼서 이 정도 희생

생각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해. 자식의 행복을 위해 엄마의 자아 정도는 기꺼이 갈아 넣어야 정상적인 모성애라 규정짓는 사회적 공기 속에서 제 직업을 지키겠다는 욕망은 순식간에 이기적인 독종 여자의 욕심으로 둔갑해버릴 것 같으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 죄책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4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게 찾아온 이 아이를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밤잠 설쳐가며 잘 키워낼 겁니다. 그런데 뇌와 행동은 그렇게 세팅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의 저울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현재 저는 솔직히 제 뱃속에서 세포가 분열하며 자라고 있다는 아이에 대한 애틋한 모성애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일자리는 잃지 않겠다, 내 커리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엄마가 될 제목인가? 이런 냉정하고 이성적인 마음 상태로 어떻게 한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 덤비는지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돼요.

이러다 정말 일에만 미친 냉정한 엄마가 돼버릴까봐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의 기억 속에 제 존재가 그저 맨날 피곤해하면서 일만 하던 사람, 돈은 벌어오지만 온기는 없던 엄마로 비추어지는 쓸쓸한 어른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밤마다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어요.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생각을 바꿔보기로 노력하고 있어요. 일에 미친 냉정한 엄마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일에 미쳐서 자기 분야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은 40살 커리어우먼 엄마라니 꽤 멋진 캐릭터 아닌가요? 아이의 동년에 하루 종일 집에서 간식을 챙겨주는 엄마는 못 되더라도 자기 일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해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 근사한 조기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흔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끼어들었어요. 이 아이는 제 일자리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제 밋밋했던 안정적인 삶에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후자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제 몫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일 포기 못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것을. 저희 좋은 인생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역시 사연자만의 가장 쿨하고 멋진 방식으로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남겨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계

개미 활락 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테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한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백자방 구복액 투골테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정으로 놓고 말하면 보온 제품을 많이 얹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자방 구복액은 한각에 398원인데요. 15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댁에 담으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 좌우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5각을 더 얹어주는 차원이라며 양천은 현금권을 무료로 드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일단 드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평소에 비해서 보온 제품을 많이 얹어주게 되었는데요. 새가 원래라고 말하면 12각에 12각을 드리면 많이 100%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 그게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00원에 가까운 이런 현금권을 드리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 제품을 쓰심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번에 우대 가격은 여러분들한테 편리한 이런 구매 가격으로서 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가고 501-7755번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501-7755번을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00년 장수 제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0: 천연 우수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그에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면서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특점으로 놓고 말하겠다면 천연 약재입니다. 아, 재배용 이런 약재인 것이네. 여기에 명확하게 설명으로 나왔는데 천연 약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힘이 세서 그 하루에 보통 두 번, 세 번 이렇게 복용하는 게 약 복용 방법이 기본 복용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두 번, 세 번 드시는 그 약 효과를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100근을 고온에서 농축해서 1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의 그 유효기도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지금 백다방 고백 먹고 있습니다.
0: 예.
2: 나는 뭐 어째서 먹었는가 뭐 좀 위도 만성염이 있고 좀 만성당뇨염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놀상에
0: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죠.
2: 예, 배가 그냥 짱하고 예. 심할 때는 물도 한 모금 막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배가 빠지더라 말입니다.
0: 예.
2: 그러니까 형, 부디 형 사람은 막 짜증이 납니다.
0: 그렇죠. 큰일이죠.
2: 예, 그래서 조금 나아져서 좀 먹기, 무섭다 먹기 때문에 설사하고 변비 자꾸 생깁니다.
0: 예.
2: 근데 지금 방송 듣고서 이거 먹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지금 해결되었습니다.
0: 예.
2: 소화 잘 될까, 지금 밥 좀 잘 먹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뭔가 뭐, 넣어서 뭔가 뭐 입이 혓바닥이 소화돼서 세탁 설탁해서 뭐 철개 같은 게 들어앉아 됐어.
0: 소화계통의 위 비위가 상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2: 그럼 맨날 철개 꼬자리 들어가서 턱이 얼마나 텁텁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싹 벗어서 텁텁하지 않습니다.
0: 그래요? 예.
2: 입은 겁부 났습니다. 혓바닥도 겁부 났습니다.
0: 예, 큰 문제 해결이죠.
2: 네.
0: 예, 예.
2: 그리고 먹어보니까 이게 구배에 대해서 엄청 빠른다, 예.
0: 그렇죠. 하루에 한 번만 딱 예. 드시면 되는데, 예, 예.
2: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너무나 썩어봐서, 예. 그래서 그 사탕을 하나를 물어야 무섭고 또 밥이라도 해먹지, 꼼짝 못했으면 너무 썩었던 게그 썩었던 게 없어졌습니다.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2: 너무 좋았습니다. 구배에 대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그냥 물상 캐하고 마른 기침 자꾸 났댔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기침이.
0: 호흡계통의 문제.
2: 예, 캐캐. 그러니까 애났다. 근데 이거, 고베르데 그러니 뭐가 인천 목이 벌써 확 열리는 감이 난다서 확 열렸습니다.
0: 바로 그렇죠.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여기 예.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황정이라 성분.
2: 너무 좋습니다. 너무
0: 예.
2: 좋습니다.
0: 예.
2: 그리고 뭔가 뭐 이 두골팽은 또 우리 집에 아저씨 쓴다. 우리도 둘이 같이 쓴다.
0: 예.
2: 우리 집 아저씨는 무릎관절도 나쁘고 예. 태양성 관절이 있고 활막염이 더 있습니다. 무릎관절이.
0: 예.
2: 늘상 붓기고 예. 그 벌거벌 그래 됐으면 그 어떤 때는 심할 때 발목까지도 그 붓기 그래 됐으면 그 발등도 붓기 하던 게 좀 그거 날마다 가져다 그 가져다 바르고 무슨 할까 어느 쪽에서 아마가 가나 붓기 싹싹 내린다잖아.
0: 그렇죠. 예예. 예.
2: 발목 속에 좀 부딪히는 거 부딪히지 않던데 이 발목 관절이다며.
0: 그렇죠. 붓이 쑥 예. 빠지고 관절 마디가 예. 매 마디마다 정상으로 예. 돌아왔기 때문에.
2: 예. 예, 수후하다잖아 그래.
0: 그렇죠.
2: 그리고 나도 손마디가 마다 불어났댔으면서 불어나고 아침에 나면 주먹지기도 바쁘고 어떤 때면 주방에서 조금 이렇게 칼질하고 낼 때는 손 이렇게 손다 붓기 아침에도 영세 붓게 됐습니다.
0: 그게 근데, 큰 문제인데 예예. 예.
2: 근데 이거 바르면 인차 시원하면서 붓기 쑥 내립니다.
0: 예, 바르고 드시기도 하지요.
2: 예,
0: 드시는
2: 예,
0: 약품 그래, 드시고 바르고 예.
2: 그두 가지 다 같이 하죠 지금.
0: 그렇죠. 예예. 예.
2: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더냐고 지금 막 붓겠어가 봐서 꼬약 붙이면 떨어지도 붙이지 못하지. 오늘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 오늘도 이 두 가지야 또 배달 받자 그런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입니다.
2: 501-775번에
0: 예.
2: 예,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건강히 계십니다.
1: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백서방 고백을 얻은 후에 한 5달 썼습니다.
0: 예.
3: 예, 이 약을 쓰고 지금 나는 이게 많은 효과도 큰 효과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내 맨 중요한 거는 전력선 비대라서 이게 내가 어떤 한 20년이고 고생했어요.
0: 전력선 비대가 콤팥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3: 네, 예, 내가 이걸 내서 약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받아.

0: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와서 큰 효과 못 봤습니다.
1: 예.
0: 이번에 이제 이 닥터방 900 모음에서도 이게 현장 효과 보고 지금 400 원래는 활동하게 5번, 6번, 보통 6번입니다.
1: 아, 예.
0: 야, 그러니까 밤에 한 단도 못 합니다.
1: 예.
0: 야, 그러던 게 지금 이거 딱 쓴다면 지금 소변이가 딱 줄어들고 지금 많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보통 것도 한번 봅니다.
1: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예.
0: 예. 예. 그리고 원래 소변이라는 게 조금씩 예. 좀 나가던 게 지금 소변이라는 게 지원이 달라가고 냄새가 이게 또 냄새도 완전 없어지고. 참, 내, 야, 이거, 이약 써서 지금 내, 야, 이 큰 해결했습니다. 내가 이 돈도 절대 들 뿐만 아니라 이 고생도 왜 밤에 못하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야.
1: 그게 모든 병을 불러오는 과정으로 되어 있죠. 예, 예.
0: 그리고 옛날에도 이게, 이거, 귀란, 이 곰밭지기가 안 좋아지고 귀란 게 귀에서 전기 소리가 자꾸만 나오고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낮에 일어나게 돼, 아침에 청기다게 돼, 머리가 막 어지럽고, 난 내 식은 없기도 하고, 어때, 이게. 이거 안 좀터도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조금 나가 걸게 되면 다리가 후두두 하면 맥이 없던 게 지금 다리라는 게 맥이 와서요. 한, 나가서 그래도 한 반시간 쉬는 뭐, 착실하게 그래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아,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0: 예. 아, 내가 그래, 이번에 이런 좋은 약을 지금 선택하신 바람에 맨발, 예, 몇 년째 뭐, 소탈약서도 요번에 이 첫간 이런 좋은 약쇼 봅니다.
1: 예,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쓸만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예.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졌는데 노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가운데서 특히 간과 곰팥을 도와주며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0: 예, 선생님께서 오늘 저도 15가지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리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20가글 주니까 501-775번을 연락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이 백자방 쓰고 있는데 나는 예, 약을 쓰던 중간에서 개졌습니다. 나는 늘상 이 고상한다는 게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 못 살겠고 몸이 아주 불편했댔습니다. 그리고 오림 진짜 자꾸 나오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이래 고사했는데 이거 예, 반년을 쓰니까 요러면서 지금 다 좋아집니다.
1: 아, 반년 썼으면 많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날마다 좋아진다.
1: 그렇죠.
3: 그 외에 잠을 잘 잡니다. 잠을 그렇게 자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을 너무 자서 됐습니다.
1: 예.
3: 이거 약 얼마 선택 잘했어요.
1: 그렇죠.
3: 예. 그 우리 언니는 이 대볼 때 이 지금 관절이 너무 심해서 예. 쓰기 시작했었는데 무릎 뒤 아프고 잠 자지 못하고 층층대로 오르고 내려갈 때는 아주 힘들고 걷기 힘들어. 그날 집에 있었댔습니다. 그래 저당 약을 다 쓰고 친구를 하고 그랬는데 아이 말을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이거 두 달 쓰는 게 좀 효과 나는 게 알린다 되니까
1: 예.
3: 너무 좋아서 예. 이거 저는 자기 선택 잘했으니까 예.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우리 두 분이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요.
1: 아,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복방 예. 개미 캡슐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이니까 추워도 뭐 거기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었으니까 제때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백사방 고향 쓰러 있습니다.
1: 예, 예.
4: 저는 전선 비단에 있어요. 손이 시원하게 못 봤습니다.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소음이 시원하게 나와 좋습니다.
1: 예. 예
4: 그래도 저 소가 안 돼. 밥을 못 먹었습니다.
1: 아, 예.
4: 이게 지금 소가 잘 되고. 그게 또 허리가 아파요. 허리 아파. 돌아누기 힘들었습니다.
1: 아, 예.
4: 이거 순간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1: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제하수와 윗양화라는 성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콤팥을 도와주게 되고,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4: 이래 다리에 또 맥이 없대. 이전에 걸쩡 후두를 해도 걸지 못했는데 지금 다리에 맥이 오니까 걸는 것도 힘이 난다 지금.
1: 아 그렇죠.
4: 예. 이래 또 면역력이 나빠졌습니다. 이전에 저감 감기가 땡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쓴다면 1년 내내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인삼노경이 아닌 그 인삼노경이 여러 배의 효과를 여기에서 나타내게 되어 있다고. 예.
4: 예. 이래 또 간이 또 좋았을 때
1: 그렇습니다.
4: 항상 내게 꼭 여기 또 지방가에 있는 게 지방가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예예. 예.
4: 그래 이번에 화재 열다섯 가구 싸고 그 하나 물어볼 건 그 투골태 있지 않습니까?
1: 예.
4: 집에 보이고 식당이라 하니까 예. 경주에 경주 목이 떨리기도 힘들고 어깨 다리도 아프다지 허리도 아프다 다리도 사도 관절이 다 아프다.
1: 관절마디마다 다 아프다 그렇죠.
4: 예, 그래 이야기 좀 어떻게 효과 보겠는 거네 그냥.
1: 식당 일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자연적으로서 관절을 많이 쓰게 되었고 오래 서 있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관절통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나이가 들며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관절이 힘들어지는데 거기에다 이제 고된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바로 투골 때는 그런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었으니까 기본 관절통은 물러가라 할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입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
4: 왜 활동 하지 않아요?
1: 예. 우수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투골 때는 12각에 15각, 이쪽에 백자방은 15각에 20각. 이렇게 줍니다. 이번에 우달 때 특수합니다. 본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었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4: 네,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기원입니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넉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후유증으로 머리가 허기 때문에 머리가 그저 아프다 뭐에 막 터질 지겠고 그저 눈알이 막 빠질 지겠고라고 예, 맥이 없었어요. 매년에 그저 또 손 들을 맥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소화가 아예 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 몸이 풀리지 못해 정말 약했습니다. 그랬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거 써봤는데 백자방 써봤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먹기도 헐고 편안하고 예. 그저 반 시간 두고서리 먹으면 어느까지 잠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변도 그렇게 잡던 게 다시 여섯 번씩 보던 게 지금 두 번 만에 두 번 봅니다. 그리고 몸이 해갖고 예.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이제도 걷고 들어와서 5,000보를 걷고 들어왔습니다.
1: 아,
5: 얼마 좋습니까? 예. 그래서 살을 새 생명 찾았자니까 그리고 들고 팬이 12각 색깔이나 15각 죽겠다.
1: 예, 예,
5: 그래서 이제 또 배달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어머졌습니까?
1: 예,
5: 이
1: 그렇죠.
5: 사석이 아파서 그랬던 게 그래서 정말 몇 마디마다 아프지 무슨 약을 먹어도 아이 되고 청약은 얼마 먹고 친구는 아픈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1: 아,
5: 그런
1: 예.
5: 것도 효과를 못 봤지. 바르는 약은 또 얼마 발랐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이 돼서 이거 두월 배는 먹고 소화 유지하고 아이 하지. 예. 그래 바르고 할까 몸이 할까봐지고 다리 그렇게 무겁던 게 야 활동 잘할까 정말 새 청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배야 봐 있으니까는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좋아질 때 활동 솔직히 그래 배달 받아서 좀 안 샜을까 하면서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끝내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많은 분들이 백자방 구보액을 복용하시고 기본으로서 우수한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기와 해를 보충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맥이 납니다. 무슨 차원에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박액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점점 허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이 나지 않고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힘든 분들이 노년기에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고 만병을 불러오는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딱 주무시기 약 3, 40분 전에 한 대만 딱 빨달로 빨아들이고 양치질하고 주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전에는 저녁에 좀 주무시고 나면 새벽에 뭐 한두 시 이때 깨난다면 절반 밤은 자지 못하고 지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불면증이 해결받으셔서 딱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눈이 내려와서 꼼짝 못할 정도로서 단잠을 주무신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 해결받으셔서 내가 이거 치매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하던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을 복용하시고 나서 기억이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눈앞이 아찔하고 귀가 슬 들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런 문제가 해결을 가져왔는가 하면 머리가 쉽게 빠지고 쉽게 머리가 휘어지고 이런 문제도 해결받았으면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간과 콩팥이 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백자방 구박에게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전 지구촌이 장수 지구촌으로 점점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방 초기에는 나이 평균 수명이 39세였지만 해도 지금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지금 작년 통계로 나오는데 평균 수명이 78세, 여성들은 82세, 남성들은 이미 뭐 77, 78세 이 정도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장수시대에 들은 것만은 사실인데 장수시대에 들어선 것만큼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대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많이 아프다면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간이 당연하지 못하고 콩팥이 당연하지 못하고 위가 당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초, 중초, 하초, 상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바로 심장과 폐는 상초에 속합니다. 머리 혈관까지 포함해서 머리까지 포함해서 상초에 속한다 말할 수 있는데 중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비, 위, 간을 포함해서 간 담낭을 포함해서 중초입니다. 보통 우리 중약을 쓸 때 부중하는 능력이 있다. 부중이라는 건 바로 중초를 도와준다는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바로 주약의 콩팥을 위주로 해서 뭐 소화기통 내리 비장 장도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박액 가운데서 황장이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백초의 왕으로 불리우는 이런 좋은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문제 가운데서 특히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건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윤폐의 역할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밥을 제대로 먹자 하게 되면 딱 위가 올리 받치면서 위가 원래 내리깨야 되겠는데 올리 받치면서 밥 먹기 힘들어진다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게 올라온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드시니까 위가 툭툭 내리꺼지게 되어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이 좋아지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서 간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건비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안의 물건이 빠른 속도로서 간에 내려가서 간에 들어가서 완전히 충분하게 내 살과 내 피와 내 뼈가 되게끔 해리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담낭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셔서 오징간한 뭐 고기 같은 걸 기름진 것 같은 걸 소화하기 어려워서 달걀 먹기도 힘들어진다는 달걀 가운데 그 노란 자세에 그 기름을 받아내기 어려워서 고단백질을 분해하기 어려워서 못 먹는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을 드신다면은 그런 것도 마음대로 드시고 맥이 나고 체중도 일정하게 보증되는가 하면 좀 너무 허한 체중이 좀 더 올라갈 정도로서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특히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계란 성분 자체는 그 상처를 빨리 아물고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토창성지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오해를 풀어주고 기혈을 숙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본 제품 백자방구복액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자방구복액을 드시고 나니까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특히 인양호란 성분 자체는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절통으로 불편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모든 한이 내 관절에 들어와서 모두 집중되는 것 같다는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 가운데서는 종합으로 좋아지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백자방구복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노령화 시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백자방구복액에 속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주무시기 직전에 드시게 되었으니까 11시부터 1시에서는 밤 11시부터 1시 이사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이런 시간에 속하는데 전제적으로는 깊은 잠을 주무셔야 간에서 충분하게 담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 장열로 되어 있는데 온 하루 동안 일한 피가 간에 들어가서 저축됩니다. 그러면서 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깊은 잠을 내가 주무시는 사이에 간에서는 해독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충분하게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줍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송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돌려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른 습관을 길러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어려서 한번 좋지 못한 버릇이 붙게 된다면 늙어서까지도 그 버릇을 고치기 어렵다라는 뜻인데요. 어려서부터 좋지 못한 버릇을 제때 고쳐야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아래의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2번 쥐도 한 구멍을 파야 수가 난다. 3번 낙순물은 떨어지던데 또 떨어진다. 4번 바늘 도적이 소도적 된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삐약이와 꼬꼬댁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3번, 낙숫물은 떨어지던데 또 떨어진다 라는 속담은 빗물이 한번 떨어졌던 자리에 계속 떨어지듯 한번 몸에 배인 습관은 늘 그대로 반복되기 쉽고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비유해 이른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든 버릇, 난 버릇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바늘 도적이 소도적 된다라는 속담은 처음에는 작은 바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하면 소처럼 큰 것까지 훔친다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자그마한 나쁜 버릇도 가볍게 여겨 고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멋쟁이 엄마 아빠를 들려드립니다.

네, 친구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선택부터 큰 고민까지 매 순간 수많은 고르는 일을 하고 있죠. 같은 조건일 때 어떤 것을 고를지, 무엇이 진짜 나에게 알맞고 이로운 것인지 고민한 적 다들 있을 거예요.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속 있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 더 유리한 것을 현명하게 고르는지에는 우리 친구들이 꼭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같은 값이나 같은 상황일 때 알맞은 것을 현명하게 고르는 법을 일깨워주는 속담들을 배우면서 올바른 선택의 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할까요?

먼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을 볼게요. 다홍치마는 짙은 붉은색의 치마를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치마가 아주 귀해서 주로 왕족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답니다. 일반 여성들은 평생 딱 한 번만 다홍치마를 입어볼 수 있었는데 바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날에만 입는 다홍치마는 색깔도 곱고 마음까지 설레게 하는 귀한 옷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값이라면 당연히 더 곱고 귀한 다홍치마를 고르고 싶어 했고 이런 마음가짐에서 자연스럽게 이 속담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속담은 같은 값이거나 같은 노력을 드릴 바에는 굳이 평범한 것보다 더 좋고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고르라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가격이 비슷한 물건 중에서 고를 때 당연히 품질이 좋고 훌륭하고 모습도 예쁜 것을 고르겠죠. 일상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랍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자기에게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이 속담이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다음,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겉모습이 깔끔하고 보기 좋은 떡은 맛도 좋듯이 겉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나 물건, 일은 실제로도 알차고 쓸모가 많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겉모습이 단정한 친구는 마음씨도 곱고 행동도 바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깔끔하게 정리된 책가방은 공부할 때에도 훨씬 편리한 것처럼 겉모습이 갖춰진 모습은 내적인 마음가짐까지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단정하고 알찬 모습을 갖추며 스스로를 꾸준히 가꿔나가야 합니다. 계속해 크고 단 참외라는 속담을 볼까요? 이 속담은 참외는 작아야 맛이 좋은 법인데 크고 달면 더욱 좋다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도 좋고 실속까지 갖춰 완벽한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속 알맹이까지도 알차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고르거나 친구를 사귈 때에도 이런 기준을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나 활동을 할 때에도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실력을 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나 겉모습만 꾸미기보다 내실을 탄탄히 다져서 겉과 속이 어우러진 알찬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답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값지고 오래도록 빛나는 것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산 넘어 저쪽을 감상하겠습니다.

동요 잘 들었나요? 네, 이번에는 한우 속담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有鱼不吃虾,有豆腐不吃渣 라는 속담을 볼게요. 생선이 있으면 새우를 먹지 않고 두부가 있으면 비지를 먹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사람은 흔히 보다 좋은 것을 택한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더 좋고 알차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면 굳이 부족하고 좋지 않은 것을 고를 필요가 없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유리한 길을 골라나아가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绿绸缎上绣牡丹이라는 속담을 볼까요? 네, 고운 녹색 비단 위에 화려한 모란꽃을 수놓는다라는 뜻인데요. 이미 갖춰진 좋은 조건에 더욱 알찬 것을 더해서 완벽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와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향을 골라서 스스로의 모습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주어진 좋은 여건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 꾸준한 노력까지 더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멋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성실해야죠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알맞고 유리한 것을 현명하게 고르도록 일깨워주는 속담들을 배워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이 진정 자신에게 필요하고 이로운지 차분하게 생각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꼭 기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조화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아빠는 나무 나는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면 아빠는 나무 되고 나는요 가지가 돼요. 아빠 아빠는 나무, 아빠는 높은 나무, 나는요 그 위에 자라는 가지랍니다. 예쁜 새도 보여주고 예쁜 꽃도 보여주시며 아빠는 두 팔 잡고 나를요 세상 구경시켜요. 아빠 아빠는 나무, 아빠는 높은 나무, 나는요 그 위에 자라는 가지랍니다. 자라는 가지라 합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0: 피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주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격투기를 배울 때에는 돌도 꿰뚫을 힘이 있었는데 지금 이 손과 주먹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세월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위로했다. 소모는 정신이 혼미해지며 시를 흥얼거렸다.
1: 잎사귀 수천 개의 소리, 헤어진 후 너의 멀고 가까운지 알 수 없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슬프고 억울한데 점점 멀어지고 편지도 없고 물은 넓고 물고기는 잠겨 어디에 묻겠나.
0: 소모는 주아가 말한 대로 자신은 평생 격투기에 몰두했다고 털어놓았다. 허생과 아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소모는 눈물을 흘렸다. 마침 간호사가 식사하라고 알렸다. 허생은 소모를 부축해 일어나게 하고 세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에는 큰 원탁 세 개가 있었고 소모는 80세가 넘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아보와 호생은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다. 식탁에는 노인들이 점점 차고 대부분 80에서 90세의 늙고 연약한 분들이었다. 소모는 주변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가 빠진 할머니는 웃으며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젓가락을 들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보와 호생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어느 날 오후 호생은 택시를 타고 업무 전화를 몇 통 걸다가 깜짝 놀랐다. 길가의 풍경이 유난히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곧 지진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인지 지진원 문의 색상은 칙칙해졌고 일부는 공사망으로 가려져 예전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호생이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15분이었다. 택시가 진현로 야동경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호생은 가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외관 전체가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비단천이 걸려져 있었으며 양옆에는 화초와 식물이 놓여 마치 카페처럼 변해 있었다. 호생이 문을 밀고 들어가니 내부 역시 분홍색 톤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가운데 큰 원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로 채워져 있었다. 령자가 호생을 반갑게 맞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호생은 식당은 이제 령자와 릉홍 두 사람의 가게가 되었으며 갈 선생은 이미 퇴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령자는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호생은 밤에 식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물었다. 하지만 령자는 대답을 피하고 아버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깜짝 놀라며 아버는 업무가 바빠 전화기를 껐다고 답했다. 령자는 한숨을 내쉬며 오늘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위해 여성 친구들을 특별히 모았다고 말했다. 호생은 아침에 갑자기 통지하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냐며 아쉬워했다. 령자는 사람들이 모두 바빠 하나하나 만나기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이 초대한 여성 친구들은 모두 예쁘고 품격도 높지만 아직 훌륭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명자는 오늘 밤 훌륭한 남자 셋, 즉 호생과 아보 장선생이 온다고 미리 알려주었고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 머리 손질과 옷을 사느라 바쁠 것이라고 얘기했다. 호생은 웃으며 자신은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의도인지 물었다. 령자는 호생과 백평의 관계를 누구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아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빨리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했다. 호생은 예전에 함께하던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다. 령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관계를 끊었다고 답했다.

소모는 림종의 순간을 맞이했다. 침대 앞에는 김매, 조제, 국분을 비롯해 아수모니, 미용실 세자매, 란란, 설지 등 아름다운 여성들이 빼곡히 모여있었다. 그들이 착용한 진주와 비치 장신구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보는 소모의 어머니를 부축해 복도로 나왔다. 그때 밖에서 검은 셔츠를 입은 중년 여성이 급히 들어왔다. 소모의 어머니가 즉시 그녀를 따라 들어가자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자리를 비켰다. 검은 셔츠의 여성은 부드럽게 소모의 이름을 불렀다. 소모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침대 옆 산소병에서는 거품이 계속 일고 있었다. 소모는 뼈만 앙상한 몸으로 겨우 눈을 떴다. 여성이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자 소모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성은 자신을 알아보는지 물었고 소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복도 구석으로 달려가 등을 돌리고 슬피 울었다. 이때 소모가 살짝 몸을 움직이며 허약한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울지 말고 먼저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소모에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다독였다. 김매는 소모에게 차를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지금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엄마에게 말해달라고 했다. 소모는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그저 다시 한상 차림에 푸짐한 밥상을 차려 모두가 마음대로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할 말이 있으면 모두 다 하라고 격려했다. 아주머니는 참지 못하고 울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울라고 말하며 모두 울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모의 숨결은 가느다란 실처럼 얇아졌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온몸을 웅크렸다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소모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급히 밖으로 물러섰다. 허생은 한숨을 내쉬며 옆 침대에서 손뼉을 치고 웃던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란란은 그 할아버지도 3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답했다. 모두 말없이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아래 정원으로 걸어갔다.

정원에는 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다. 아부가 차문을 열었고 후생 란단 설치가 차에 탔다. 차가 출발할 때 담벼락 옆 철도의 황초 속에서 노란 고양이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2주 뒤에 어느 밤, 호생과 아버는 소모가 했던 부탁으로 주소를 따라 서서주로를 찾아갔다. 밤바람이 소매 사이로 스치고 달빛이 물결 위에 부드럽게 비쳐 매우 시원한 밤이었다. 그곳에는 예보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예보관이 사는 지하도의 건물은 네 개의 창문이 열려 있었지만 불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허생은 예보관의 이름을 불렀다. 누군가가 대답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니 가로등 아래에 예보관과 그의 여자친구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청년 커플이었다. 그들은 호생과 아버를 초대했다. 길가에 앉아있는 주민들은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었다. 위에는 찻장과 주전자가 놓여있었고 옆에는 대나무 의자 두 개가 놓여있었다. 네 사람은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소개했다. 안나는 후생으로부터 소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다. 소모가 두 사람이 소주와 대본을 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에게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예보관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으며 예전에 소모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의 집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안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1970년대에 중국에 왔었고 아버지는 중국의 사랑과 사회 논리학에 관련된 표현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모를 알게 된 이후 그곳에 이렇게 풍부하고 개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잔잔한 밤바람이 불어왔고 아버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주변 가로등 아래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카드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네 사람은 밤 10시 30분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와 호생이 일어나 작별을 고했다. 호생은 아버에게 이제 자신은 한 발 물러나 오직 안정과 실제만을 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후생은 령자가 아버에 대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했다.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겉으로만 웃을 뿐이라고 말했다. 후생은 아버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아버는 웃으며 령자가 자신에게도 호생에 대해 같은 질문을 했다고 답했다. 왜 계속 이혼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호생도 웃으며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버는 령자에게 이 사회를 마주하고는 말없이 그냥 웃을 수밖에 없으며 기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서점에 가서 문의 소설을 몇 권 더 읽어보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그 안에 남자의 마음과 심리 묘사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부드러운 밤바람이 불면서 아버의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표시되었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계속해서 여보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는 자신이 아버임을 밝혔다. 상대방은 자신이 설지라고 말했다. 아버는 그럴듯하게 응답했고 마음속에 옛 추억이 솟아올랐다.

아버는 지금은 조금 불편하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밤바람은 여전히 시원했다. 아버와 호생은 둘 다 말없이 그저 걷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전부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 감독의 리용민.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이른 아침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숙향기에 단호가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햇살이 길어지는 초여름. 이 향기 속에는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라는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겹고 푸른 단호 명절.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단행간 안도현에서의 문학회 회장 사업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글짓기도 가르치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해 온 박영옥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우선 박영옥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박영옥 시인은 1997년부터 아동문학 창작을 시작했는데 2003년에 연변 작가협회 가입했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안도현 아동문학 협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야기집 밤중에 찾아온 남자 이런 책을 출판하고 2005년에 우화 빗둔 나무의 고운 꿈이 의무교육 조선어 교과서에 조선어문 자습득본 5학년 3권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안도현 10대 도덕모범으로 당선되었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안도현 정협위원 그리고 동시집의 꿈나무 사랑나무와 또 햇님 파는 가게 이런 동시집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또 제12회 우리네 동요제 우수상도 수상했고 2016년 8월에는 제3회 가사응모에서 또 동요 3등상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제13회 동신컵 중한아동문학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길림성 장애인 문예작품 경연에서 3등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자서전 비운의 마라토너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제6회 기림문화상을 수상하고 2021년에는 연변일보사 당 창건 100주년 응모에서의 또 소설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제7회 기림문화상을 수상했고 아동문학작품집 콩콩이 탈출기를 또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응모에서 수십 차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0: 예. 예, 그렇다면 본인이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3급 장애인인데 일반 사람과 달리 많은 아픔과 좌절을 당해왔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저는 쓰러지지 않고 저희 생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상을 골라 황홀한 무지개를 엮어가려는 욕망으로 문학이란 이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장애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문학은 신체적 제한에 상관없이 창작이 가능한 분야로 장애인이 자신이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작 과정은 저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고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기여한 방식과 자신이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힘든 삶을 이겨낸 인물의 이야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통해 자신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 불행한 삶 속에서도 생활의 아름다운 면을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저에게 자신이 삶을 뜨겁게 사랑한 방법을 깨우쳐주었고 많은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도 하늘에 있는 별을 사랑하고 떠다니는 구름을 사랑하고 지나가는 바람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나무도 풀도 꽃들도 또한 생활도 웃음도 지어 눈물까지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0: 예. 그럼 이제부터 박영옥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하늘이 맑은 날입니다.
2: 하늘이 맑은 날 박영옥. 하늘이 맑은 날

0: 샘터 안에 햇님이 꼴떡. 바가지로 햇님을 퍼도 햇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흐린 날 햇님은 어디 갔을까? 하늘이 맑아야 햇님이 오는구나.
1: 이 시는 또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2: 예, 이 동시는 제22차 전국 조선족 아동문학 탐구회에서의 우수상을 받은 동시인데, 시는 지금 이 동시에서 하늘이 맑은 날을 택하여 이런 맑은 날엔 샘터 안에 햇님이 꼴뚝 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이 햇님이 맑은 날이면 샘물 안에 비껴있는 걸 말하겠죠. 그것도 이 꼴뚝이라는 시어를 씀으로써 넘쳐나는 햇님을 표현했죠. 헌데 흐린 날엔 샘물 안에 햇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햇님은 어디로 갔을까? 의문을 던지고 또 답을 줍니다. 오, 하늘이 맑아야 햇님이 오는구나. 말 속에 말했죠. 즉 맑은 날엔 햇님이 샘물터에 꼴뚝 차고 흐린 날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들어 밝고 맑은 날씨 같은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귀팀 같은 걸 심어주는 겁니다. 참에 우리 가정에서도 한님 같은 엄마가 밝게 웃는 날이면 온 집안의 웃음과 밝음이 꼴뚝 차 넘치고, 엄마 얼굴 흐리는 날엔 온 집안의 분위기가 말쨍 것과 같은 그런 도로를 하겠습니다. 맑은 날 샘물 속에 꼴뚝 차는 한님을 통해 어린이들이 밝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길 바라는 시인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동시라 할 수 있겠죠.
3: 네,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그 몇 번 소개한 또 동시인들이 그 작품에서도 이 한님이 그 강물에 비끼거나 혹은 또 뭐 시냇물 혹은 또 어떤 우물 혹은 호수에 비낀, 예, 그런 모습에서 또 이 맑은 날과 그 흐린 날에 또 그런 그 대비를 하면서 아마 시가 탄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2: 예, 하여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장소에다 옮겨 놓으면서 지금 새로운 또, 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마 그 부분에선 좀 그 사유가 좀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어서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비입니다.
0: 비, 박영옥. 지구 아이들을 만나려고 그 높은 데서 퐁당 뛰어내렸는데 아이들마다 못 본 체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서러운가 봐요. 눈물 투성이구나.
2: 예, 그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지금 지구 아이들을 만나려고 장장 그 아득한 높디 높은 곳에서 퐁당 뛰어내렸는데 지구의 아이들은 못 본 채 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서럽다고 해. 서러운가 봐요. 눈물 투성이구나. 참에 아이들이 비를 피하여 집안에 들어간 것을 서러워한다고 표현했고, 또 빗물이 줄줄이 흐르는 것을 눈물 투성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네, 반갑고 서럽고 그리웠던 그 눈물에, 예, 빗물을 비유한 것이 아주 독특하고 독특합니다.
3: 네, 이것은 참 그 동심이 아주 접근되는, 그러니까 아, 난 반갑다고 왔는데 그냥 나를 외면하니까 서럽다.
2: 예, 예, 그렇죠.
1: 아주 좀 동심이.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우리 집 자가용입니다.
0: 우리 집 자가용, 박영옥. 학교 가는 아침 우층 손이도 아래층 영리도 태운대요. 가다 가다 친구 만나면 또 태우고. 우리 집 자가용은 마음 쉬고 온 아빠 닮았어요.
2: 네, 지금이 아빠가 아침마다 학교 가는 날 자가용에 태우고 가는데, 우리 집 우층의 손이도 아래층 영리도 모두 아빠 자가용이 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의 자가용이 있기 전의 시대를 말한 거죠. 근데 아빠는 또 학교 가는 길에서 나의 친구를 만나면 또 칙 세우고 태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 집 자가용은 마음 쉬고 온 아빠를 닮았어요. 예, 마음이 후더운 아빠 자랑한 거죠.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우리 동네의 그 사람들 인품도 치하하고 있죠. 시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띄우면서 아이들한테 화목한 주요

0: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공부하고 싶어서입니다.
1: 공부하고 싶어서 박영옥.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엄마도 유치원생처럼 같이 유치원에 가고 같이 집에 오고, 내가 수학교에 다닐 때 엄마도 수학생처럼 같이 학교에 가고 같이 집에 오고, 엄마는 다시 학생이 되고 싶은가 봐요.
2: 예. 지금 이 동시에서도 유치원이나 수학교로 엄마가 같이 가주는 그런 사연을 두고 딴전을 부립니다. 엄마는 사실 아직도 어린 자식이 유치원이나 수학교에 다녀오는 사이에 그 어떤 안전 문제가 근심돼서 동행하지만, 아이는 또 자기 각도로 왜서 함께 다닐까? 아마도 엄마도 학생이 되어 또 다시 공부하고 싶은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능청을 부리는 거죠. 아이도 엄마가 자기를 관심해서 그러는 줄 본연히 알지만, 이렇게 응석을 부리듯 능청을 부리면서 결국 엄마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들로서의 감사의 뜻을 표현한 그 멋이 이 동시를 더욱 부드럽고 유머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동시는 봄향기 계열의 시인데요. 예, 제목은 봄향기 2입니다.
1: 봄향기 2 박영옥. 엄마의 향기 어디서 나죠? 아기 싹들의 의문. 너희들 몸에서 나는 거야. 엄마 봄향기는 누가 실어왔죠? 아가나무들의 물음. 너희들이 실어온 거야.
2: 예. 여기서의 봄은 결국 엄마죠. 그래서 자식들은 아기싹들과 자식들은 아기나무들의 대화를 통해 시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처음에는 아기싹들이 묻습니다. 엄마, 엄마의 향기 어디서 나지? 그러자 엄마의 대답이 너희들 몸에서 나는 거야. 즉 봄인 엄마의 향기는 새싹들한테서, 즉 봄맞은 자연한테서 온 거란 그런 거죠. 다음 또에 아기나무가 묻습니다. 엄마, 봄 향기는 누가 실어왔죠?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또 너희들이 실어온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즉 봄 향기는 아기나무를 포함한 대자연이 실어온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 동시에서는 아기 싹과 아기나무를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그 큰 봄이 자식 같은 대자연의 대표적 산물인 아기 싹과 아기나무한테 사랑의 입김을 전하는 걸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이렇게 서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봄과 아기 싹과 아기나무 등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 핵이라면 핵이겠죠. 예.
0: 예, 여기서 이 시의 그 작시법에서 한 가지 그 인상적이라면 바로 그 일문일답이죠.
2: 예, 그렇죠. 예. 예.
0: 하나의 물음을 던져주고 또 그 뒤에 인차 또 그 답이 따라 나오는데 이러면 아이들한테 좀 그 시를 기억하는 데도 좀 많이 편리하지 않겠는가도.
2: 예. 예. 그리고 그 아래 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저 물음 제기라는 식으로 예. 그다음 또 대답하죠. 어? 정말 같이 아이들이 생각, 아, 정말 뭐일까? 예. 이 향기는 어디서 올까? 이래서 아이들 주의력을 환기시켜서 더욱 작품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작용하죠.
0: 네. 그리고 아마 여기 개발적으로도 아이들한테 그럼 다른 사물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의문을 먼저 제공해놓고
2: 그렇죠. 네,
0: 그 다음에 예. 그 답을 또 제시해주는.
2: 그렇죠. 꽃은 왜 필까? 꽃은 누가 피웠을까? 예. 또 새로운 물음 뭐 제기라고.
0: 비를 위해서 올까? 무슨 바람을 위해서 불까?
2: 그렇죠.
0: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2: 아주 그 개발적인 예.
0: 예.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청국장입니다.
1: 청국장 박영옥. 아빠의 발냄새일까? 아니 아빠 내일마다 발 씻는데 동생이 방귀 뀌었을까? 아니 동생은 방귀 끼면 눈치 흘끔 보는데 그럼 웬일일까? 주방에서 끓인 청국장이 냄새 피워대네.
2: 예, 청국장의 냄새가 지금 아이들한테는 별난 냄새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서는 아빠의 발냄새나 동생의 방귀 냄새로 착각합니다. 근데 아빠는 매일마다 발 씻는데 또 동생은 방귀 끼면 눈치 힐끔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슨 냄새일까? 아, 원래는 주방에서 청국장 끓이는 냄새라구나. 시는 이렇게 반문의 형식으로 주의를 끄고 그에 또 대답하는 형식으로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슬쩍 내비추고 있는데 아주 묘합니다. 예.
0: 네,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그 우리 민족의 그 음식 문화가 또 살짝 제기되죠.
2: 그렇죠.
0: 예. 청국장을 그 끓이는 냄새를 맡거나 그냥 그 그러지 않았고 그냥 반제품일 때도 그 냄새가 좀 그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2: 그렇죠. 아이들 코엔 더구나 하지. 네.
0: 우리 그 미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그냥 민간에서 먹는 그 뭐 쑥두부 있잖아.
2: 그렇죠.
0: 예. 네. 그것이 아, 그 냄새는 아주 그 고약하고 좀 그런 그 좀 좀 그 싫은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나 또 그 맛은 또 당기고 이것이 또 그 한 뭐 어떤 민족적인 그런 그 음식 문화에서 나타난 또 특점이 아니겠는가.
2: 네. 예. 그렇죠. 예.

0: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눈 2입니다.
1: 봄눈 2 박영옥. 빼빼 마른 나무가지가 힘 약한 줄 알고서 사뿐히 내려앉았는데 뚝 가지가 부러졌대요. 어머나, 어쩌지? 범눈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땅에서 눈물을 주르르.
2: 예. 범눈이 지금 아재가 부러지게 가득 나무에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가재가 진짜 약한지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앉아 무거운 건지 아재가 뚝 부러졌습니다. 깊은 산속에 가보면 눈 오는 날 진짜 여기저기 가지가 부러진 것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동신이 바로 그런 풍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신이 이에 그치지 않고 슬쩍 필봉을 돌려서 아지를 꺾어놓은 장본인인 범눈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땅 위에 내려온 후 또 눈물을 주르르 흘린다고 썼습니다. 즉 봄눈이니까 땅의 기운이 높아서 내리자마자 땅에서 녹아버리는 걸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나무아지를 꺾어서 꺾어놔서 마음이 아파 우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참 묘한데. 예.
3: 역시 그 아주 기묘한 발견이죠.
2: 예, 예. 예.
3: 그냥 그 나뭇가지가 꺾어졌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봄눈이 자기 절로 뭐 참여를 해서 그 눈물을 흘린다는 그 녹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다른 그 의미로 또 전환시켰죠. 예. 예,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별입니다.
1: 별 박영옥.

0: 다리 위에서 뜀질하며 재롱 부리다가 하나 둘 물속에 풍덩풍덩 떨어졌네. 그런데 물장난이 신나서 장밤 나오지 않네.
1: 예, 이 동시는 2017년에 그 동심컵 동시응모에서 수상한 작품인데, 시는 지금 하늘이 별이 지상의 그 다리 위에서 띔질하며 자랑 부르다가 물속에 풍덩풍덩 떨어진 것을 쓰면서, 그런데 그 물속의 별들이 정신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장난이 신나서 장밤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참 예, 밤이면 밤마다 물속에 비낀 별들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별은 예, 상대적으로 정적인 것인데 시에서는 동적으로 예, 그것도 아주 인격화해서 예, 별이 막 움직이고 뛰어내리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예, 엄청 그 거리감은 하늘나라와 땅나라, 물속 등을 예,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의 그 상상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2: 이 무더운 계절에 박영옥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감상하다 보니 더위가 한결도 가세어지는 듯도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네 뛰는 처녀들이 치맛자락 노을노을 총각들의 힘내기로 씨름파는 들썽들썽 흥겨운 민속놀이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은 우리의 전통문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을 배워가며 단오명절의 매력을 만끽해봅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는 후가복이 연일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선전 강연회가 우리족 각지에서 개최됐습니다.
2: 연변 대표팀이 곧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 입장구로로 전역 관광 세모식으로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의 경기 분위기를 만끽하는 동시에 연변 풍경의 생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게 됩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후가복이 16일 연길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리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후가복은 정확한 실적관 수리 및 실천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논술을 깊이

직접 관찰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견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과감히 직시하고 오래된 문제를 집중 정돈 해소하여 난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기업이 혜택을 받고 대중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경방직공장은 주문 감소,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중첩 영향으로 기업 생산 경력을 지속하기 어려워 2019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후가본 현지에서 대상 활성화 진척을 살펴보고 개조 진도, 생산 경력 회복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연결시에서 금역 폭식을 유치해 대경방직공장의 유휴 공장 건물을 현대화 기성복 생산기지로 개조했으며 현재 일부 공장 건물이 이미 조업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예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일련의 자주 브랜드를 육성 구축을 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일층 높여 뛰어난 품질과 양원 평판으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길 바랍니다. 연결시에서는 기업과의 소통 협상을 강화하고 기업이 판매 중심, 결산 중심을 연면에 정착시키도록 인도해 더 많은 생산액과 세수를 현재 남김으로써 기업 경영과 지방 발전의 호혜 상생을 실현해야 합니다. 의강연화 문화 관광 건강 양생 대상은 애득 자동차 무역성의 요휴 자본을 이용해 종이 건강 양생 객거접대, 노인대학 등 경영 모식을 일체화한 노인건강 양로종합체를 구축을 하는 데 진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은 기존 건축물 철거, 운반과 전체 설계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지에서 개조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경영 모식 배치, 운영 모식, 공사 길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시공 안전과 공사지를 확보하는 전제에서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시공 절차를 합리하게 교차 배치하며 실내 장식 및 설비 구매, 설치 등 사업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준공이 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주동을 해 더 많은 노인 고객들의 연변에와 만년을 보내도록 그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호가본 선호하여 연결 데이터 호수 기초시설, 지능 5세대 이동통신 제조 사물 인터넷 산업단지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현황을 살펴보고 대상 유치, 건설의 전후 경위를 상세히 요해했으며 활성화 추진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산업 대상을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것은 요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집결 발전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토대에서 사법 경매, 기업 연결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여 활성화 강도를 높이고 의향 기업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백방으로 요효 자산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위치한 IT청사, 서울국제아파트 등 유휴 건물에서 호가복은 현황을 요해하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물었으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결사로와 추진조치를 토론했습니다. 호가복은 부동한 이익 주체의 부동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활성화 경로를 적극 탐색을 하며 자금 균형이 어렵고 소속 포충 처리가 어려운 등 까다로운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하여 혁신적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교착 국면이 조속히 타개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대종호텔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 은행기구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를 하면서 자산 현화, 채무 구성 및 활성화 이용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전담반 추진, 목표 지향적 시책을 견지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능숙히 활용을 하여 막힌 부분을 뚫어 오래된 지표가 다시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서 연결시 따뜻한 쉼터 대표점을 찾아 따뜻한 밥집, 종합 휴식구역, 공익 독서 코너 등 기능구역을 둘러보고 식사 중인 노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며 시설 배치, 봉사 모식과 운영관리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쉼터에서 상업화 플러스 공익봉사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을 하고 시장과 운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조혈 능력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로인, 신취업 인원 등에게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봉은 이를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정책 조치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관계로 대중이

0: 만족하는가, 지속 가능한가를 봐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이라는 이 방향을 견지하고 따뜻한 쉼터라는 민생공정을 정성껏 잘 꾸리며 여러 부류 인원의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편민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쉼터봉사 피복 범위를 적당히 확장을 하여 대중의 실속이는 혜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는 대부분 장기간 누적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인 바 흔히 지방경제사회 발전되고 대중의 생산생활과 긴밀히 연관됩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중요한 임무이고 신임 간부가 오래된 문제를 외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 정돈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목전 형세 하에서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발전에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민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을 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확고히 수립하며 과감히 난제를 넘겨받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여 문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중점 구역과 분해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개발구, 공업단지 등 중점 부위와 빈곤 해탈 난관 공약, 향촌 진흥 등 중점 분야와 정부가 투자 건설한 각종 공사 대상, 그리고 요효 토지, 건설 중단 건물, 빈 공장 건물 등 해결 중점에 초점을 맞춰 법에 따른 회수, 사법 경매, 임대 양도, 합작 개발 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으로 기존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자산 이용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유효 자산에서 효익을 얻고 기존 자원에서 공간을 얻어 부담을 재부로 바꿔야 합니다. 정책과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실태 조사를 전개하고 오래된 문제를 정리 점검하며 경중 완급을 구분하고 분석 판단을 강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분류별로 시책해야 합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다리거나 의존하지 말고 끝까지 틀어주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조속히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정을 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지도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당정 주요 지도일꾼들은 직접 나서고 분관 지도일꾼들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전담반 난관 공약 한계 사안 한계 대책을 실시해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도록 하여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흐지부지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 조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연변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관찰사업방안의 통일적 포지에 따라 16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회가 우리 주 각지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환은 연결시에서 전문주제 선전강연을 했습니다. 선전강연회에서 석기환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의 모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시대 배경과 중대 의의, 중점 내용과 혁신적 주목점, 중점 임무와 효과 달성 등 방면을 둘러싸고 세밀하게 강연했습니다. 선전 강연 내용은 알기 쉽고 조리가 명확했으며 연변 실제와 긴밀히 결부됐습니다. 선전 강연은 리론적 높이도 있고 실천적 온도도 있었으며 법률 법규를 해독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책도 보급해 간부 대중들이 신시대 민족 사업의 법치 요구와 책임 사명에 대해 더욱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당사업위원회 부석이 우미입니다. 이번 선전 강연을 통해 깊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 북산가도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계기로 법률 보급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담체를 활성화하며 봉사를 실속 있게 하겠습니다. 당건설 인솔로 발전에 영향을 부여하고 격자화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민족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기층의 실제 행동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연변에서 낙찰돼 효과를 거두는 데 북산가도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부주장 윤조휘는

0: 훈춘시에서 선전 강연 보고를 했습니다. 윤조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의 출범 배경과 핵심 요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법률의 낙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점 임무, 실시 경로와 사업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선전 강연은 법률 법규를 체계적으로 해독하고 민족 정책을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기층 치리,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변경 문화관광 융합 등 사례와 결부하여 훈춘의 간부 대중들에게 사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삼가자 변경파출소 정치교도원 조점강입니다. 이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 강연에 참가해 깊은 개발을 받고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향후 우리는 법칙 무기를 잘 활용하고 변강촌툰에 뿌리 내려 법률 보급 봉사를 지속적으로 잘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영향을 응집하고 변경 안녕을 수호하며 민족단결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겠습니다. 같은 날 우리조 기타 현시에서도 선전 강연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단계 전주 상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찰 열조를 신속히 일으키고 학습 성과를 사업 추진에 강대한 동력으로 확실히 전화시키며 여러 민족 간부 대중이 중국 특색 민족 사업의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걷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고락, 영욕, 생사,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지키고 사용하도록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 안정의 량환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해 연변 민족 단결 진보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동하게 됩니다.
1: 우리 조에서는 6월 12일까지 농작물 파종, 벼, 모내기 등 재반 작업을 전면 완수해 춘경 생산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전주 농업 생산 종점은 전면적으로 보존 정밀화 관리 보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6년 전주 알곡 작물 파종 면적은 도합 579만 2,600무입니다. 그중 옥수수가 356만 2,400무, 콩이 174만 2,300무, 벼가 41만 6,500무, 잡곡이 7만 1,400무입니다. 현재 한전 작물 종합 발화률은 90%를 초과했고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변모의 자람새도 안정적이며 분을 관건적 생장기 들어섰습니다. 춘경 생산 기간 우리조에서는 종자만 4,200톤, 화학비료 21만 4,200톤을 조달하여 농가에 배송을 하고 농기계 18만 대를 점검 부수하여 보존 작업에 투입했으며 농업용 디젤류 4,100여 톤을 기층에 공급했습니다. 동시에 농작물 주도 품종 63개, 농업 주요 보급 기술 20가지를 발표하여 양질 종자 전면 보급, 주요 보급 기술 도착률이 95% 이상에 달하게 했습니다. 의료계로 농업 기술 강습 150여 차례 펼쳐 농민 연 5만 6,300명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조에서는 관리 보호사업을 착실히 틀어지고 논물을 정밀하게 관리 통제하며 분을 비료를 과학적으로 추가 시비하여 튼튼한 모를 육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병충해와 기상재해, 감축 예보 경보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통일 방제와 관리를 추진하여 식량 안전 방어설을 튼튼히 구축하게 됩니다. 또 농업기술 일꾼들을 일선에 내려보내 지도를 펼쳐 농민들의 생산 구축을 정확히 해결하는 등 여러 조치로 식량 안정 생산과 소득 증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6월 20일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과 장춘대표팀의 경기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 입장권으로 저녁 관광 세 모식으로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이 경기 분위기를 만끽하는 동시에 연변 풍정의 생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기간 우리조에서는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 발전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입장권 부분 초대 특색 해민 브랜드를 승격시켜 전반 분야 전면 피복의 경기 관람 혜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홈장 경기는 실명제 예약 추첨 입장권 구매 방식을 실시합니다. 경기 관람 인원은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 정보로 입장권을 예약해야 하며 경기장 통일 입장권 값은 한 장당 15원 50전입니다. 200명 이상 전용 단체 입장권은 한 장당 9원 90전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전용 경기 관람 구역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은 동북축구연맹전 길림경기구 입장권으로 유유길림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부본 전용 입구를 통해 전자입장권을 업로드하면 전자입장권 한 장으로 세계 합작 풍경

0: 권익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도합 20개 3A급 및 그 이상 풍경구가 활동에 참가해 경기 관람 대중에게 풍부한 관광 선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족 각 현시에서는 축구팬, 대학 입시생 등을 대상으로 29가지 우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연결 공룡왕국, 혼춘 발해 고진, 용정 비암산은 묶음 입장권을 내놓았고 도나륙정산, 화룡 청룡어업은 입장권 가격을 감면하며 용정 유룡만 풍경구는 최저 70% 가격 우대를 내놓았습니다. 유니온페이 APP 위치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설정한 뒤 메인 화면에서 입장권 한 장 연변행 또는 연변 부본 련동을 클릭하고 연변 입장권 부본 초대 온라인 부본 련동 플랫폼에 들어가 경기 관람 입장권 동북축구연맹전 또는 교통 탑승권을 업로드하면 한 차례 결제해서 최고 100원까지 우대되는 연변주 식사, 숙박, 출행, 관광, 구매, 오락 우대 패키지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축구팬과 외지 관광객들은 연변 홈장 경기 경기 전, 경기 당일, 경기 후 사흘간 입장권 부번으로 유니온페이 부번 전용 입구에서 냉면 공제권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일전이면 복무청사, 은평관, 삼꽃, 순위 등 6개 브랜드의 16개 연변 냉면 유명 가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매 홈장 경기마다 2,000장이 발급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2026년 정부 특수가급금 향수인은 선발 사업을 전개할 때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은 2026년 공무원 특수가급금 향수인은 선발 추천 사업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개인 신청, 단위 추천, 주관부문 심사 비준, 자격심사, 전문가 종합평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인선에서 우리주의 박은희, 리향, 무륜봉, 강위화, 류삼이 2026년 공무원 특수가급금 향수 정식 추천 인선에 들었습니다. 혼춘시 삼국 해해리 주제 상업거리가 6월 15일 시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해산물 상업무역, 음식 소비, 가공체험, 레저 등 기능을 일체화한 대형 해산물 문화관광종합체로 해산물 도매, 특색 음식, 정밀 심층 가공, 레저 거리 등 다원 경영 모식을 포함했습니다. 주무술협회는 근일 연길에서 전주 태극추수 초급 공익 양성반을 개최했는데 전주 8개 현시에 150여 명 태극권 애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0: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함께할 내용입니다. 민족 단결 사업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구조법, 공무원에서 인쇄 발부한 농업과 농촌 현대화 가속화를 위한 15계획, 현대화 응급체계 건설 15계획에 관한 등 내용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제14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중화민족의 정신적 터전을 구축하며 여러 민족 사이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고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는 등 핵심을 요지로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차원적인 민족 단결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이며 규범화된 민족 단결 사업 법치제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공포와 시행은 민족 지역의 고품질 발전과 민족단결진보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위한 법치 기초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또한 새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법치 준칙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선전교양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주에 여러 민족 간부와 주민들은 큰 감명을 받고 깊은 경례를 받았으며 모두가 본연의 직무에 기반해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마련하고 견고한 법치 보장을 통해 새시대 전주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치의 힘으로 단결의 기반을 다지고 한마음으로 분발의 힘을 결집하며 법치의 정신을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실천에 깊이 융합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선전교양처 간부 왕홍천은 우리주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법치 요구를 일상사업 전 과정에 착실히 시달해왔다며 향후에도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시행을 핵심으로 선전교양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실천 담취를 풍부히 하며 여러 민족 대중 왕래, 교류, 융합의 유대를 마련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추진하고 민족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나도록 하며 우리 주가 새시대의 민족단결진보 시범구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여할 것이라 표했습니다. 연결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리홍파는 연결은 자치주 수부 도시로서 항상 시범적 책임을 짊어지고 이중언어 법률 보급, 문화 교류, 이웃 공동 건설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왔다고 소개하며 법률 조항을 일상적인 언어로 전달하고 법치의 온기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민생 행복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룡정시 당의 통전부 부부장이며 룡정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왕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이 민족사업에서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 성과를 국가 의지로 상승시켜 기층 민족사업의 법치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룡정시는 지속적으로 법률보급 선전을 심화하고 기층 선전강연 형식을 혁신하며 대중이 선호하는 선전담치를 풍부히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법을 존중하고 배우고 준수하고 사용하도록 인도하고 직관적 인식, 은연중 감화, 자주 보고 듣는 과정에서 점차 전면적이고 철저한 사업 구도를 형성하여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부단히 떠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나시 민족종교사무국 부국장 윤민은 전통적인 선전교양 사유를 깨고 다원화된 방식을 통해 법치 정신과 단결 이념이 기층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종합처 처장 리국화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교육부문의 법정 직책을 명확히 했으며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사람을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사람을 양성하는가의 법적 지침을 제공했다면서 우리주는 교내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수립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교내와 교외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실 수업과 사회 실천을 결부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며 몰입식, 체험식, 참여식 교양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민족어문사업처 처장 최영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동어흥변보급행동에 튼튼한 법치 보장을 제공했다면서 상호 학습 방식을 통해 국가 통용언어 문자 보급을 일상에 녹여내고 한자 플러스 이야기 모식으로 한자 교육과 애국주의 교양,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수립 교양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며 신조 수로의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민족 대중들이 현대 한우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장악하도록 도우면서 언어 상통으로 마음 상통, 운명 상통을 촉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훈춘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왕년은 민족단결진보, 선전골 등 중요한 시간대와 7플랫인 진입건설 활동에 의가하여 법률 조항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주동해 선전을 전면적으로 잘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치건설과 흥변부민, 향촌진흥을 깊이 있게 융합시켜 더욱 높은 수준으로 민족사회의 질적 제고와 효익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훈춘시는 전국 첫기 공동현대화 시범점에 성공적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구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도문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도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성선용은 변경통상구 특색에 발붙이고 도광 성류홍 사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기층융합 진지를 구축하고 법률보급 선전을 심화해 법치정신이 기층에 전해지고 사상적 기반을 다지며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고 해민실사를 잘 추진하며 법치로 변강안정 민족단결을 수호해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건설에 참여하고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법치 형태로 굳건히 다지는데요. 왕정에는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현실로서 한족, 조선족, 만족 등 민족이 대대로 함께 살고 서로 도우며 오랜 교류 속에서 고락과 함께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왕청엔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랑근보는 앞으로 세 가지 면에 중점을 두겠다고 표했습니다. 우선 깊이 배우고 세심하게 리해하고 실행하며 법률 선전을 일성화하고 마을과 학교를 통해 법치 리념을 심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생에 초점을 두고 소수민족 발전 자금을 잘 활용하며 취업 지원, 문화 보호 등 면에서 실질적인 방법을 내와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결속력을 다지고 네트워크 관리 기제를 도입해 더 많은 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민족이 성류시처럼 굳게 뭉치도록 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민족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안도현은 장백산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변방현으로 다양한 민족이 장기간의 생산과 생활에서 화목하고 단결하며 함께 진보하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당의 통전부 부부장이며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강운영은 최근 연간 안도현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민족 특색 문화, 동북항일연군 홍색 자원, 장백산 생태 관광의 우세에 의존해 관광 촉진 및 상호 통합 사회구역 건설, 변경 지역 발전 및 인민 부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10차 민족 단결 및 진보 시범현으로 평가됐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출범은 민족단결진보사업의 법적 책임, 제도적 규범 및 보장기제를 더욱 명확히 하여 우리가 민족단결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지침을 제공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안도현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행동지침으로 삼아 제도와 기제의 완비, 정신면목 구축, 교류와 융합촉진 등 면에서 여러모로 노력해 민족단결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화룡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는 것을 주축으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당의 통전부 부부장 주홍림은 최근 몇 년간 화룡시는 지속적으로 민족 단결과 진보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심해 학교 교육, 기층 선전, 축제 등 조치로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교류, 전면적인 교류, 깊은 융합을 추진해 화룡시의 민족 단결과 화목, 사회 화합과 안정, 변경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좋은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화룡시는 법률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선전 관찰하며 업무 책임을 확고히 하고 장기적인 기재를 완비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증진시켜 법치의 힘으로 민족 단결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는 국가의 변경지역에 배치되어 변경안정을 유지하고 건설과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평력이며 민족단계를 유지하는 주력군입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4급 고위경장 정홍리는 최근 몇 년간 연변 변경관리지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데 모를 받고 민족단결 사업을 굳건히 하고 변경을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교류와 융합을 추진하고 여러 민족 대중을 단결시켜 함께 변방을 안정시키고 방어하는 각종 사업을 벌려 힘차게 변방의 부강, 변방의 아름다움, 변방의 안정, 변방의 견고함이라는 생동감 있는 국면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변 변경관리지대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전면적으로 학습하고 관찰하며 올바른 업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지행합일, 구구위공을 고수하고 법률보급을 심하며 대중업무를 잘 수행하고 안전한 변경건설을 철저히 추진해 민족지역 변경관리체계의 관리능력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민족단결과 진보사업에 더 큰 힘을 기여할 방침입니다. 최근 연결시 인민정부에서는 한층 더 승격된 주거지원 정책으로 인재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승격된 정책은 청년연결 건설 목표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전면적이며 고품질의 인재안정거주 보장체계를 구축합니다. 연결시는 인재안정거주주택 2,268채를 통합 배치하는데 이 중 240채는 표준화된 인재아파트로 최장 3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183채는 고신기술개발구 전문인재아파트로 단지내 기업관리 인원 및 전문기술 일꾼에게 개방하며 재학생 및 대학 졸업생을 우선으로 하는데 월 임대료는 물, 전기, 난방 비용을 포함해 800원입니다. 1845채의 기존 주택은 임대료를 항백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승격을 거친 청년 역참은 35세 미만의 전문대학 이상의 항백을 갖춘 비연결시 호적의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4박 5일의 무료 숙박을 제공합니다. 인재 정착을 위한 보조금 지원도 두드러졌습니다. 졸업 예정이거나 이미 졸업한 대학생은 주택 임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박사, 석사, 학사 졸업생은 매달 각기 2,500원, 1,500원, 1,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로 24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졸업 5년 미만인 대학 졸업생이 연면에서 첫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일회성 주택 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바 박사는 8만 원, 석사는 5만 원, 학사는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시 인재 정책은 시행일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결시는 5,721명 청년에게 각종 인재 보조금 1,57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갖춘 청년들의 연결 유치 및 거주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은 연결시 기업과 사업 단위의 재직 관리 인원, 전문 기술 인원, 고급 인재는 물론 연결에 취업을 원하는 대학 졸업생, 새로 유입된 시민, 외래 취업 및 창업 인원 등 인재들입니다. 인재 아파트 입주율은 95% 이상에 달하며 현재까지 천여 명의 다양한 인재들에게 주거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연결시 당위 조직부 관련 책임자는 향후 인재사업의 총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인사부문, 주택보장부문 등과 협력해 연동사업 기재를 보완하고

정책 선전, 자격 심사, 보조금 지급, 아파트 운영 관리 등 사업을 철저히 수행해 재반 주거 지원 정책이 세부적으로 시행되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하면서 청맹연결 건설 발전 요구에 맞춰 인재 주거 지원 정책 체계를 최적화하고 봉사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풍부해하며 봉사 수준을 개선해 인재 동력을 집결시켜 연결시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필요했습니다.

2025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환급이 이번 달 30일에 마감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환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선납세액이 환산 미납세액보다 크고 환급 신청을 진행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도 내 취득한 종합소득이 12만 원을 초과하고 환산해야 보충해야 할 금액의 400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소득세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자연인 전자세무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납세자가 제3자 중개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연도 환급을 대행할 수도 있고, 필수 서류를 지정된 세무기관에 우편으로 보내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기관의 세무환급 창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구조법의 구조 대상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구조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요. 노동 능력,

생활 원천, 부양, 양육 기탁이 없는 빈곤 노인 및 장애인, 가구당 평균 소득이 현지 보장 표준보다 낮은 최저 생활 보장 가정, 소득이 최저 생계선을 약간 초과하고 생활 압력이 비교적 큰 최저 생활 보장 근처에 있는 가정, 중병, 중장애, 자녀 학업 등 고액 경직성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를 입은 수재 및 갑작스러운 실업, 의외 사고로 생활이 일시적으로 힘든 인원, 갑작스레 중병에 걸려 치료할 수 없는 응급구조대원과 생활이 어려운 노숙자와 구걸자가 포함됩니다.

주택 도시농촌 건설부 소식에 따르면 주택 공적금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도시농촌 건설부는 주택 공적금 관리 조례 개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 공적금 관리 조례 개정 의견 수렴 조항은 총 7장 52조로 구성되었고 각각 총칙, 기구 및 직제, 지불, 인출 및 사용, 감독 및 관리, 벌칙, 부칙으로 나뉘었습니다. 현행 조례를 정리해보면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개정 의견 수렴 조항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개정 의견 수렴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확했습니다. 제24조에 따르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은 주택공적금 기회자의 예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집세를 지불하는 경우 2. 자가주택을 구입, 건설, 대수선하는 경우 3. 주택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 자가주택 인테리어 비용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 5. 자가 거주주택 관리비를 지불하는 경우 6. 리직, 퇴직한 경우 7.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용 단위와 노동 인사 관계를 종료한 경우 8. 출국해 정착한 경우 9.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 주택 소비 상황

아래 계속해 공무원에서 인쇄 발반 농업과 농촌 현대화 가속화를 위한 15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계획은 15시기 농업과 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있어서의 사로와 목표, 중점 과업과 정책 조치를 명확했으며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삼농사벽화는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설과 중요 지시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당사업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는 원칙을 견지하며 우선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고 도농융합 발전을 견지하며 농업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확고히 수립하고 향촌의 전면적 진흥 추진을 총체적인 핵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만 공정의 경험을 학습 활용하는 것을 견인차로 삼고 개혁과 혁신을 근본적인 동력으로 삼아 농업 현대화의 기본 실현과 농촌의 현대적 생활조건 기본 구비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식량 안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농업의 질적 효익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빈곤 퇴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농업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 농업의 현대화 대산업 구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합니다. 농민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다그쳐 건설하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루고 농업과 농촌의 고품질 발전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도록 합니다. 동시에 2035년 목표에 대해서도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계획에서는 7가지 면의 발전 과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과 질적 효율을 향상시키고 생산량과 생산 능력, 생산과 생태, 증산과 증수를 병행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농산물 공급 구조의 최적화와 질적 효율 향상을 추진합니다. 둘째, 빈곤 퇴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해 대규모성 재빈곤 및 빈곤화가 생기지 않도록 확보합니다. 셋째, 농업과학기술과 장비의 뒷받침 역할을 강화시키고 농업 분야의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중대한 돌파를 이루도록 합니다. 넷째, 농민의 소득 증대 및 부유 경로를 넓히고 농촌 특

주택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취업을 통한 소득 증대를 백방으로 촉진합니다. 다섯째, 농업 발전에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녹색 농업 생산 방식을 도입 시행합니다. 여섯째,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해 농촌 기반 시설의 완비도, 공공봉사의 편의성,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농촌의 량질의 생활 공간을 창조합니다. 일곱째, 강농, 해농, 분농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농촌 투입 기제를 보완하며 농촌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촌 인재 대우를 확대합니다.

계획에서는 고표준 농경지, 농업과학기술 혁신능력 조건, 저장 보관 및 신선 유지, 저온물류 시설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배치했으며 대식품 개발, 인공지능 플러스 농업, 농산물 가공업 업그레이드, 농촌 현대생활 조건 취약점 보완 등 중대 공정 및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화 방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신규 농업자원조사 및 구획을 실시하고 농업 분야 신흥산업 및 미래산업의 육성과 확대 등에 관한 중요한 정책 조치를 명확했으며 계획의 원활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기재를 완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 공무원에서 인쇄에 발부한 현대화 응급체계 건설 시보계획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본 계획에서는 시보식이 안전생산, 재해예방과 감소 및 구조 등 사업에 대해 배치했습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신시대에 중국 특세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며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견제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것을 견제하며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 모식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도록 추동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개혁 혁신을 근본 동력으로 삼아 재해 감소 및 예방, 재해 대응 및 방어, 재해 구조 보상 능력을 일체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전체 사슬 방식으로 중점 업종과 분해의 안전 정돈을 추진하고 중대, 특대 사고를 단호히 억제하며 중대한 위험이 비교적 큰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여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의 안정을 단호히 수호해야 합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응급관리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건설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고 사전 예방을 위주로 하는 관리 모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며 집중 통일되고 고능률적이며 고뇌적인 중국 특색 응급관리체계를 한층 더 보완합니다. 대안전, 대응급기틀 아래 응급지휘기제를 더욱 건전히 하고 중대, 특대, 돌발사건 처리보장 능력과 기층 응급 능력을 현저히 높이며 응급관리 법치화, 과학화, 지능화 수준을 대폭 높여 안전생산과 재해예방, 감소 및 재구조 형세의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합니다. 2035년까지 현대화 기본적 실현에 걸맞는 중국 특세 대구 응급체계를 구축하고 법에 따른 응급대응, 과학적 응급대응, 지능화 응급대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양성 상호작용을 실현합니다. 계획은 응급관리 개혁혁신 심화와 대안전, 대응급구도 구축 추진, 위험원천 관리 통제 강화와 관리 모식의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 가속화, 응급역량 배치 최적화와 대형, 초대형 재해 대응 처리 능력 향상, 모든 지원 강화와 중대, 특대, 돌발사건 처리 보장 체계 건전화, 기층 응급기초 다지기와 전사회 재해 예방 및 위험 대피 능력 향상 등 다섯 개 면의 중점 과업을 포진했으며 5대 류형 도합 17개 중점 공정을 배치했습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한일터 두 가지 책임, 공동관리,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견제하며 계획의 관철 실시를 잘 들어주고 각각 목표와 과업이 실제에 시달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원화된 투입 보장 구도를 구축하고 자원요소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응급관리부는 계획 실시의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조직 전개, 실효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추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족단결 사업과 관련된 지역사회 다양한 소식과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구조법, 공무원에서 인쇄 발반 농업과 농촌현대화 가속화를 위한 15계획, 현대화 응급체계 건설 15계획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생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라 차차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네. 김여사님이시네요. 여보세요?
3: 태평가 부르려고요.
2: 태평가. 좋죠.
3: 네.
2: 네. 자.
3: 시작한 거예요.
2: 네.
3: 사랑은 내여서 무얼허나 정화는 바지여 무얼허나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청사 포동에 불 밝혀라. 잃었던 낭군이 다시 온다. 꽃불에 공수전하니 아니 나 오지는 못하리라.

0: 예, 잘하셨어요. 근데 호령할 때
1: 예.
0: 전화기를 너무 가까이 하셨나봐요.
1: 이거 저 효과 안 좋습니다.

0: 그러니까 높은 고음을 하실 때는 아예 여기 신호가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1: 멀리도 그랬었잖아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좀 멀리 하세요. 너 고음을 하실 때는.
1: 예, 그래도 소리가 핸드폰을 바꾼 게 어때 바로 알아야 된다.
0: 노래 부르시기 위해서는 좀 핸드폰도 좋은 걸 바꾸셔야 되겠네요. 또 바꾸셨습니까?
1: 그렇지만 전번에도 고음이 다 했는데 아예 듣겠다.
0: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예, 고음을 하실 땐 조금 멀리지게 하고.
1: 예, 예, 알겠습니다.
0: 그래도
1: 예.
0: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유 잘하셨어요. 잊지 않으셨네요. 예. 태평가.
1: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예. 자, 부르고 싶은 민요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코너입니다. 방금 김 여사님 지금도 북경에 계신가요? 전화하실 때마다 예전에는 또 북경에도 계시고 겨울에는 또 여기 연길에 계시다가 그쵸? 아 연길에 오셨죠 그때는. 네, 태평가 꽤 오래전에 가르쳐 드렸던 민요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래 부르실 때 핸드폰을 그 좀 멀리 하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오히려 더 들어 신호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신호도 문제겠죠. 네, 냉산 못 판 아리랑 오늘 이 가사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리랑 코너에서 또 가르쳐 드렸던 아리랑이거든요. 네, 또 이 아리랑을 또 좀 아리송해서 이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잠깐만요. 시간 되면 제가 불러드리고요.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0: 네. 자, 오늘은 정 선생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2: 네, 우리 인생 일일이.
0: 우리 인생 일일이 좋죠. 네. 네. 네.
2: 그래도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불러봐야죠.
0: 오, 근데 네. 부르시기 전에는 왜 그렇게 김 빠지게? 예. 나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죠.
2: 자신이 없어요.
0: 자신 있어요. 불러보세요. 네.
2: 청산은 사람.
0: 랄랄라 따따다다.
2: 우리 인생 살고
0: 지고 백년을 못다하리
2: 어찌 옛날 겪었던 만고풍상의 말이오 고대광실 부럽단 고 산의 짐이 서로 없네 날마다 생일
0: 날마다 생일
2: 날마다 노래

0: 리리야.
1: 잘하셨어요. 가사 이설 있습니까?
0: 이설도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따라가는 게 있지 않을까?
1: 네.
0: 그게 맞습니까?
1: 선생님 하시는 게
0: 어디?
1: 예.
0: 따라 선생님 뭐 따라 했죠?
1: 예예예. 예, 예.
0: 거긴 박자 맞든가 말인가.
1: 맞아요. 따라하시네요.
0: 이 예. 선생님 소리 이번 오늘은 어째 여기 마이크 핸드폰에 쓰기 들린다 말입니다.
1: 오 그래요?
0: 그러니까 한두 박자 조금 타이어서 해야 되겠는데 아이 차 없이 그냥 그러니까 박자 맞는 것 같아요.
1: 이 우리 인생 일일이가 그 부분에 막 그 쿵 따따 쿵 따따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한 번 더 예. 불러보세요. 2절까지.
0: 2절에게
1: 예. 세우네
0: 저의 바다로 흘러가고 우리 인생 단 한 번 같이 살라 홀로 가네 어제 날 못 노리 전복만 복이 쏘냐
1: 예.
0: 하늘길로 바닷길로 세상 구경 흥이로다

0: 좋다. 잘하, 예, 잊지 않으셨네요. 그 좋다도 그래 그 거음에서 좋다 하니까 좋다 이렇게 하시면 또 확실하죠. 긴장하셨. 아 그래도 이절 더 잘 부르셨습니다.
1: 아니다, 그 어디 네. 이제 내 말하던 거 따라 부르는 게 있지 않을까? 선생님 따라하는 거.
0: 네, 세워라 내워라.
1: 거기 가서 선생님이고 소리를 듣고 내 하더니까 박자 조금 많이 맞을게요.
0: 맞았습니다 그때는. 세워라 내워라. 그다음 또 우정타마하러라 우정타마하러라 또 있어요. 그다음 릴리 다당당 따긍 따긍 따 콩 리리 리리 콩 리리 콩 리리 앞에다가 콩자 넣으세요. 속으로 네. 해는 게 좋은데 처음에 헷갈려지실 때는 콩 리리 콩 리리 이렇게 하시다가 잘 될 때는 아 콩은 속으로 하시고 리리 리리 이렇게 하시면 박자를 놓치지 않거든요.
1: 네.
0: 잘하셨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잘하셨어요.
1: 어쨌든 하시냐? 언어를 또 하시옵소서. 노래방 네. 기계를 하다간 게 어제 노래방이 도닥이 달아야 되다 그랬어.
0: 아, 그러셨어요?
1: 예.
0: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에 좋다 여기까지 잊지 않고 하셨잖아요.
1: 예, 어떤 필업해야 되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0: 왜요?
1: 글쎄 말입니다.
0: 아, 졸업장은 누가 주시나요?
1: 네,
0: 아직 졸업할 때가 아닌데요.
1: 예.
0: 네.
1: 노래가 보시죠.
0: 그래, 아, 잘하셨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왜, 노래 부르실 때는 가만히 보면은 정 선생님은 그 노래방 그 반주기계가 있으면 아주 자신감 있어요. 근데 반주가 없이 그냥 장고에 한다고 하실 때는 굉장히
1: 글쎄, 긴장하지요. 막 긴장해져서. 반도 없어. 무용 긴장해서. 그것도 높았다, 낮았다. 이러면 갈피를 못 잡겠다 말이야.
0: 갈피. 그럼 많이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갈피를 잡아요.
1: 예.
0: 네. 잘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열심히 외우세요.
1: 네.
0: 네. 우리 인생 일일이 어렵죠. 그, 대중들이 부르실 때는 아마 이 부분에 한 박자 쉬어드라는 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은 장악을 잘 안 하시면 콩 리리 리리리리 우리네 인생 하나 둘 셋 넷 콩 리리 여기도 마지막에도 리리야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불러보시면 자주 불러보시면은 또 노래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냥 남이 부를 때는 아, 이 노래가 듣기 좋다 생각하는데 일단 불러보는 거랑 그냥 감상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리고 노래 따라 배우기 있잖아요. 가르칠 때 그냥 속으로 가만 하는 분들 계시죠? 소리를 내서 노래 부르시면 또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노래를 배울 때는 뭐 곁사람이 어떻거든 다른 사람이 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즐거우면 되니까.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따라 하시면 좋아요. 잘 배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냉산 못 판 아리랑. 네. 이 노래, 이 아리랑은 저희가 아리랑,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됐죠, 시간이. 이 아리랑만큼은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가사 말 전해드리고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라린가 쓰라린가 념녀를 마오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후렴이고요. 1절은 종다리 꾀꼴새야 우지를 말라 울지를 마라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2절은 바람아 눈비야 내리지 마라 냉산 못 판 큰애기 잠 못 들라 가사말이 굉장히 간단하죠. 3절은 종다리 꾀꼴새야 울지를 마라 산골의 큰애기 일 못 달라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한 게 3절에서 후렴이 조금 다릅니다.

0: 있습니다. 사설이 한 구절 다르거든요. 아라린가 쓰라린가 염려를 마오. 이 부분은 같고요. 큰애기 정열이 뭐 판을 덮소. 이것이 좀 다릅니다. 한 구절 다르죠. 그리고 사절은 사절까지 있습니다. 흐르는 냉산모야 춤추지 마라. 다 크는 큰애기 맘들뜰라. 맘들뜰라. 예, 맘이 들뜬다. 예, 이런 사설이었어요.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어미란 선생님 너무 반갑고 제가 네. 저기 뭡니까? 네. 논물관리원은 처음부터 부르자면 언어리 부르랍니다.
0: 어, 그 논물관리원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예, 네. 예, 오늘은 시름 놓고 부르셔야 되겠네요.
1: 예.
0: 네. 자.
1: 이로하 소타 풍열수야

기다리라. 네. 바람 몰아쳐도 이 품 반 벌려져.

做个小鸡问哈，一路啊。

0: 오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1: 목소리가 다 신소리 나고, 어제 농촌으로 가보니까, 네. 예, 빈모는 다 꽂았는데, 네. 예, 그런데, 예, 저기 뭡니까, 이렇게 전문에 보니까 뭐 꽂아놓은 게 무리가 없어서 그랬더만이, 네. 어쨌든, 예, 살아는 났습니다.
0: 아유, 그래요.
1: 한전은. 한전은 많이 해서, 예. 네. 그래서 옥시가 막 자라고 있고, 콩이가 막 자라고 있고,
0: 그렇군요. 근데
1: 네, 그래서 오리게드 농사는 네. 요즘 비가 잘 와서에 그래도 내 생각에는 예, 태풍이 들 것 같습니다.
0: 야, 태풍이 들어야죠. 네, 네. 이렇게 또 정성을 들이잖아요. 네.
1: 예, 네, 어미란 선생님 지금 진짜 예, 농촌가 좀 힘이 듭니다. 괜히 네. 오늘이 지금 이 노래가 예, 좀 매력 없이 나간 것 같아요.
0: 아니. 김 여사님이 제일 처음에 노래하실 때랑 지금이랑 정말 많이 또 진보하셨다는 걸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잘하십니다. 아... 특히 그 장단도 잘 타시고 에루 화 완연히 푹 떨어서 하시는 목도 잘하시고요. 네, 잘하셨어요.
1: 항상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정말 저는 이 이름 오늘 전에 또 잘 갔습니다.

0: 그리고 한 주마다 정말 실시간으로 그 농가의 풍경들 또 농가의 그런 전경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예. 네.
0: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1: 예,
0: 이번 한 주도 선생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1: 요즘 비가 자주 오는데 선생님 꼭 좀 퇴근
0: 예.
1: 그래. 하세요.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세요. 네. 예.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어미랑 승리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예, 윤 여사님.
2: 네, 반갑습니다.
0: 네.
2: 예, 아, 그나 봄마다 찾아와 되겠습니까?
0: 오셔야죠.
2: 예, 그렇지 말입니다.
0: 그럼요.
2: 어미랑 선생님 4분 영원히 지지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네. 아래 부르겠습니다. 예.
0: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
2: 예. 그 임양수 노래 그 가수님 노래
0: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인데
0: 네.
2: 행복이라곤
0: 행복이라곤
2: 네네 네, 네.
0: 불러봤어요.
2: 좀 약간은 좀 악수 좀 연습은 했습니다.
0: 어, 이틀 배우셨어요?
2: 예.
0: 네. 어머.
2: 네.
0: 오, 네. 네네 불러보세요.
2: 오늘 어제 또 한 두 번 불러 이제 또 한 번 불러봤습니다 이제.
0: 그러니까
2: 이제 늘 다섯 단계입니다. 예.
0: 아, 윤 여사님은 이렇게 노래를 척척 잘 배워내신다니까요. 네,
2: 불러보세요. 영어를 배우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영변 그 민요의 그런 풍속 풍격이 됐고 뭔가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어제 자꾸 예 전통 민요로 부르는 게 습관이라 그런지 아. 그런 좀 전통 민요 그 풍격으로. 부르기 좋아하다니까 예, 그런 풍경으로 좀 부를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스타일로 좀 부를까 합니다.
0: 그게 좋죠. 왜냐하면
2: 예, 듣기는 예, 내가 보건 데는 더 좋은 그런 감이 든다 말입니다.
0: 나만의 스타일을 부르시는 게 개성이에요.
2: 네, 그렇죠.
0: 네, 네, 네.
2: 한 사람이 그 우수한 선생님이 그 열 사람이 제자라면 열 사람이 다 어떻습니까? 노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0: 똑같게 부르면 안 돼요. 나만의 네.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0: 네.
2: 예, 나도 예, 조금은 그래.
0: 아유.
2: 예, 들어보자.
0: 들어봅시다. 예, 어떤 노래인지. 예.
2: 예.
0: 자.
2: 선생님도 알겠다, 이 노래도.
0: 행복의 낙원. 제가 지금 예. 곡목만 듣고 모르겠어요.
2: 예.
0: 네.
2: 예.
0: 자.

0: 어우, 잘하셨어요.
1: 니는 넘겼겠구나. 여기.
2: 네.
1: 너무너무 삐딱 안 왔다. 조금 약간 가슴을 조금 이래. 여쭤보니까. 푸시했다. 그렇게 할까도
2: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윤 여사님은 그 노래를 배우시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시고요. 인춤이춤 배워내시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예, 조금 더, 공고하게 하셨더라면 더 잘하실 수 있는.
1: 예,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2: 그렇죠.
1: 예. 네. 한 번 이제 이따가 부르겠습니다. 조금 중문 오면 다음번에 부르겠습니다. 그럼 조금 부드러워서 많이 듣기 좋지요.
2: 그렇죠.
1: 예, 네. 수고하십시오.
2: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1: 예.
2: 네. 행복의 낙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919333번 2919333번으로 노래를 부르실 분들은 또 저희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의 낙원 이 노래도 참 재밌죠. 민요풍의 땅땅땅땅 양산도 장단 일명. 그래서 박자를 잘 장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분입니다. 다음 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손님 방사 할아버지 늦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1위로 1위에서 지금 밀렸죠.
3: 노래 또 한 거 불러봅시다.
2: 불러보세요.
3: 냉삼오팔이란 부르겠습니다.
2: 그래요. 냉삼오팔이란 지금 어느 분이
3: 부르니까
2: 부르세요.

0: 네.
1: 이상입니다.
0: 아우, 잘하셨어요. 손님 봉사를 또 하셨네요. 네. 김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어제 아나운서님 말씀 잘 안 들린다.
0: 안 들려요? 제가 지금.
1: 예.
0: 크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1: 어디 지레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다 나니까 불러도 못 보고 지금 부르는.
0: 아, 그러셨어. 그래도 잊지 않으셨네요.
1: 예.
0: 예, 잊지 않으셨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1: 아무나 선생님. 네. 하십니다.
0: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 전화기를 들까 말까 주저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 주시고요. 그리고 아, 뭐, 못 부르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주저하신다면은 그런 망설임 필요 없습니다. 부르고 싶은 노래를 또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 냉사 못한 아리랑을 그 많은 분들이 또 이 민요가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한번 불러달라는 그런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아, 방금 김 여사님이 부르셨지만 냉사

0: 속. 자, 이것이 1절입니다.
1: 여기에서 잠깐만요. 전화가 또 걸려왔죠.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오늘도 추운데 나와 고생하셨습니다.
1: 안 추워요. 네, 여러분의 열기에 전혀 춥지 않습니다. 네. 네.
2: 노래 한다 하려고 앞에 김진혜 선생님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1: 네, 그래요.
2: 청주풀이를 해봅시다.
1: 청주풀이요? 네, 불러보세요.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마무리가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선생님.
0: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히 계시고요. 예. 자, 오늘 또 민요 광장의 노래, 민요 가락 차차차에 오셔서 정말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불러주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뭐, 매주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라 이 시간은 어찌면 여러분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아니면 집에서 혼자서 가만히 불러보신다면은 시간이 있겠죠.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 저희 민요 가락 차차차에 오셔서 그냥 망설임 없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은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0: 바보는 서모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고 서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예전 격투기를 배울 때에는 돌도 꿰뚫을 힘이 있었는데 지금 이 손과 주먹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세월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위로했다. 소모는 정신이 혼미해지며 시를 흥얼거렸다.
1: 잎사귀 수천 개의 소리, 헤어진 후 너의 멀고 가까운지 알 수 없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슬프고 억울한데 점점 멀어지고 편지도 없고 물은 넓고 물고기는 잠겨 어디에 묻겠나.
0: 서모는 주아가 말한 대로 자신은 평생 격투기에 몰두했다고 털어놓았다. 허생과 아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소모는 눈물을 흘렸다. 마침 간호사가 식사하라고 알렸다. 허생은 소모를 부축해 일어나게 하고 세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에는 큰 원탁 세 개가 있었고 소모는 80세가 넘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아보와 호생은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다. 식탁에는 노인들이 점점 차고 대부분 80에서 90세의 늙고 연약한 분들이었다. 소모는

주변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가 빠진 할머니는 웃으며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젓가락을 들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보와 호생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어느 날 오후 호생은 택시를 타고 업무 전화를 몇 통 걸다가 깜짝 놀랐다. 길가의 풍경이 유난히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곧 지진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인지 지진원 문의 색상은 칙칙해졌고 일부는 공사망으로 가려져 예전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후생이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15분이었다. 택시가 진현로 야동경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후생은 가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외관 전체가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비단천이 걸려져 있었으며 량 옆에는 화초와 식물이 놓여 마치 카페처럼 변해 있었다. 후생이 문을 밀고 들어가니 내부 역시 분홍색 톤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가운데 큰 원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로 채워져 있었다. 령자가 후생을 반갑게 맞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후생은 식당은 이제 령자와 릉홍 두 사람의 가게가 되었으며 갈 선생은 이미 퇴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령자는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후생은 밤에 식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물었다. 하지만 령자는 대답을 피하고 아버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후생은 깜짝 놀라며 아버는 업무가 바빠 전화기를 껐다고 답했다. 령자는 한숨을 내쉬며 오늘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위해 여성 친구들을 특별히 모았다고 말했다. 후생은 아침에 갑자기 통지하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냐며 아쉬워했다. 령자는 사람들이 모두 바빠 하나하나 만나기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이 초대한 여성 친구들은 모두 예쁘고 품격도 높지만 아직 훌륭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령자는 오늘 밤 훌륭한 남자 셋, 즉 호생과 아보 장선생이 온다고 미리 알려주었고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 머리 손질과 옷을 사느라 바쁠 것이라고 얘기했다. 호생은 웃으며 자신은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의도인지 물었다. 령자는 호생과 백평의 관계를 누구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아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빨리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했다. 후생은 예전에 함께하던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다. 령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관계를 끊었다고 답했다.

소모는 림종의 순간을 맞이했다. 침대 앞에는 김매, 조제, 국분을 비롯해 아주머니, 미용실 세자매, 랜단, 설지 등 아름다운 여성들이 빼곡히 모여있었다. 그들이 착용한 진주와 비치 장신구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보는 소모의 어머니를 부축해 복도로 나왔다. 그때 밖에서 검은 셔츠를 입은 중년 여성이 급히 들어왔다. 소모의 어머니가 즉시 그녀를

따라 들어가자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자리를 비켰다. 검은 셔츠의 여성은 부드럽게 소모의 이름을 불렀다. 소모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침대 옆 산소병에서는 거품이 계속 일고 있었다. 소모는 뼈만 앙상한 몸으로 겨우 눈을 떴다. 여성이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자 소모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성은 자신을 알아보는지 물었고 소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복도 구석으로 달려가 등을 돌리고 슬피 울었다. 이때 소모가 살짝 몸을 움직이며 허약한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울지 말고 먼저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소모에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다독였다. 김매는 소모에게 차를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지금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엄마에게 말해달라고 했다. 소모는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그저 다시 한상 차림에 푸짐한 밥상을 차려 모두가 마음대로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할 말이 있으면 모두 다 하라고 격려했다. 아주머니는 참지 못하고 울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울라고 말하며 모두 울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모의 숨결은 가느다란 실처럼 얇아졌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온몸을 웅크렸다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소모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급히 밖으로 물러섰다. 허생은 한숨을 내쉬며 옆 침대에서 손뼉을 치고 웃던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난다는 그 할아버지도 3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답했다. 모두 말없이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아래 정원으로 걸어갔다. 정원에는 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다. 아부가 차 문을 열었고 후생 난단 설지가 차에 탔다. 차가 출발할 때 담벼락 옆 철도의 황초 속에서 노란 고양이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2주 뒤에 어느 밤 호생과 아버는 소모가 했던 부탁으로 주소를 따라 서서주로를 찾아갔다. 밤바람이 섬의 사이로 스치고 달빛이 물결 위에 부드럽게 비쳐 매우 시원한 밤이었다. 그곳에는 예보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예보관이 사는 지하도의 건물은 네 개의 창문이 열려 있었지만 불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허생은 예보관의 이름을 불렀다. 누군가가 대답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니 가로등 아래에 예보관과 그의 여자친구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청년 커플이었다. 그들은 호생과 아버를 초대했다. 길가에 앉아있는 주민들은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었다. 위에는 찻장과 주전자가 놓여있었고 옆에는 대나무 의자 두 개가 놓여있었다. 네 사람은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소개했다. 안나는 후생으로부터 소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다. 소모가 두 사람이 소주와 대본을 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에게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예보가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으며 예전에 소모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의 집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안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1970년대에 중국에 왔었고 아버지는 중국의 사랑과 사회 논리학에 관련된 표현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모를 알게 된 이후 그곳에 이렇게 풍부하고 개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잔잔한 밤바람이 불어왔고 아보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주변 가로등 아래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카드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네 사람은 밤 10시 30분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보와 허생이 일어나 작별을 구했다. 허생은 아보에게 이제 자신은 한 발 물러나 오직 안정과 실제만을 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허생은 령자가 아보에 대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했다.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겉으로만 웃을 뿐이라고 말했다. 허생은 아보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아보는 웃으며 령자가 자신에게도 허생에 대해 같은 질문을 했다고 답했다. 왜 계속 이혼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허생도 웃으며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보는 령자에게 이 사회를 마주하고는 말없이 그냥 웃을 수밖에 없으며 기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서점에 가서 문의 소설을 몇 권 더 읽어보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그 안에 남자의 마음과 심리 묘사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부드러운 밤바람이 불면서 아버의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표시되었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계속해서 여보세요 라고 말했다. 아보는 자신이 아보임을 밝혔다. 상대방은 자신이 설지라고 말했다. 아보는 그럴듯하게 응답했고 마음속에 옛 추억이 솟아올랐다. 아보는 지금은 조금 불편하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밤바람은 여전히 시원했다. 아보와 허생은 둘 다 말없이 그저 걷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전부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 감독의 리용민이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료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종나시면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0: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단어 명절을 맞이하는 이번 달, 이 6월 달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근해 보신 한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의 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거는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우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뇌조 치료기계도 드리고 이 교습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시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말끄덩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이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평상시에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MRA 결과람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 보신 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아이들인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부어놓고 눈이 이 물체가 두 개로 돼 보이거나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나도 지금 나 공세 부어져 있으면서 다양한 피곤급이 앉아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영 머리 세게 아픕니다. 어떤 때 다 막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픕니다.
1: 네.
2: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웠다고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건네 발심하는 먹었는데 저는 한 반년 동안 먹었는데 여수면 효과가 영 좋았습니다.
1: 네.
2: 요즘에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깜빡깜빡 자꾸 잊어지도 못지 영역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저녁이면 귀에서 어찌나 한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가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 이랬대다.
1: 네.
2: 그래 그런지 살에서 저녁에 턱 늦게 하면서 어떻게 무슨 전기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이상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이 소리에서 나더라 말았거든 저기 소리 같은 게
1: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2: 예, 자지 못하겠어. 바쁘나? 네. 신경 영면에 자지 못한데도 그 소리 나가
1: 정신 아이 나죠.
2: 예, 자지 막 난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그래서 술 뭔가 소리를 덜 난다.
1: 네.
2: 그러니까 잠을 진짜 잘 잔다 요 시간에는.

0: 그리고 소변도 잘 나도 안 가고, 혹시 나간데 또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오랫동안 있다는 또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졌습니다. 그리고 물성이 어찌 난 요리신지, 그 다 눈이 깔깔하고, 그 다 눈이 침침했을 때다. 근데.
1: 간절히 찐 사람들
0: 거.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슬 깎아놨습니다. 그건 피부
1: 그렇죠. 간 콩팥에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0: 네. 특별히 줬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난 뭐 줬는가 하면 이 변비부터 해결됩니다. 이거 먹은 게.
1: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0: 네. 그래서 지금 변비 태도가 좋지. 그럼 날마다 이 소주를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여기 앞으로 다나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리에 많이 내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지름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오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오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벌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 개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울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은
1: 그렇죠.
3: 네, 아스마 생활밖에 이 약수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런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두드리고 뇌에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큐십도 드리고 합니다. 예, 매절이 기와나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3: 네, 우리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뇌 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 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지금 건력 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고리가 항상 심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 안 돼 벌써 한 10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더 클 파도 없고 그리고 저 잠이가 또 잘못 자던 게 지금 잠이 잘 온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이 약수 쓰면서 옛날에 약 쓴 데는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당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소변이 나사진 계약이 나면 없지.
1: 네.
4: 예. 한 소변은 벌써 이제 한 달 되니까네 조금씩 나사진 계약이 나면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계약이니. 완전히는 안 된다.
1: 소변이 작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혈세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들 그게 싹 없어지는 약입니다.
4: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이 내가 쪼는 게 아기 나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리고 기억력이 또 지금 이게 좋아지는 게 아기 나면.
1: 예.
4: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맞으니 나는 이 약을 계속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
1: 고생을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치매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4: 예, 그렇습니까?
1: 쓰십시오.
4: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시고요.
4: 예, 안녕.
2: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내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딸로 자기 일이 다 딸로 있습니다.
0: 네, 양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2: 예, 건예보세요.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형제 두 분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째서 온가에 이 뭔가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은지, 어쨌든 허리 아프고에 소변이 조금 더품이 나갔다 말한다. 근데 그게 한 스무나무가 이뤘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40일 먹었는데.
1: 그 가슴 두근거린다는 거는 이 약수는 바로 났습니다. 산적인 원질이 온 거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나고 자부름하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약에서 대부분 치료 답입니다.
2: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자에 구역질 때까지 하숙나무까지 그 다음에는 소변이 더풍이 없어지고 심자에 별로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한 감이 느껴지는데 태어난 앞대다 한숨이 나서 40일 썼는데 영조수 너무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제 거울이 좀 빈두통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두통이 아픈 게 이렇게 좀 처음에 한 4월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4월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지 그 다음 뭐는 뭐가 이 아직까지 지금 뛰어야 난다 약이 약이 영조수입니다. 예, 빈두통 영조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신 조금 나고 긴 얘기 나고 그러니까 나 그다음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안하니까 잠도 좀 용이 별이 오면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은 용 좋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1: 이제 우리 오빠도 그게 많지 않습니다.
2: 예, 첼레스에 어째 그렇게 약이 확실히 좀막 곰팥이 세게 돈다네 그렇게 좋은 약 참여한 거 다 써도 아이디어 이게 처음에 반에 4번 다섯 번 오는데 한 두 달 반 썼는데 어제는 두 번 그래서 만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눈나 서로 본단다 그러니까 이런 약은 좋은 약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겠단다, 또, 예.
1: 네. 우리 활동도 있고 하니까, 예. 참가하십시오.
2: 예. 예.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종합적인 약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그것보다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0: 네, 담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건강보신 말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겠었는데 이거 쓰니까 소변 전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는 이전 사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래도 소변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변 시원하게 나가 그래도 허리 아팠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도 무릎 관절이 또 아팠습니다. 이제 무릎이 아예 아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3: 그래도 귀에도 또
0: 네.
3: 소리 나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암울되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예.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봅니다.
3: 이 콩팥이 돕는 약이 제법 최고약인데 그래 이번에
1: 그렇죠.
3: 활동하니까
1: 그렇죠. 전문 불선하는 예. 약이니까 예,
3: 예. 예. 이번에 쌓아서 계속 쓸 예상입니다.
1: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예, 수고하세요.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복선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근예 보시완 우리 그 효능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뭐 우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암울대고 잠이 아여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누군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좀

0: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건내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골암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없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예.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의
3: 아무 맛이 없고 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는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 나가는데 그래서 병원을 검사할 거 아니 간이가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이게 저 약을 재담 거라는데 시작해서 나 집에 가서 저 계약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만 합니다.
0: 네.
3: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이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0: 네.
3: 그러면 벌써 아이 또 손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치 완전히 그 버릇이 생긴다만.
0: 네.
3: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냥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어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어쨌든 내 마음이가 이렇게 특별히 반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반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제는 내이 혹시 아줌마 이거 장기로 어제 써야 되겠다 이게 내도 있잖아. 그래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다가 그냥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3: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0: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점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지금 영지 900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에 들어서 그런지 눌림액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뺏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900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지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일까 이렇습니다. 영 좋지 예. 그리고 예. 잘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을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고 야 잘못할 겁니다.
0: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2: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좋습니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어머니가 검사를 할까 강내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예,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을 해서 너는 지금 반드시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으면 내 동생이지.
0: 네.
2: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지 그러면 예.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니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이 좋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어 나드립니다.
0: 이번에는 10곽 사도 12곽을 또 드립니다. 예. 22곽이 나
2: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다 배달 되지?
0: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번.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콩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5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나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석화 작사 김모호 작곡의 아름다운 날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 가장 든든한 산은 어머니 잔등이었습니다. 아래 김영태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 잔등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의 풍경은 시간이 지나도 흐리지 않는 유일한 사진입니다. 김영복 작사, 최룡문 작곡의 어머니 풍경을 최성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과려광산은 눈부신 자연 경관을 넘어 삶이 터전이자 꿈이 피어나는 공간을 상징하는 깊은 말입니다. 아래 박창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화려강산을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런 인생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것입니다. 아래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푸른 인생을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요입니다. 아래 리금도 작사 김미란 작곡의 하얀 편지를 김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잊어도 멜로디는 영원히 마음속에 살아 숨쉽니다. 아래 최은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사랑의 노래를 리봉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ya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길 그 자체로 우리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걷습니다. 하지만 가장 찬란한 순간은 결코 혼자일 때가 아니죠.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그 순간 비로소 여행길이 따뜻해집니다. 함께 걸으며 나누는 작은 웃음,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대화, 어깨에 기대어 느끼는 체온, 그 모든 것들이 여행을 기억이 아닌 추억으로 만들어줍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느리게 걷기로 약속하는 일이죠. 그래서 함께 걷는 그 길 자체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 아닐까요?

발걸음, 향긋한 국물 한 그릇이 건네주는 위로, 요행지의 작은 식당에서 만난 따뜻한 한 끼는 몸속 깊이 스며들며 피로를 녹여냅니다. 매운 음식이 땀을 내며 속을 후끈대우고 달콤한 디저트는 우리를 미소짓게 만들어주죠. 요행 중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닌 그곳의 언어와 정서를 담은 위로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요행에서 가장 확실한 힐링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발견하고 맛있다고 웃을 수 있는 시간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연변의 맛 순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에서는 연변을 찾는 관광객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특별한 음식, 바로 연변의 대표 향토 음식인 순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오늘 시간과 함께 하시면 순대의 유래부터 종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순대가 지닌 효능까지 한 시간 가득 알찬 정보로 채워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변에 여행 오신 분들은 순대를 한 번쯤 드셔보셨을 텐데요. 순대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었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순대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 환경에 순응하며 농업, 어업, 수렵, 채집, 목축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짐승의 배리나 해물, 통이 큰 채소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음식감을 넣고 익혀먹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순대의 원형이 된 것이죠.

가장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면 기원 6세기 초엽에 나온 중국의 농업 문헌이죠. 제민 요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의 피와 양고기 등을 다른 재료와 함께 양의 창자에 채워넣어 삶아먹는 법이 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500년 전부터 비슷한 음식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서양의 경우 옛날부터 축산업이 발달해 고기가 흔했기 때문에 소시지가 발달되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잘게 갈아서 소금에 절인 뒤 돼지 창자 속에 가득 채워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서양과 달리 농경 중심의 생활을 해왔기에 고기가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창자 속에 약간 붙어있는 돼지고기나 돼지피도 버리지 않고 여러가지 채소와 쌀, 피 등을 함께 넣어서 알차고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었다.

네, 순대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방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수 감상하신 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순대의 다양한 종류와 정성스러운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변의 맛, 오늘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순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변 순대는 종류가 다양하고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순대 하면 흔히 돼지 창자에 여러 재료를 넣은 것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순대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고 합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소로 쓰면 고기순대라고 부르고 돼지피를 소로 쓰면 선지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의 벨로 만든 소벨순대, 양의 벨로 만든 양벨순대도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나 해물을 이용한 순대도 있는데요. 낙지순대, 명태순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태순대는 내장을 꺼내고 내장과 명태살을 다져 쌀과 함께 버무려서 다시 명태 뱃속에 넣고 찌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채소를 이용한 순대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고추순대, 가지순대, 배추순대 등등이 있습니다. 통이 큰 고추나 가지, 배추 잎속을 파내거나 데쳐서 그 안에 쌀과 다진 고기, 채소를 넣고 찌면 훌륭한 야채순대 요리가 완성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순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을 잘 알아두신다면 일반 가정에서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순대는 우선 주재료인 창자 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자는 짐승의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조그만 소홀히 해도 욕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자를 뒤집어서 큰 그릇에 담은 후 굵은 소금으로 주물러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자의 한쪽 끝을 수도꼭지에 끼우고 물을 틀어 손으로 흩어내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줍니다. 손질이 끝난 창자는 적당한 길이로 자른 뒤에 한쪽 끝에 깔때기를 끼우는데요. 그리고 속재료를 가득 채우고 이때 속재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흔히 두부, 녹두나물, 찹쌀밥, 돼지고기 또는 돼지피, 표고버섯 등을 넣고 마늘, 후춧가루, 생강, 소금으로 양념을 하여 잘 버무립니다. 속을 채운 순대는 펄펄 끓는 물에 삶아내면 되고요.

그런데 이때 속이 새지 말라고 양쪽 끝을 실로 묶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순대가 익으면서 속에 공기가 팽창하여 옆구리가 터지기 쉽답니다. 그래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순대가 익을 때 이따금씩 꼬챙이로 찔러주어 공기를 빼준다고 합니다. 사실 순대는 끓는 물에 들어가면 익으면서 량 끝이 자연스레 오그라들기 때문에 꼭 끝을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변 특색 음식 순대는 연변의 크고 작은 음식점에 가면 흔히 드실 수가 있고 특히 연길 서시장에 가면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순대들을 한 번에 드실 수가 있는데요. 특색 음식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여행의 묘미를 한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연변 특색 음식 순대는 맛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효능과 영양학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 순대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순대는 여러 가지 육류와 채소가 골고루 혼합되어 있어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동식물성 식품이 균형 있게 배합된 우수한 영양식품입니다.

그런데 한 접시는 약 400칼로리의 열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 맞먹는 영양가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순대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비타민 B는 숙취 해소, 간 보호, 그리고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독성을 해소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이나 어지러움증에 도움을 주며 어린이나 여성, 임산부에게도 매우 적합한 영양식품입니다.

다만 빈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순대나 선지국을 드신 후에 홍차나 녹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점은요, 순대의 붉은색을 결정하는 선지는 섬유질과 비타민C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대에는 선지와 함께 우거지, 배추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듬뿍 들어감으로써 음식궁합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순대국을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막걸리를 곁들여 드신다면 순독이나 납독 등 환경공해에 따른 독성의 체내 축적을 막거나 풀어주는 데 도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버릴 것 하나 없이 모두 건강과 맛으로 승화시킨 순대. 연변에 놀러 오시는 관광객들께서 정갈한 순대 한 그릇 드시며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여행 중 제일 지치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호기일 때죠. 그때 만난 동네 포장마차의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위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은 낯선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마저 감싸 안아주는데요. 음식을 먹는 그 잠깐의 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죠.

드라이어도 괜찮고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한 끼가 주는 평화로움, 그것이 여행이 주는 진짜 힐링임을 음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행길에도 힘든 날이 있기 마련이죠. 비가 오거나 길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 하지만 그 순간들도 결국 여행의 맛이 아닐까요? 고단한 날도 내 삶의 자양분이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걷다 보면 앞으로는 더 좋은 날들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의 여행 가이드 여기에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순화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특별한 그대, 그리고 그대로 인해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장백산의 웅장한 자태와 신비로운 천지는 수많은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되어왔습니다. 류은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박소연 가수가 부른 장백산 천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장백산의 웅장한 산세와 맑은 물줄기를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박소연 가수의 시원하고 맑은 목소리가 장백산천의 웅장한 풍광을 더욱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동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동 동의가정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행복한 가정의 정겨운 모습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타령으로 풀어냈습니다. 어화동동 동의가정,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되어옵니다. 리홍국 작사, 오영렬, 김혜연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주며 그 추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가슴 속 깊이 간직한 그리운 추억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1: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내 가격도 살펴보지만은요. 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보게 되면 말이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는요. 가전제품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뭐 에너지 효율은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써야 할 곳에 마음을 쓰고 또 성취감까지 얻을 수가 있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고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이죠. 돌려받을 수가 없는 곳에 마음을 써서 행복한 날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샘을 한다고 해서 딱딱하게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서 가끔은 또 참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고요. 네, 결국에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에너지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에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나이, 다잔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푸르미 가정교육관 윤명화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강사 윤명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요, 사춘기 아이와 평화롭게 공존하기라는 주제로 나누려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엄마들한테는 격리로운 경험이자 도전이기도 하잖아요. 내 몸에서 이 천사 같은 아이가 나왔다는 것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한 모성애로 가득 차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울 거야 다짐하기도 하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상황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방에 들어가면 아, 엄마 제발 좀 녹화하고 들어와요.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며 화를 낸다든가 조금만 말을 걸어도 간섭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는요 무척이나 이럴 때면 당황스럽다고 봐야 되죠. 오늘 아침에 뭐 그토록 사랑스럽던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인상을 써가며 문을 쾅 닫아버리는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다 아실 테지만요. 얘는 감정 변화가 심한 낯선 아이로 되어버렸으니 아, 속도 좀 다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엄마들은 사춘기 아이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엄마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요. 저한테 말하는 자주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생각은 보통 이렇대요. 아, 엄마랑 이야기가 안 통해요. 뭔 말을 못하겠습니다. 엄마가 잔소리하면요. 신경질부터 나요. 엄마는 제가 잘못한 것만 집어서 말해요. 제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는 나를 아직도 어린애 취급해요. 좀 내 재생활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만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발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상관하지 말고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0: 그래, 자식이 너무 이뻐서 고우니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네 때문에 산다. 뭐 그런 네가 잘 됐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부모들이 많이 해요. 꽤. 근데 사춘기가 무엇이기에 이다지도 힘든지 또 사춘기와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가 아이와의 또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도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아이와 함께 어떻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이죠.
1: 네, 많지요. 요즘 들어서 아마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일단 우리 사춘기 아이와 평화롭게 공존하려면요. 사춘기 아이에 대한 여해와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사춘기 아이에게는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놀이 설명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존중이 필요하답니다. 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를 거역할 수 없잖아요. 되게 부모 말에 저항하지 않고 잘 따라주지만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이들도 내면의 힘이 커지고 또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사춘기 아이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인간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려 해도 말을 하다 보면 사자치미로 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라고 하시려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0: 그래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핸드폰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늦게까지 진짜. 폰을 본다든가 해야 할 공부는 뒤쫄으라고 아침마다 깨우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으로 봐야 되죠. 아이들 키면서 왜 이랬니 저랬니 공부를 하지 왜 늦게까지 폰 뒤져봐 뭐 이렇게 얘기 끝이 없습니다. 다 잔소리로 듣기죠 아이들한테는. 게다가 밤낮이 없이 뒤바꾸면서 부모로서 봐주기가 참 힘들죠. 이럴 때는 폰을 빼앗아 보기도 하고 또 부셔 보기도 하지만 이 동체 잘 뭐 안 풀릴 때도 있어요. 화가 나서. 예.
1: 네 그렇습니다. 아마 폰을 부셔봤자 아마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0: 예, 부수고 나중에 후회도 하고 아유 그렇죠.
1: 그렇죠. 예. 돈도 아깝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그래서 폰을 늦게까지 보면서 늦게 자는 게 일어나기 힘든 원인 중 하나는 맞습니다. 하지만요 수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0대가 되면서부터 수면을 유발하는 물질 중 하나인 멜라토닌 분비도 그 전에 비해서 2시간 정도 늦춰진다고 해요. 대개 전에는 저녁 10시에 분비되던 멜라토닌이 집순기 10대 후부터 들어서면 밤 12시 전후로 분비되어 아침에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학교 숙제에다 학원 숙제로 공부의 연장이 밤 11시까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이 꼭 눈에 보이는 폰 문제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도 뭐 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요 아침이나 또 저녁 감정기복이 좀 더 심하게 되죠. 뭐 거칠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짜증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이 아이가 습관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고 나게 되면은 아침에 눈이 거슬리는 아이의 행동을 보더라도 이 시기에는 뭐 충분히 저럴 수 있는 거야 있을 거야 하면서 듣기 거북한 짜증과 화해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든가 견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죠. 어째?
1: 네. 네, 맞습니다. 부모는 사춘기 아이가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것 그대로의 감정과 행동을 받아주고 또 그것을 담금질해주는 그런 그릇이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임을 알면 좋습니다. 그들은 상상이 관중이라고 해서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상상의 관중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늘 주인공이 되어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과연 사인이 말 한마디 눈길 하나에도 민감하고 어른들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는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지켜보고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휴학을 하고 있는 한 고중생 아이를 상담했습니다. 그 아이가 휴학을 하게 된 그 계기는 어느 하루 학과 시간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방귀를 뀌었다는 거예요.

0: 또 최근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온 반급 학생들이 다 들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들 뒤에서 자신을 빗대고 수군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학교에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 계기로 전가를 맞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엔 휴학을 신청하는 이런 때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1: 아유, 참.
0: 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사건 하나로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비슷한 상황들이 쌓이면서 아이가 풀지 못하고 작업하고 묻어두었던 것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터졌던 것입니다.
1: 네, 그래 그만큼 이 시기에는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방면으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유별난 행동을 보여준다는 건데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경제와 평화롭게 공존하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사님의 말씀 듣죠.
1: 네. 사춘기 아이와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아이 생각과 말에 유심히 귀를 기울여줌이 필요합니다. 1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뇌의 자연스러운 성숙이 일어나면서 아이도 제법 어른스러워지게 된답니다. 하여 사춘기는 아이가 생각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제법 어른답게 사고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이기에 한 인간으로서 좀 죄감이 형성되어 가고 또 타율에서 자율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렇죠. 이 내 아이의 생각 수준을 어리고 유치하다고만 보지는 말고요. 또 아이의 생각과 말의 귀를 기울여 보면 분명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1: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 또 부모님들은 또 네 번째로 10대의 감정을 알아주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사춘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이 시기는 감정 표현이 경결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온순하던 아이였는데 바로 아침에 신경질적이고 과민한 아이로 바뀌는 것이지요. 하여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말을 붙이는 것조차 겁이 나요 라고 합니다. 10대인에는요 발달 과정에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 짜증을 무조건 막거나 억압하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함을 알고 부모가 그 감정을 수용하고 또 인정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0: 그래요. 아예 감정 배출 통로를 열어두게 해주는 것이 사춘기 아이의 감정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춘기 아이와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다섯 번째로 부모님들은 또 사춘기 아이 행동을 이해하면 내 아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휴일만 되면 오후 2, 3시가 돼도 일어나지 않는 아이, 또 내버려 두면 저녁 때까지 자고 밤에는 또 올빼미처럼 활동하기도 하죠. 바닥은 옷가지로 엉망이고 해야 할 숙제는 잊고 있습니다. 쉬운 기간인데도 침대에 누워서 음악만 듣거나 폰만 봅니다. 이런 아이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근데 아이가 사춘기 전일 때는 남들이 고민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별거라고 저 정도로 화가 날까? 내버려 두면 될걸? 하지만 내 아이가 사춘기 되면 부모님들이 거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주변 정리가 안 돼요. 방은 난장판이고요. 말 뜯을 틈이 없다니까요. 네. 근데 뇌과학에서는 10대 이런 행동을 그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0: 그래요. 10대 때는 다 이렇게 덤벙덤벙 뭐 이런가요?
1: 예, 그렇죠.
0: 힘들죠. 저희들이 그럴 때는 이렇게 안 같은데 지금은 또 뭐 이렇게 이런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랄 때는 이러잖아요. 지금 애들 왜 이래 하면서 즉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 10대의 뇌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뭐 도대체 왜라는 원인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춘기 아이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첫째로 기대 수준을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 나이에 비해 기대 수준이 아주 높아요. 예를 들어 5살 때는 10살처럼 행동하길 바라고 또 10살이 되면 15살처럼 행동하길 바라고 또 15살이 되면요 어른처럼 성숙하고 행동하길 바라잖아요.
0: 네네.
1: 네,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미리미리 배우게 하고 또 그렇게 공들여 키웠는데 엄마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그것을 또 아이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0: 어른들이 왕왕 그렇지.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런 시간은 과거는 또 다 있고 그러면 아이들 반문해서 엄마 아빠는 내 말 할 때 내 나이만큼 할 때 뭐 어땠어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엄마 아빠는 다 잘했어. 괜찮아. 너처럼 이러지는 않았어. 보지를 못했으니.

0: 못했지. 아이가 그 가는 걸 걱정이 돼서 누구보다 좀 더 잘했으면 큰 사람이 됐으면 그런 높아짐에서 더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면서요. 누구도 그 아이의 마음을 몰라준다든가 또 문제 아이로 보면은요. 아이는 심지어 극단적인 자해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은 이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신호를 보낸다기도 해요. 그런 거 아니고?
1: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없다면요. 아이는 어디로 가서 훈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자해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과학적으로 볼 때 10대는 여전히 전두엽이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기에 아이들은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어른들이 보기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동들을 좀 내지르곤 합니다. 부모님들은 여전히 아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싶고 또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경험자로서 선배로서 들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어른이 알아서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두엽 기능이 발달하기는커녕 피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은요, 한 인간이 성숙된 사고를 하고 판단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능을 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아이는 나중에 대학에 가서나 심지어 대학 졸업 후 뒤늦게나마 자기 인생을 엄마가 망쳤다며 그 책을 부모한테 돌리는 현상이 요즘에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나중에 썩 더 커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고생했구나 이걸 알면 되는데 그 시기에는 엄마 아빠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망쳤다면 안 되죠. 하기에 뭐 이 시기 보게 되면 부모는 여러 가지 옵션을 주되 아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아이한테 주고 아이의 주도적 힘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하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신체는 성인만큼 커버렸지만 생각은 아직 성장하는 중이라고 봐야죠. 부모님들은 보통 키가 훌쩍 커버린 아이를 보면서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무한한 기대를 하게 되죠. 또한 그렇게 할 때 아이가 제대로 잘 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여, 너 몇 살인데 아직도? 너 아직 수학생인 줄 아니?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0: 그래요.
1: 네, 어른으로 되어가고 있는 발달 중에 있지만 아직은 성년이 아닌 미숙한 상태임을 알고 어른다운 행동을 기대하기는 무리임을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제인의 아이와 비교하기입니다. 사춘기 아이가 항상 미숙한 행동을 일삼는 것은 아니죠. 가끔은 부모님들이 뿌듯할 정도로 어른스러운 면도 보여줍니다.
0: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은 뭐 자기보다 키가 작고 또 힘이 약한 엄마를 도와 높은 곳 물건도 내려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해요. 또한 사춘기 딸을 보게 되면요 집안을 돕기도 해줍니다. 가끔 맛있는 요리도 해서 집안 그리고 분위기도 주고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의젓한 아들, 다정한 딸을 기대하기는 또 어렵다고 봐야겠죠.
0: 네,
1: 하기에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내 딸과 내 아들 그리고 오늘의 내 딸과 내 아들을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를 아이는 너무 괴롭습니다. 사춘기든 아니든 비교는 아이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낮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춘기 아이 행동을 감당하고 받아주는 것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릇이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엄마의 마음 그릇에 여유 공간이 없다면 아이의 사소한 말투와 사소한 행동에도 쉽게 자극을 받아서 갈등도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0: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집 아이

0: 라든가 아니면은 우탕에는 누구라든가 괜찮은 뭐 언니 오빠들을 뭐 비기면서 그 애들은 그렇게 했는데 노인은 왜 이래 이렇게 마음속에는 크게 없지만은 던지는 말로 가끔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부모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집이 또 있고 참지 못해서 또 던져 그리고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불이 붙죠 터지죠 그래서 안쪽에서 좀 참고 느긋하게 어른이 돼서 좀 더 지켜보면서 그래 괜찮아 뭐 이런 또 다정다감한 오투로 나오면은 아이들은 조곤조곤 따르기도 하겠습니다 음성 자체 눈길 자체가 꼿꼿하고 뭐 말소리 힘이 세계가 높게 되면은 비뚤어지잖아요 아이들이 특히 사춘기 사춘기를 저희는 어떻게 넘었는지 그때 생각 지금은 잘 안 나요 부모가 돼가지고는 지금은 이랬나? 그랬을 정도로 걔네 지금은 저 17, 6, 7, 8세 되면 20살 그 좌우로까지 애 먹이는 친구들도 있고 뭐 부모한테 또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전부 아닌은 아니지만 바르고 씩씩하게 건강에 잘 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기도 합니다만 사춘기는요 이 부모 마음 그릇을 시험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또 수용을 해주고 또 아이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아이를 또 존중해준다든가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다면은 내 편이 되어주는 우리 부모가 있다면 사춘기 아이도 평화롭게 인생의 과도기를 잘 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합니다 내 편이 돼준다는 거 그래요 네,
1: 맞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되라고 하는 마음에서 아이한테 덩기부여가 될까 싶어서 비교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 네, 근데 그 다른 집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마음에 골마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부모에게 자기 마음을 보아달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한답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지만 아이 마음을 일찍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아픈 마음일 뿐이에요. 도리 설명이 아닌 아이 마음을 읽는 것만으로도 부모 교육은 거의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로 힘들어하시고 또 사춘기를 어떻게 맞이할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오늘의 이 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요, 사춘기 아이와 평화롭게 공존하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 안에 조용히 서 있는 작은 주머니 담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평소에 간과하기 쉽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담낭에 영양 주는 습관들과 담낭에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담낭을 화나게 만든 나쁜 버릇과 담낭을 웃게 만드는 착한 습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텐데요. 담낭은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이 즙은 우리가 먹은 기름진 음식을 잘게 쪼개서 소화시키는 강력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런 행동들이 담낭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을 거르는 버릇입니다. 아침을 굶으면 담낭은 밤새 모아둔 즙을 배출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이 점점 진해지고 진해진 집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삼겹살에 곱창, 튀김까지 먹을 땐 신나지만 담낭은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 많은 기름이 한 번에 들어오면 담낭은 탈진합니다. 특히 밀가루 튀김 옷에 묻은 기름은 쓸개즙을 순식간에 동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셋째는 급격한 다이어트입니다. 살을 빼려고 갑자기 굶거나 지방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담낭은 오히려 즙을 덜 내보내고 웅크립니다. 즙이 담낭 안에서 오래 머물면 돌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넷째는 물을 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온몸의 즙이 진해지듯 담낭즙도 걸쭉해집니다. 걸쭉하면 잘 흘러내리지 못하고 자갈처럼 뭉칩니다. 탄산음료나 단음료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순수한 물 한 잔이 담낭을 시원하게 씻어줍니다. 쓸개 담낭은 정말 고마운 일을 잘하면 꼭 보답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똑똑하게 드셔야 하는데요. 아침 식사는 담낭을 깨우는 알람 시계입니다. 밤새 쌓인 즙을 아침에 살짝 내보내야 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한 끼는 담낭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둘째는 지방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한 좋은 지방은 오히려 담낭이 규칙적으로 수축하게 해서 돌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 한 방울, 견과류 몇 알, 콩 요리 같은 게 좋습니다. 무지방 식단은 담낭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셋째로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면 담즙이 묽게 유지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뒤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담낭이 기름 덩어리를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담낭을 편안하게 합니다. 넷째로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집안을 천천히 열 걸음만 걸어보세요. 앉아있을 때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담낭을 압박하지 않은 지혜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담낭의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약이 아니라 밥이 최고라는 말, 담낭에게도 딱 맞습니다. 담낭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채소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담낭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나리와 두부국을 소개합니다. 먼저 미나리 한 좀, 두부 반모, 멸치 다시마 육수 3컵, 된장 반 숟가락, 다진 마늘 한 꼬집을 준비해 주십시오. 미나리는 깨끗이 씻어서 네 자락 길이로 자릅니다. 냄비에 육수를 붓고 된장을 풉니다. 두부는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로 깍둑 썰어놓고 끓입니다. 국이 끓어오르면 미나리와 다진 마늘을 넣고 바로 불을 끕니다. 미나리는 오래 삶으면 향이 사라지니까 살짝만 데쳐주세요. 바짝 익히지 말고 아삭함을 살려야 담낭 돌을 문지르듯 씻어냅니다. 두 번째는 우거지, 배추나 무청 같은 푸른 잎입니다. 우거지의 든 쓴맛 성분이 쓸개즙 분비를 살짝 자극해줍니다. 우거지 들깨탕을 소개합니다. 먼저 말린 우거지 두 줌, 들깨가루 반 컵, 멸치 다시마 육수 다섯 컵, 된장 반 숟가락, 다진 마늘, 풋고추 한 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우거지는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물기를 꼭 짭니다. 냄비에 육수와 된장, 우거지를 넣고 중간불에서 10분간 끓입니다. 들깨가루를 물에 풀어서 국에 넣고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송 썬 풋고추를 올리고 한 번 더 끓어오르면 완성입니다. 들깨가루가 우거지의 거친 질감을 감싸주면서 담낭이 기름을 잘게 부수도록 도와줍니다. 콩은 담낭이 규칙적으로 일하게 하는 현명한 식사입니다. 특히 서리태 같은 검정콩이 좋습니다. 검정콩 현미밥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검정콩 반 컵, 현미 두 컵, 물 세 컵, 소금 한 꼬집을 준비해 주십시오. 검정콩은 밤새 물에 불립니다. 현미도 2시간 이상 불린 후 씻습니다. 압력소채, 현미, 검정콩, 물, 소금을 넣고 센 불에서 김이 오르면 약불로 15분이 지나면 됩니다. 불을 끄고 김으로 자연스럽게 뜸을 들이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강낭콩입니다. 강낭콩은 쓸개 주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낭콩 단호박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낭콩 반 컵, 작은 단호박 한 개, 찹쌀가루 두 숟가락, 소금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강낭콩은 삶아서 으깹니다. 단호박은 쪄서 껍질을 벗기고 으깹니다. 냄비에 으깬 호박과 콩, 물 두 컵을 붓고 끓입니다. 찹쌀가루를 물에 풀어넣고 저어가며 걸쭉하게 만듭니다.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이죽은 담낭이 격하게 수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천천히 소화됩니다. 매콤하면서 담낭을 깨우는 양념 채소들을 만나볼까요? 생강과 쪽파는 담즙 흐름을 막힘없게 합니다. 생강 쪽파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쪽파 한 단, 생강 한 톨, 간장 한 숟가락, 식초 반 숟가락, 들기름 반 숟가락을 준비해 주십시오. 쪽파는 데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네 자락 길이로 썹니다. 생강은 곱게 다집니다. 볼에 간장, 식초, 들기름, 다진 생강을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쪽파에 양념장을 버무려 바로 냉장고에서 10분만 재웁니다. 생강의 톡 쏘는 맛이 담낭을, 잠에서 깨우는 찬물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쓰라리니까 조금씩만 곁들이십시오. 담낭도를 방지하는 해조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시마와 미역은 쓸개즙의 끈적함을 덜어줍니다. 미역, 다시마 밥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마른 미역 한 줌, 다시마 두 장, 현미쌀 두 컵, 물 적당량을 준비해 주십시오. 미역은 불려서 잘게 썰고 다시마는 가위로 잘게 자릅니다. 쌀을 씻어 냄비에 넣고 미역과 다시마를 함께 넣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넣고 밥을 짓습니다. 미역의 점액과 다시마의 미끌미끌함이 담낭 안에 들러붙은 찌꺼기를 감싸서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5월 전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모두 때로는 깊은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나이와 경험을 쌓아가며 더 단단해질 거라 믿었지만 여전히 사소한 일상과 감정에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흔들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진솔한 성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주향숙의 글입니다. 나 여전히 흔들리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서두르며 문을 나섰다. 공기가 청신했다. 햇살이 눈부셨다. 하늘이 푸르렀다. 너무나 그 모든 아름다움을 새삼스레 깨닫듯 순간 출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유를 서둘러 찾았다. 내 몸이 아파서, 집안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럼 내일은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출근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일까?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스스로 허겁하게 웃었다. 수많은 대답을 생각했지만 다시 모두 부정했다. 그러면서 직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 아름다운 날에 대한 환상이 계속 남아있었다. 그러느라 직장 대문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도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나이에 문득 그런 자조가 밀려왔다. 이 나이에 또 그런 탄식도 흘러나왔다. 흔들리면은 개연성이 필요 없다. 모든 일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만이 아니다. 그냥 몸과 마음이 순간적으로 저지른다. 의지가 참견할 틈이 없다. 그게 운명이고 인간이 스스로 가를 수 없는 감정이다. 맹목적이며 갑작스러운 습격이다.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이 왜서 하며 자꾸 케어 물을 수 없는 영역인지도 모른다. 인간 감정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탓일 것이다. 공자는 마흔을 부록이라 했고 쉰을 지천명이라 했다. 그 말에 비추어 보면 나는 부록의 나이를 지나 지천명의 나이에 들어섰다. 그러나 부록의 경지도 내가 가닥엔 여전히 멀다. 그러니 지천명의 경지에 이르기에는 더욱 아득할 뿐이다. 마흔이 되면 과연 인생과 사물의 리치를 깨달아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삶의 방향이 확고해질까? 세상에는 그런 삶을 살아온 위인들이 많다. 또 일상 속에서도 존경과 동경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그러나 나를 되돌아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나 하찮은 일 하나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온 날들이 무수히 많다. 흔들리는 자신을 극복하려 애쓰다가도 와르르 무너졌고, 신중하고 명석하게 분석하다가도 자신의 맥박에 단순히 따라갔으며, 긍정하면서 열정을 다하다가도 부정하고 무심해졌고, 정직과 순수를 지향하다가도 허영과 비열함에 쉬이 물들었고, 나는 늘 약했고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며 씁쓸해지곤 했다. 갈등하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통찰하지 않은 날들의 연속이었다. 한편 또 그런 모습을 경계하고 혐오하기도 했다. 왜 그토록 흔들렸을까? 뚜렷한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일까?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을 세우지 못했을까?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자꾸 물어도 대답은 없다. 나는 아무래도 내게 맞는 질문과 답을 찾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에 빠져든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은 내게 올 때 이미 내 속에 자리 잡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건들의 기억에 얽히면서 본연으로가 아니라 나의 의식과 충돌하고 조화하면서 인식된다. 그것들은 그렇게 내 몸의 온도를 바꾸고 내 마음의 결을 바꾼다. 그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나는 수없이 변해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들어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웃음과 분노와 평화가 고여있을까? 얼마나 많은 하늘과 강과 흙이 스며있을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며 수많은 것을 담고 있는 나인데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존재인데 어찌 고정되어 있을 수 있겠는가? 흔들림은 어쩌면 내 의식이 세상과 부딪히며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요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항상 책 속에서 얻은 리론에 근거해 교육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나의 교육 방식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리해가 달라짐에 따라 모순이 커지게 되었다. 이미 성장한 아이의 태도나 행위에 책 속의 리론이 더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스스로 고민하며 아이의 개성에 맞춰 교육 방식을 바꿔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통하지 않았다.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엄마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유치하고 고집스럽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차츰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엄마의 사고방식을 바꿨다는 아이의 말이 맞다고 인정할 만큼 나는 이젠 아이의 일부 생각들을 받아들인다. 나는 예전과 다른 엄마가 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또렷한 나만의 교육관이 생겼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여전히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맞을까?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것일까? 세상을 살아가기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나의 말이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되고 나는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다. 어쩌면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 앞에 내가 겸허하게 마주하기 때문이 아닐까?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사건을 경험하고 느끼는 내 감각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느라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수시로 나를 붙잡을 것이다. 나 또한 내 안의 무엇에 의해 세상의 관습이나 내 리성과 상관없이 그것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순간의 감각이 나를 속일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논리로 설명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것이다. 오늘 아침 내가 꿈결 같은 환상에 젖어든 것도 내 안에 잠자던 어떤 바람과 오늘 바람의 기운이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내 안에 들어있던 새소리가 저 하늘의 푸르름과 어울렸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내 안에 있던 어느 이름이 저 따스한 햇살을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세상 속에 머무는 만큼 세상 또한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 이 아름다운 날은 누구에게로 가서 머무를까? 이 아름다움은 수많은 사람들의 창가와 잔등과 머릿결에 그 다음에 다가갈 것이다. 그들은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간직하며 변해갈까? 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몸과 마음과 정신에 새기게 될 것이다. 어느 아이는 수업을 듣다 말고 창가로 비쳐든 정신한 바람결에 간지러워지는 이마를 만지며 까르륵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어느 노인은 헐거워진 무릎에 스미는 따스한 햇살에서 뜻밖의 힘을 느끼며 집행이를 슬쩍 들고 걸음을 내딛지 않았을까? 나의 상상도 이 아름다운 날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는 나는 아무래도 부록의 나이와는 더 어울릴 것 같아 저기 부끄럽기도 하다. 흔들림에 의해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만 나는 흔들림에 의해 자신의 축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할지도 모른다. 열려라 참깨와 같은 주문으로 열 수 있는 깨달음의 문은 어디에도 없으며 때가 되면 과일이 익어가듯 저절로 지혜가 찾아드는 나이 또한 없다. 어쩌면 이 흔들림에서 또 다른 흔들림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미리 대비하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수도 없다. 세상이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다가올지 모르며 내 안에 무엇이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흔들림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그에 따라 기뻐하거나 실망하고 싶지 않다. 물론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하게 인내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흔들리는 순간도 내 생명의 세상과 연결돼 함께 숨쉬고 춤추는 생생한 리듬일 수도 있다고 믿으며 온몸과 마음으로 겪어내는 삶의 진실한 순간임을 확신할 따름이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불혹이기에는 천명을 알게는 나는 너무 부족하다. 어찌 감히 성현들의 말씀에 나의 삶을 견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얼마나 오만한가. 이제 어느 날 깊고 큰 의미나 가치가 있는 자신의 참된 자리를 찾아가는 깨달음을 얻는 고귀한 흔들림을 하게 되리라 생각지도 않는다. 아주 더디게 작은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그마저도 세상에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나 여전히 흔들리며 갈 것이다. 무상한 삶의 엄연함에 고개 숙이며. 아름다운 아침 출근길에 문득 드는 막연한 방향.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날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고백이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결코 약함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세상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불혹의 경지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그 자체가 이미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글이 자신의 흔들림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는 모든 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중이니까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김경련 작사 허원식 작곡의 문명건설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아름답고 문명적인 삶의 도전을 가꾸어가는 모습,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시대정신이 선율 가득 담겨있어 듣는 이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가요입니다.

살기 좋고 정겨운 풍경, 연변에 대한 자긍심이 애성이 가득 느껴지는 가요입니다. 리상각 작사 최삼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행복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가요. 김인준 작사, 김우찬 작곡의 왕처녀 시집간에 보내드립니다.

요소 1980년대에 창작된 석화 작사 리성재 작곡의 노래를 부릅시다.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삶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깊은 정이 깃든 고향 풍경, 평생 간직하고 싶은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진실하게 담긴 가요입니다.

이어서 전청성 작사 류광순 작곡의 농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땅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가는 농민들의 고결한 정신과 알찬 삶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수도 북경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수도의 모습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 담긴 가요입니다. 연변의 가야금 병창 초창기 작품,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우리 수도 북경 보내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김학성 작사 박강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준비했는데요.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 사랑,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소중한 정과 추억, 세월이 흘러도 늘 그리운 곳, 가보고 싶은 곳, 그것은 바로 고향일 것입니다. 류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 씨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존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별현이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현이에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현이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라쇼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꿈을 향한 희망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집안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윤미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별이 밤에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멋쟁이 엄마 아빠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높은 산을 오르는 작은 다람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다람쥐 소미가 살았어요. 소미는 언제나 높은 산 정상에 올라 멋진 풍경을 보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산길은 가파르고 바위도 많아서 쉽게 오를 수가 없었죠. 주변 동물들은 너는 너무 작아서

산정상에 절대 못 가 라고 말렸지만 소미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며 작은 바위를 오르고 굽이굽이 길을 익혔죠. 가끔 넘어지고 쉬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 걸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소미는 힘든 길을 다 지나서 산 정상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넓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정말 기뻤답니다. 소미는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소미처럼 키가 작고 능력이 부족하다 느껴져도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자신의 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사랑의 줄뜨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실내 식물의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집이나 교실에 예쁜 화분과 같은 식물을 본 적 있죠? 단순히 보기 예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첫째, 실내 식물은 공기 중 나쁜 냄새와 유해한 성분을 걸러주고 깨끗한 산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식물이 많은 공간은 숨쉬는 것도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둘째, 조용한 실내의 식물을 두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효과도 있어요. 공부할 때 주변에 작은 화분이 있으면 집중력도 높아진답니다. 셋째, 식물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는 등 정성 어린 돌봄이 필요한데요. 식물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감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실내 식물을 소중히 아끼면서 깨끗한 공기와 편안한 마음을 함께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집안 식물이 만들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상쾌하게 숨쉴 수 있게 하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식물 채집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집안 식물이 만들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상쾌하게 숨 쉴 수 있게 하는 기체는 바로 산소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윤미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윤미예요. 친구들과 놀 때 제 의견을 말하기가 두려워요. 다른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항상 남들 의견에 맞추기만 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요?

윤미 친구, 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부끄럽고 걱정되는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솔직한 모습이 더 진심 어린 친구 관계를 만들어준답니다. 처음에는 짧은 생각부터 조심스럽게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걸 하고 싶어처럼 가벼운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또한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 진짜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유미 친구는 착하고 배려 깊은 마음을 가졌으니 천천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 네, 별현이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우리 집 합창대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별이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만 보이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데요. 왜 낮에는 별이 전혀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별은 낮에도 밤에도 하늘에 항상 그 자리에 있답니다. 하지만 낮에는 태양의 빛이 너무 밝아서 멀리 있는 별에 작은 빛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밝은 조명 앞에서 작은 촛불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밤이 되면 태양빛이 사라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별들의 반짝이는 빛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별들은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 실제로는 태양보다 훨씬 큰 별도 많습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오늘 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을 감상해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낮잠 자는 별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조화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아빠는 나무 나는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의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단호절에 휴식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환자들을 말죠, 진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달 19일하고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입니다.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장춘에서 소문난 명중이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 옵니다.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분할 때에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일찍에는 장춘시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에 장춘시나 관성구에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옵니다. 환자의 병증을 제때 조기 발견하고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항상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에 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 옵니다. 이름으로써 진찰 과정에서 진단율, 확진율 높였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0: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1: 네.
0: 우리 림상학자 각도에서 보게 되면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에 인환작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소갈, 흉비, 심통증, 기침, 천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쌍고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당뇨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항진, 기능저하 여러 가지 유형에 말이죠. 갑상선염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의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성, 퇴행성 관절염의 접근통 이러한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부인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의 복노 이러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석에 관계된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방광결석, 소뇨관결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분이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와서 문진을 하는데 기회를 말이죠.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통성 질병에 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 지구촌을 놓고 본날 때 각종 원인으로 말이죠.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중국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3억이란 분들이 말이죠.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특히 보게 되면 허리다리가 아프다는 분들 특히 중노년분들이 허리라든가 다리가 아프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발병률을 놓고 보게 되면 말이죠. 감기 버금으로 말이죠. 많습니다.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40세 내지 60세 되는 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대략의 20% 정도로 말이죠. 각종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프로가 더 올라갑니다. 50% 이상으로 말이죠. 각종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70% 이상으로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면 골관절계통에 모병이 발생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나는 어느 부위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그러므로서 부근에 있는 말이죠. 신경조직들을 압박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게 되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아예 말이죠.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활동 저하를 받습니다. 우리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예로 든다 하게 되면 아픔으로서 인해서 말이죠. 통증을 느끼고 활동 저하를 받는데 많은 분들 말이죠. 버싱이란데

0: 오른발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장애가 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근육이가 위축현상이 생깁니다. 사실에 근육이가 위축현상이 생기게 되면 종리도 좋고 서의도 좋고 치료가 잘 되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이죠. 관절이가 말이죠. 변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에도 말이죠. 현상에도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봅시다.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목을 돌리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밤에 더 아파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야간통에.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예, 예.
2: 예. 우리 남편이 어제 여지간에 들어서서 엉덩이로부터 내리저리고 아프고 시리고 그래서 그 주원장님을 보일러 갑니다. 우리 친구가 소개하는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많이 아팠다는데 수원장님이 보이고 많이 낫다 하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오늘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노공으로 인해서 손도 저리고 발도 저렸는데 밤에 그래 그런지 잠도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수원장님한테서 약도 지어먹고 그런 침도 맞았더니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도 가서 약 지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4: 예. 저는 여기 허리하고 엉덩이 쪽이 몹시 저리고 아프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 다리하고 무릎 관절이가 몹시 이게 저려나고 그래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 광고를 듣고, 저기, 그 진료관에 저기 강철수 선생님이 저 치료도 받고 침도 맞았습니다.
0: 예, 예, 예.
4: 예, 그래, 효과도, 일정한 효과도 많이 보고 이러니까 오늘 또 예약하려고 전화한 겁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안녕히
1: 계세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요즘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발도 저려.
0: 예.
5: 예. 그래, 걸으면 걷는데 대단히 힘든다.
0: 예.
5: 오늘 선생님 좀 찾아보려고요.
0: 예. 오십시오, 그냥.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6: 이제 전화 맞는가요?
0: 네, 맞습니다.
6: 예. 저는 원래 박윤도 주임사 저기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6: 제가 이 머리가 저리고, 다리도 저리고, 이 머리가 계속 흐리면 정상하게 아프던 게,
0: 예.
6: 어느 때 내가 우연하게 방송을 듣고 박윤덕 선생님 무슨 저기 연변의 명이라 해서 한번 가봤는데
0: 예.
6: 약을 중약도 먹고 침도 맞고 했는데 요즘에는 잠도 잘 자고 용 효과가 좋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6: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더 가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어떠니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0: 예약이 됐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내선한가요?
0: 예, 네, 맞습니다.
7: 저 오늘 저기 그 박창호 선생님 예약합시다.
0: 어떤 상황입니까?
7: 아, 기관지물로 저기 약 두 번 써다 먹었는데 좀 아직도 더 먹을까 해서 그런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0: 됐습니다.
1: 예, 알겠어요.
0: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밤에 말이죠. 더 아파납니다. 야간통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하늘로 찡시통이라는데 조용히 있을 때면 더 아파납니다. 근데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런 질병을 말이죠. 여러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날씨 변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본인도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내가 말이죠. 천기여보다 이럽니다. 날씨가 말이죠. 추워나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럴 때게 되면 말이죠. 아픔이 말이죠.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풍습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은 분들이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부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0: 예.
3: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3: 우리 어머니에
0: 예.
3: 경추병이 있어서 그래 치료를 하자 하는데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면 됩니까?
0: 아, 연결해 계십니까?
3: 예.
0: 아, 그러면 내일에 우리 전문가 선생이 오는데, 서장승 주임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보이셔.
3: 아이, 오늘이 아이 됩니까?
0: 오늘은 오시겠습니까?
3: 예.
0: 그러면 수건장 찾으세요.
3: 주관장입니까?
0: 예, 숙사란 숙제였습니다. 한쪽
3: 예.
0: 분인데.
3: 옆에 병원도 갔다 왔는데, 이 경추로에,
0: 예.
3: MRI를 찍으라 해서,
0: 예.
3: MRI를 찍었습니다.
0: 예.
3: MRI를 찍었는데, 그 옆에 병원에서는, 원래는 신경과를 배웠거든요.
0: 예.
3: 하는데 그 MRI를 찍으라 해서 찍었는데,
0: 예.
3: 이거는 고가에서 할 거라고 고가에 넘겼습니다. 예.
0: 예.
3: 고가를 가니까, 거기서, 이거는 아이 된다고, 여기서 아이 된다고, 길태를 좀 가라 갑니다. 길태해라, 예. 구태를.
0: 예.
3: 구태, 이게, 뭐인가 할까, 골괴래, 거기 병원이 거기 있다는 소리에, 거기를 가라 갑니다.
0: 예. 내 생각에는 그리 먼 곳으로 갈 필요 없이 우리 길태중님은 집에 수건장이 이런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3: 예, 수건장이에요.
0: 숙사란 숙제입니다. 예.
3: 그래, 오늘 오전에 가면 됐지요.
0: 네, 완전히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3: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예.
4: 네. 다시 수배입니다. 그만.
0: 예.
4: 서로 섹터단 말이.
0: 예.
4: 깨우.
2: 네.
0: 말씀하세요.
4: 그 다음에 잡으려면 잘하여, 여기.
0: 예.
4: 깨, 내 생각에 수원자를 배우면 또 재미가 나야 되겠다.
0: 아, 됩니다. 그냥 오십시오. 연결 다 됐습니다. 예.
4: 알았습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0: 예.
5: 저는 관심병으로 한 8년 고생했어요.
0: 예.
5: 서약을 썼는데 계속 차도 없고 낫지 않아가지고,
0: 예.
5: 지인이 소개로 길태중님 지금 문진은 반인은 장춘에 선생님 저 치료를 한 3개월 받았어요.
0: 예.
5: 3개월 받은 게 너무나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발병한 적이 없거든요.
0: 예.
5: 근데 이제는 좀 시간 돼 가고 날씨 좀 더우니까 발병하는 거좀 재발병 예방을 좀 위해가지고 한번 좀저 찾아보려고 하는데
0: 그러면 내일로 우리 연결합시다. 예?
5: 내일 토요일이요?
0: 예,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예?
5: 아, 금요일이요?
0: 예.

0: 알겠습니다.
1: 예, 하루빨리 건강하세요.
2: 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1: 예, 예, 예.
3: 예, 저는 예, 혈압이 높고, 그래본 얘기는 수행인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 나왔는데서 혈압이 좀 춥고 이렇게 오르고, 약을 먹어도 잘 맞지 않고, 겨우 좀 방떡으로 머리 춥고 어지럽다 말입니다.
1: 예, 예.
3: 그 요즘은 또 예, 그렇게 어찌 다리 맥이 없는지, 그렇다면 다리도 저렴하고, 이 춥게 오를 때는 영 맥이 없어서, 보이지 못하겠습니다.
1: 예, 예.
3: 그래, 전에 우리 동생도 그러지 말았다고, 우리 비슷한 동생이 국가연도 중지사에서 중요해서 비슷한 거 있다고.
1: 예.
3: 그 이가서 지난 이가가 많이 좋더라고,
1: 예.
3: 이번에 또 아침 방송도 그냥 듣습니다. 그 선생님이 예. 소개한 게, 박영덕 주인 이사 연대는 명이라고 소리.
1: 예.
3: 영, 치료 바란데서 내 지금, 오늘이 좀 가볼까 하고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오더니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더만 문진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앞서번에 서주미약 쓴 게 효과 좋으니까 한 번 더 먹으려고 그래요. 내일 예약할 때는 가능한가요?
1: 예, 예, 완전히 됩니다. 예, 내일로 합시다. 예.
4: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2: 네. 말씀하세요.
1: 말씀하세요.
5: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5: 저는 그 박창호 팀한테서 이미 치료를 좀 받고 있는 환자인데 머리가 어지럽고 뿌염이 좀 내숙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1: 예.
5: 그래가지고 그 박창호 팀한테서 약을 한 두 번 갖다 썼는데 지금 효과 좋아가지고 치료 효과를 공부 또 가령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네, 그 박창호 그 선생님께서 가래 많고 숨이 차고 한데 약 두들겨 썼는데 기반상 지금 뒀습니다. 한 번 더 쓰자고.
1: 예. 예약부터, 예. 알았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아, 내가 저 뭐 장춘 이사 가면 좀 잘본 데서 내가 위가 뭐 많이 아파요.
1: 예, 예.
7: 위가 어떻게 하면 배 먹어도 배 아프고 또 배고프면 또 아프고 해서.
1: 예, 예.
7: 그리고 또 관절이 어디다 불씨는 아침 때 올라갈 때는 좀 달랐어요.
1: 예, 예.
7: 그리고 내려올 때는 더 힘들고 해서 좀 그 장춘이사 뭐 언제 온다든지.
1: 예. 올라가. 그러면 내일로 우리 연결해 드립시다. 예.
7: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8: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차고 잠이 잘 안 오고 명제 복용해도 잘 때 저기 뭐니까 자면 또 꿈도 많이 꾸고 자다 깨나고 자꾸 뭐니까 밤에 한 서너번씩 깨납니다.
1: 예.
8: 그래 깨나가지고 또 자자면 힘들고 그래서 그 박윤덕 선생님한테 가서 약 지어다 먹은 데 많이 좀 맞습니다.
1: 예, 예.
8: 그래서 예, 또 한 번 더 지어 먹으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1: 예.
8: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8: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

0: 수인은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골반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어느 부위가 말죠. 부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동장이라는데,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말죠. 우리 환자분들이 말씀을 빌어서 말죠. 이야기를 하자면 뻣뻣해 난다 합니다. 굳어진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길을 걷거나 이러게 되면 병원에 오셔서 내 어째 길을 걸을 때 저 구두둑 구두둑 소리가 납니까? 이게 다 골관절 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일종의 말이죠.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마찰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물어보려고 그런다. 예. 이게 모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씩씩거리는 신소리 나는데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간혹가다 그렇게 하고 이전에 저녁마다 그랬는데 지금 낮에도 금방 자고 일어나 모기 몇 소리 이렇게 씩씩 나는 것도 이래서 병원에가 이게 뭐고 그런 거 했어요, 검사로.
2: 예.
3: 근데 그거 찍으니까 별 큰 문제 없다고 하고.
2: 예.
3: 그 다음에 그 단위에서 검사하는 그때 갑상선도 검사한 게 문제 없다고 하는데 크게 아프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2: 예.
3: 자꾸 이렇게 목이 씩씩거리는 이런 소리 나오면 여기 목이 뭘 붙은 것 같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2: 예, 예, 예. 내 생각에는 환자분이 예. 우리 예. 길태중이문진부에 오셔서 예. 박창호 주임을 찾으세요.
3: 박창호, 예.
2: 예,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아, 그리고, 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이죠. 예, 치료가 이상적으로 되지 못할 경우에는 관절이 점차적으로 말이죠. 기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말이죠. 어느 부위가 말이죠. 저리고 마비되고 심지어는 아프고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피부 온도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산산해 난다 합니다. 확실히 우리 의사들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팔다리가 말이죠. 따뜻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냉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증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면 근육에 말이죠.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중노년 분들을 우리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골관절 계통의 질병에서 허리 다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진단학에서의 요추간판 돌출증이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요투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요추에 있는 간판이가 문제 생깁니다. 이러게 되면 그 섬유안이가 말이죠. 파괴되면서 그 안에 있는 말이죠. 수액이 빠져나와 가지고 말이죠. 인근에 있는 말이죠. 조직들을 압박할 때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좌골신경을 압박할 때면 허리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허리가 아픈데 아래로 말이죠. 내려갑니다. 줄이 쫙쫙 뻗칩니다.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말이죠. 줄이 뻗침에 아파나고 심할 때는 말이죠. 아예 말이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시기 아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추간에 말이죠.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허리다리가 시기 아픕니다. 여러 가지 원

0: 변화로 인해서 요추에 있는 말이죠. 관도가 졸바지면서
1: 네. 예, 그래요?
0: 척수라든가 신경근을 압박하면서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나고 드리고 예,
1: 네,
0: 이렇습니다.
1: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사귄 후가복이 연결해서 정확한 실적관 수리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선전 강연회가 우리조 각지에서 개최됐습니다.
2: 연변 대표팀이 곧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 입장권으로 전역 관광 세모식으로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의 경기 분위기를 만끽하는 동시에 연변 풍경의 생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게 됩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후가복이 16일 연결해서 정확한 실적관 수리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후가복은 정확한 실적관 수리 및 실천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논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견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과감히 직시하고 오래된 문제를 집중 정돈 해소하여 난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기업이 혜택을 받고 대중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경 방지 공장은 주문 감소,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중첩 영향으로 기업 생산 경력을 지속하기 어려워 2019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후가복은 현지에서 대상 활성화 진척을 살펴보고 개조 진도, 생산 경력 회복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연결시에서 금역 복식을 유치해 대경 방지 공장의 유휴 공장 건물을 현대화 기성복 생산기지로 개조했으며 현재 일부 공장 건물이 이미 조업했다는 것을 요약한 후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예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일련의 자주 브랜드를 육성 구축을 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일정 높여 뛰어난 품질과 양원 평판으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길 바랍니다. 연결시에서는 기업과의 소통 협상을 강화하고 기업이 판매 중심, 결산 중심을 연면에 정착시키도록 인도해 더 많은 생산액과 세수를 현재 남김으로써 기업 경영과 지방 발전의 후회 상생을 실현해야 합니다. 의강연화 문화 관광 건강 양생 대상은 애득 자동차 무역성의 요휴 자본을 이용해 종이 건강 양생, 객거 접대, 노인 대학 등 경영 모식을 일체화한 노인 건강 양로 중합체를 구축을 하는 데 진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은 기존 건축물 철거, 운반과 전체 설계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후가복은 현지에서 개조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경영 모식 배치, 운영 모식, 공사 길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시공 안전과 공사지를 확보하는 전제에서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시공 절차

를 함량의 교차 배치하며 실내 장식 및 설비 구매, 설치 등 사업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준공이 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주동을 해 더 많은 노인 고객들의 연변에 와 만년을 보내도록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상을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것은 요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집결 발전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토대에서 사법 경매, 기업 연결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여 활성화 강도를 높이고 의향 기업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백방으로 요효 자산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위치한 IT청사, 서울국제아파트 등 유휴 건물에서 호가복은 현황을 요해하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물었으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결 사로와 추진 조치를 토론했습니다. 호가복은 부동한 이익 주체의 부동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활성화 경로를 적극 탐색을 하며 자금 균형이 어렵고 소속 보충 처리가 어려운 등 까다로운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하여 혁신적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교착 국면이 조속히 타개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대종호텔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 은행기구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를 하면서 자산 현화, 채무 구성 및 활성화 이용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전담반 추진, 목표 지향적 시책을 기원지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능숙히 활용을 하여 막힌 부분을 뚫어 오래된 지표가 다시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서 연결시 따뜻한 쉼터 대표점을 찾아 따뜻한 밥집, 종합 휴식구역, 공익 독서 코너 등 기능구역을 둘러보고 식사 중인 노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며 시설 배치, 봉사 모식과 운영관리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쉼터에서 상업화 플러스 공익봉사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을 하고 시장과 운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조혈 능력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로인, 신취업 인원 등에게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봉은 이를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정책 조치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관계로 대중이 만족하는가 지속가능한가를 봐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이라는 이 방향을 견지하고 따뜻한 쉼터라는 민생공정을 정성껏 잘 꾸리며 여러 부류 인원의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편민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쉼터 봉사 피복 범위를 적당히 확장을 하여 대중의 실속이는 혜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는 대부분 장기간 누적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인 바 흔히 지방 경제 사회 발전되고 대중의 생산 생활과 긴밀히 연관됩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중요한 임무이고 신임 간부가 오래된 문제를 외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 정돈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목전 형세 하에서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발전에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민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을 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확고히 수립하며 과감히 난제를 넘겨받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여 문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중점 구역과 분해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개발구 공업단지 등 중점 부위와 빈곤 해탈 난관 공약, 향촌진흥 등 중점 분야와 정부가 투자 건설한 각종 공사 대상, 그리고 요효 토지, 건설 중단 건물, 빈 공장 건물 등 해결 중점에 초점을 맞춰 부업에 따른 회수, 사법 경매, 임대 양도, 합작 개발 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으로 기존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자산 이용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유효 자산에서 효익을 얻고 기존 자원에서 공간을 얻어 부담을 재부로 바꿔야 합니다. 정책과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실태 조사를 전개하고 오래된 문제를 정리 점검하며 경중 완급을 구분하고 분석 판단을 강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분류별로 시책해야 합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다리거나 의존하지 말고 끝까지 틀어지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조속히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정을 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지도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당정 주요 지도 일꾼들은 직접 나서고 분관 지도 일꾼들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전담반 난관 공약 한 개.

0: 사안 한 개의 대책을 실시해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도록 하여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흐지부지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 조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연변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관찰사업 방안의 통일적 보지에 따라 16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회가 우리주 각지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환은 연결시에서 전문주제 선전강연을 했습니다. 선전강연회에서 석기환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의 모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시대 배경과 중대 의의, 중점 내용과 혁신적 주목점, 중점 임무와 효과 달성 등 방면을 둘러싸고 세밀하게 강연했습니다. 선전 강연 내용은 알기 쉽고 조리가 명확했으며 연변 실제와 긴밀히 결부됐습니다. 선전 강연은 리론적 높이도 있고 실천적 온도도 있었으며 법률 법규를 해독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책도 보급해 간부 대중들이 신시대 민족 사업의 법치 요구와 책임 사명에 대해 더욱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당사업위원회 부석이 우미입니다. 이번 선전 강연을 통해 깊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 북산가도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계기로 법률 보급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담체를 활성화하며 봉사를 실속 있게 하겠습니다. 당 건설 인솔로 발전에 영향을 부여하고 격자화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민족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기층의 실제 행동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연변에서 낙착돼 효과를 거두는 데 북산가도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부주장 윤조휘는 훈춘시에서 선전 강연 보고를 했습니다. 윤조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출범 배경과 핵심 요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법률의 낙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점 임무, 실시 경로와 사업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선전 강연은 법률 법규를 체계적으로 해독하고 민족 정책을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기층 치리,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변경 문화관광 융합 등 사례와 결부하여 혼춘의 간부 대중들에게 사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3가자 변경파출소 정치교도원 조점강입니다. 이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에 참가해 깊은 개발을 받고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향후 우리는 법칙 무기를 잘 활용하고 변강촌툰에 뿌리 내려 법률 보급 봉사를 지속적으로 잘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영향을 응집하고 변경 안녕을 수호하며 민족단결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겠습니다. 같은 날 우리조 기타 현시에서도 선전 강연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단계 전주 상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찰 열조를 신속히 일으키고 학습 성과를 사업 추진에 강대한 동력으로 확실히 전화시키며 여러 민족 간부 대중이 중국 특색 민족 사업의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걷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고락, 영욕, 생사,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지키고 사용하도록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 안정의 량환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해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동하게 됩니다.
0: 우리 조에서는 6월 12일까지 농작물 파종, 벼, 모내기 등 재반 작업을 전면 완수해 춘경 생산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전주 농업 생산 종점은 전면적으로 보존 정밀화 관리 보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6년 전주 알곡 작물 파종 면적은 도합 579만 2600무입니다. 그중 옥수수가 356만 2400무, 콩이 174만 2300무, 벼가 41만 6500무, 잡곡이 7만 1400무입니다. 현재 한전 작물 종합 발화률은 90%를 초과했고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변모의 자람새도 안정적이며 분을 관건적 생장기 들어섰습니다. 춘경 생산 기간 우리조에서는 종자 1만 4,200톤, 화학비료 21만 4,200톤을 조달하여 농가에 배송을 하고 농기계 18만 대를 점검 부수하여 보존 작업에 투입했으며 농업용 디젤류 4,100여 톤을 기층에 공급했습니다. 동시에 농작물 주도 품종 예순 3개, 농업 주요 보급 기술 20가지를 발표하여 양

0: 인질 종자 전면 보급, 주요 보급 기술 도착률이 95% 이상에 달하겠습니다. 의료계로 농업 기술 간섭 152여 차례 펼쳐 농민 연 5만 6,300명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 의료조에서는 관리 보호사업을 착실히 틀어지고 논물을 정밀하게 관리 통제하며 분열 비료를 과학적으로 추가 시비하여 튼튼한 모를 육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병충해와 기상재해, 감축 예보 경보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통일 방제와 관리를 추진하여 식량 안전 방어설을 튼튼히 구축하게 됩니다. 또 농업기술 일꾼들을 일선에 내려보내 지도를 펼쳐 농민들의 생산 구축을 정확히 해결하는 등 여러 조치로 식량 안정 생산과 소득 증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6월 20일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과 장춘대표팀의 경기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 입장권으로 저녁 관광 세 모식으로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이 경기 분위기를 만끽하는 동시에 연변풍정의 생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기간 우리조에서는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 발전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입장권 부본 초대 특색 해민 브랜드를 승격시켜 전반 분야 전면 피복의 경기 관람 혜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홈장 경기는 실명제 예약 추첨 입장권 구매 방식을 실시합니다. 경기 관람 인원은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 정보로 입장권을 예약해야 하며 경기장 통일 입장권 값은 한 장당 15원 50전입니다. 200명 이상 전용 단체 입장권은 한 장당 9원 90전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전용 경기 관람 구역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은 동북축구연맹전 길림경기구 입장권으로 유유길림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부본 전용 입구를 통해 전자입장권을 업로드하면 전자입장권 한 장으로 3개 합작 풍경구 권익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도합 20개 3A급 및 그 이상 풍경구가 활동에 참가해 경기 관람 대중에게 풍부한 관광 선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주각현시에서는 축구팬, 대학 입시생 등을 대상으로 29가지 우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연결 공룡왕국, 혼춘 발해고진, 용정비암산은 묶음 입장권을 내놓았고 도나륙정산, 화룡 청룡어업은 입장권 가격을 감면하며 용정 유룡만 풍경구는 최저 70% 가격 우대를 내놓았습니다. 유니온페이 APP 위치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설정한 뒤 메인 화면에서 입장권 한 장 연변행 또는 연변 부본 련동을 클릭하고 연변 입장권 부본 초대 온라인 부본 련동 플랫폼에 들어가 경기 관람 입장권 동북축구연맹전 또는 교통 탑승권을 업로드하면 한 차례 결제해서 최고 100원까지 우대되는 연변주 식사, 숙박, 출행, 관광, 구매, 오락 우대 패키지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축구팬과 외지 관광객들은 연변 홈장 경기 경기 전, 경기 당일, 경기 후 사흘간 입장권 부본으로 유니온페이 부본 전용 입구에서 냉면 공제권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일전이면 복무청사, 은평관, 삼꽃, 순이 등 6개 브랜드의 16개 연변 냉면 유명 가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매 홈장 경기마다 2,000장이 발급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력차원 및 사회보장부 2026년 정부 특수가급금 향수인원 선발 사업을 전개할 때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성인력차원 및 사회보장청은 2026년 공무원 특수가급금 향수인원 선발 추천 사업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개인 신청, 단위 추천, 주관부문 심사 비준, 자격심사, 전문가 종합평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인선에서 우리주의 박은희, 리향, 무륜봉, 강위화, 류삼이 2026년 공무원 특수가급금 향수 정식 추천 인선에 들었습니다. 혼춘시 삼국 해해리 주제 상업거리가 6월 15일 시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해산물 상업무역, 음식 소비, 가공체험, 레저 등 기능을 일체화한 대형 해산물 문화관광종합체로 해산물 도매, 특색 음식, 정밀 심층 가공, 레저 거리 등 다원 경영 모식을 포함했습니다. 주무술협회는 근일 연길에서 전주 태극추수 초급 공익 양성반을 개최했는데 전주 8개 현시에 150여 명 태극권 애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개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조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0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5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농촌부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는 15차 5개 년 시기에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치는 7가지 면의 종점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배치했습니다. 첫째,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과 질적 효익을 끌어올립니다. 농업이 생산량 주도에서 생산량과 품질을 동시에 중시하는 대로 전환되는 추세에 부응해 과학기술 친환경 품질 브랜드 농업의 통합적 발전 요구를 실행하면서 양곡 등 주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합니다.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 기제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상시화 빈곤층 부축을 향촌지능 전략을 총괄적으로 실시하는 포치에 포함시켜 관측과 식별을 정확하게 잘 수행하고 상시적인 정밀 지원 정책 체계를 보완하며 층차와 류형을 나누어 미발달 지역을 지원하는 등 임무를 제기함으로써 규모성 재빈곤 및 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하게 됩니다. 셋째, 농업과학기술과 장비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한 차례 농업과학기술혁명의 발전 추세에 봉해 농업과학기술의 원천적 혁신과 핵심 기술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능력과 성과의 전환 및 보급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넷째,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치부 경로를 확대합니다. 산업, 취업, 창업의 농민 소득 증대 역할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는데 차관점을 두고 향촌 특색 산업을 육성 및 장대시키며 농산물 가공업이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고 취업 창업을 통한 소득 증대를 백방으로 추진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다섯째는요, 이 농업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이행함에 있어서 농업 자원 절약과 생태 보육을 강화하고 농업의 친환경 생산 방식을 보급하며 농업의 생태 가치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여섯째는요,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천 건설을 추진합니다. 농촌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마을 구성의 변천 및 분화 추세 부응해 농촌 기반 시설의 완비성도, 공공보험사의 편리성도, 거주 환경의 편한 정도를 향상시키는 데 조력함에 있어서 총과진의 배치를 통합적으로 최적화하고 농촌의 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농촌 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일곱째는요, 강농해농 분농정책의 효능을 향상시킵니다. 농업과 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함에 있어서 농업과 농촌의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촌 토지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며 농업의 경영봉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향촌의 인재대오를 대오 발전 및 장대시키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네, 얼마 전 농업농촌부 농업개강국 재배업관리사 농토건설관리사에서는 연합으로 농업개강구에서 물비료 일체화 기술의 대규모 보급 응용을 가속화할 때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농업개강구에서 2027년 말 기준으로 물비료 일체화 기술의 응용 면적을 3천만 모 정도에 도달시켜 주요 량곡 작물의 물비료 이용률을 뚜렷이 끌어올립니다. 농업개강구에서 2030년 말 기준으로 물비료 일체화 기술 표준 부대시설 운영 정비 관리와 인재 지원 체계를 가일층 보완하며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기술 표준 체계와 응용 시나리오를 형성시킴으로써 농업개강구와 지역농업의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우리 소 각 부문에서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촉진법 선전교양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민족단결 진보사업을 심층적이고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시 리원가도에서는 조화민족공동체의식을 굳건히 하기 위해 법을 튼튼한 버팀목으로 삼아 관할구역 내의 특색에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도에서는 법치를 기반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 모식을 탐식해 전방위적으로 민족 단결 촉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연동 체계를 구축하고 신매체 플랫폼을 활용해 전역의 선전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각종 문화 거점을 활용해 전통 명절을 계기로 100여 차에 달하는 민속 친선 활동을 벌였고 대학교와 연결해 공익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이 왕래와 교류를 증진했습니다. 또한 리소이 지능형 기층 치리 플랫폼을 통해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위문 활동을 펼쳤으며 천여권에 달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100여 세대의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서비스로 민족단결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용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에서는 동북변경 역사문화를 고양하고 조화민족공동체의식 수립을 주제로 민족단결촉진법 강연활동을 가졌습니다. 활동에서 강연자는 동북변경 여러 민족이 어우러 함께 살며 국토를 수호해온 발전 역사를 정리했고 변경 역사 문화가 조화민 중화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전했으며 주민들이 민족 단결의 수호자 실천자로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도무시 향상가도에서는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촉진법 특강을 펼쳤습니다. 가도당 사업위원회 서기는 법률의 입법 배경 핵심 요지와 기층 실전 조치를 해석했으며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 법을 설명하고 민족단결 관련 직책과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도에서는 법률 선포, 이웃 상호 부축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동으로 향유하는 기층치리 구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일전에 막을 내린 제7회 전국 농업업종 직업 기능대회 농산물 중개인 기능 경연 길림성 선발 경기에서 우리 조 선수들이 탄탄한 전문 능력과 능숙한 실기 기술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연은 경기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기로 훈련을 촉진하며 경기로 건설을 촉진하는 이름을 견지하고 선수의 시세 분석

분석, 시장 예측, 제품 판촉 등 실천 핵심 능력을 주로 고찰했으며 참여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뛰어났습니다. 전성에서 80여 명이 참가 신청했으며 여러 단계의 경합을 거쳐 최종 18명의 업계 골관이 성급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조에서 경기에 참가한 4명이 우수농산물 중개인은 전성 고수들과의 각축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성급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그중 길림지복기술유한회사의 정가흔, 도나 대석두 리씨 가족, 현대농업의 리광산 등 이명일 선수가 대회에서 3등을 획득해 연변 농산물 중개인 대호의 우수한 직업적 소양과 업무 수준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우리조는 이번 경기를 계기로 농업인재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문화된 농산물 중개 인재 대우를 성장시키며 현지 특색 농산물 산업과 지역 공공 브랜드의 깊은 융합을 추동해 연변의 량질 농특산물이 판로를 넓혀 성을 벗어나 전국 각지로 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향촌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최근 연간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해마다 촌민들에게 병아리를 나누어주어 뜨락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에서는 병아리를 도합 18,500마리 나누어줬는데요. 총가치가 46만 원을 웃돌았으며 이를 통해 세대당 수입 3천 원 정도 제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만보진에서는 뜨락의 유휴 공간을 이용해 사육업, 재배업, 레저 민박 등 다양한 형식의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하면서 촌민 수입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뜨락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촌민들은 주로 재배업과 가금 가축 사육을 위주로 하면서 농가 뜨락을 소득 증대의 보물단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연변의 기후 토양 등 적어는 과일 생산에 이로운데요. 우리 조에는 만목화원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는 오얏, 지방 복숭아 등 제철 과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재배호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농가들이 수입을 올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신선한 과일을 공급해주고 있어 참으로 재창할 만한 과일 재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조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변 농업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 연간 우리 조에서는 자급을 위주로 하던 과일들이 나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과농들이 과일 재배로 짭짭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또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에서 이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들에 대해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보면 그 우리 조에서 그 규모도 있고
0: 네.
1: 또 일정한 그 시장도 있고
0: 네.
1: 그것도 그 효율도 좋은 것을 치면 그 자두
0: 네.
1: 자두가 하나는 품종이 좀 많고
0: 네.
1: 하나는 또 우리 그 이 냉한 기후에 맞고 이 자원이기 때문에
0: 네.
1: 남방 쪽에서 그 일찍 그 생산돼 갖고 일찍 시장에 투입된 마지막이 없을 때
0: 네.
1: 그 우리만 우세입니다 이게
0: 네.
1: 우리 지역적 저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이용해서
0: 네.
1: 특히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안도나 그 왕천까지도 저는 대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말해 그 렁렐,
0: 네. 네,
1: 렁렐이 지유가 형성되어 있는데
0: 네, 네.
1: 면적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 보면 지금 우리 면적은 한 350헥타까지 좀 늘어났고.
0: 그렇네요.
1: 또 가격은 지금 최근 한 10년당 거의 그저 품질만 좋으면.
0: 네.
1: 그래서 한 그 도매 가격이 도매가 2원 업전에서 3원까지도 이렇게 있고.
0: 그렇죠.
1: 또
0: 네.
1: 매일 정기적으로 그 그 길림 지역에서
0: 네.
1: 와서 그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0: 네.
1: 이것은 그냥 뜯는 수확 한 쪽쪽 이튿날에 판매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아마 더 그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그 이 시교 연길시나 영등시나 하려이나 도미나
0: 네.
1: 그 시교 부분을 위해서 해서 그 하우스 그 포도
0: 네.
1: 면적이 저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품종별로도 있고
0: 네.
1: 또 하나는 그 품종 특성에 따라서
0: 네.
1: 그 일찍 나오는 것도 있고 좀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색깔별로
0: 네. 네.
1: 파란 것도 있고 저 좀 검은 것도 있고 이렇게
0: 네.
1: 해서 그 당지에서 제철 과일로 해서
0: 네.
1: 그 보급되기 때문에 아마 호평을 받고 있고
0: 네.
1: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수확기가 보통 다 8월 달입니다. 그래서
0: 네.
1: 그 어린이들이
0: 네.
1: 이 보통 방학되고 이러니까나 이 체험,
0: 네.
1: 딱이 체험이 활동해서 그만큼 많이 저 몰리고 있고 그래서
0: 네.
1: 아마 수익이 높을 걸 생각합니다.
0: 네.
1: 네. 그 외에는 지금 그 나머지는 거의 틈새 시장이라 봐야 됩니다.
0: 네. 틈새 시장.
1: 네. 틈새 시장.
0: 네.
1: 왜냐면 그 우리에서 그렇게 많이 해봤자 그렇게 큰 소득이 없고,
0: 네.
1: 그러니까 또 이 또 규모가 형성될 수도 없고,
0: 네.
1: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블루베리,
0: 네.
1: 이 그 블루베리 이것이 겨울이 또 방한해서도 이렇기 때문에
0: 네.
1: 한 집당 한 1, 2무 정도면 좋고,
0: 네.
1: 더 많으면 아마 돈 벌기 힘들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좀 그 하우스 재배한 체리 있잖아요,
0: 네, 네.
1: 체리도 지금 한 지역별 훈춘도 있고 하룡에도 있고 연길에도 있고
0: 네.
1: 왕성에도 있고 하는데 더 이상은 그 그냥 그 어디가나 체험 딸기 체험 따는 이런 조건에서만 운영하지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걸로 있습니다.
0: 네.
1: 그 외에는 우리말은 최근 그 옛날에 연변 대학에서 그 배육한 그 당지 복숭아
0: 네.
1: 요거 좀 일찍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시장이 좀 있고
0: 네.
1: 그리고 훈춘에는 그 훈춘 백색 복숭아라고 이렇게 있는데
0: 네.
1: 그냥 이거는 시장만 작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요거 저장도 안 되고
0: 네.
1: 그래서 그 오후에 따서 다음날 아침에 가서 팔고 네.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 날만 지나면 금방 그
0: 그렇네요.
1: 조상 안 돼가고.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그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먼저 시장 조사나 이런 걸 하고
0: 네.
1: 그 면적이나 이런 것도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0: 네. 우리 금방 말씀한 그 오얏은 여름 한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이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오얏이 복숭아 비슷하게 생겼고 크고

0: 알던데요. 네, 이 오야 재배하는 분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벌레 먹은 걸 많이 보게 됐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야 같은 경우는 네. 저 예전에는 그냥 그 벌레 위주로 방제를 했습니다.
0: 네네.
1: 제가 뭐 주하게 방 저 먹는 벌레가 뭐냐면 그 복숭아 송나방,
0: 네,
1: 이렇게 그 속파고들 그리고 7월 달에는 그 복숭아 심식나방 네. 토쇠라고 하는데
0: 네.
1: 이것을 첫감에는 그냥 그 맹목적으로 했는데 네. 지금 저도 그 배를 하면서
0: 네.
1: 이 벌레 그 생장 발생 기후를 조사해봤습니다.
0: 네.
1: 그래 보면 이 주약이 제일 많이 발생할 때 어느 때냐면
0: 네.
1: 봄에 그 배 꽃이 필 때입니다.
0: 아.
1: 그러나 그 오야 꽃이 약간 배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피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 필 때 혹은 피기 전에
0: 네.
1: 혹은 피기 그만 후에
0: 네.
1: 이때 방제가 제일 관건입니다.
0: 네.
1: 제일 안전하기는 오야 피기 그 꽃이 피기 전에
0: 네.
1: 그때 한 뭐 3, 4일 전에 그래서 그 이 그러나 살충제
0: 네.
1: 살충제 간단합니다. 그거는 그 제일 기본적인 건 그 아워진수에다가
0: 네.
1: 그 뭐 자오양 같은 거 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0: 네.
1: 그래 방제를 하려면 그 이제처럼 그 꽃 피기 전에 하면
0: 네.
1: 그 올해 전체에 총 발생하는 그 기본 월동 해충의 180 이상 다 잡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그 후기에 매 헐코.
0: 네.
1: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일도 그래서 제대로 못 치면 요 꽂이 피해서 꽂이 지잖아요.
0: 네.
1: 꽂이 질 때 한번 치고.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자연학과 됩니다.
0: 네.
1: 자연학과 된 다음에 그 콩알만 할 때 한번 쳐주면
0: 네.
1: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그 친환경 해갖고.
0: 그렇죠.
1: 이렇게 하려면 그 지금은 무슨게 있냐면 그 성 페로몬이라고.
0: 네.
1: 이게가나 그 암컷이 이런 그 향을 내 발산한 이런 물질 있습니다.
0: 네.
1: 이런 물질을 한 그게나 이렇게 지금 미상스러 하는데.
0: 네.
1: 이것 한 모에당 한 30개.
0: 네.
1: 30개 정도만 이렇게 그냥 묶어 놓으면 됩니다.
0: 네.
1: 그럼 이것이 반년 가요, 반년.
0: 네.
1: 이거 저 처음에는 좀 아마 경비틀 거 예상되는데 실제로 네. 이 인건비도 절약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0: 그러네.
1: 예, 혹시 앞으로 뭐 좀 친환경 재배하고 싶다 이러면 이걸 하면
0: 네.
1: 그냥 그 그리고 한 나에 한 3원 하거든요.
0: 네.
1: 한 모당 하면 한 30개니까 한 네. 100원 정도.
0: 네.
1: 그냥 이래 놓으면 1년 동안은 거의 뭐 복숭아 순나방 방전 안 해도 됩니다.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원에 조경하면서
0: 네.
1: 난방에서 자꾸 그 새로운 그 수종을 들여오는데 여기 따라서 새로운 병충해가 네. 따라 들어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하나는 우리 그 소나무도 많이 죽어나가는 것도 그 원도 하나 있고.
0: 네.
1: 그 두 번째로 하면 그 적성병이 또 따라 들어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오야시다 가끔씩 발생하고 이러니까 나
0: 네.
1: 그 살균제도 가끔씩 한 두 번은 처절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뭐 그 큰 기간에 그 오야 재배에서 병충해 방제는 뭐 거의 되지 않을까.
0: 네.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비료는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비료를 주는 것 있잖아요. 지금
0: 네네.
1: 자꾸 우리 여기서 봄에 주는데
0: 네.
1: 이것이 그 오약 같은 경우는 8월 달 다 수확되잖아요.
0: 네.
1: 그럼 8월 달 수확한다부터 그 낙엽될 때까지는
0: 네.
1: 이 꽃눈이 한창 그 분화될 때입니다.
0: 네.
1: 그리고 보통 그 오약 같은 경우는 올해 자란 가지에서 다음에 달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맹목적인 시비를 하지 말고
0: 네.
1: 그러니까 그 수확 후에
0: 네.
1: 우리말하면 요소
0: 네.
1: 그다음에 뭐 알칭자
0: 네.
1: 인산 제 칼륨
0: 네.
1: 그리고 그다음 붕소
0: 네.
1: 이런 걸 좀 농도 높게 채소도 그 이것이 저 약해 견딥니다.
0: 네.
1: 이거만 두어만 채소도 꽃눈 분화 잘 되고
0: 네.
1: 그다음 그 봄에는 이 한 그루당 보통 그 우리 저 성목을 했을 때
0: 네.
1: 한 20kg 계산했을 때
0: 네.
1: 그래서 방근에서 조금만 그 한 거 안으로
0: 네.
1: 그냥 그 시비하면 됩니다.

0: 또 이 어야유의 연향리 있죠? 우리 주에서 개발 연구한 품종이라고 보는데요. 연향리의 그 재배 효과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아, 이 연향리는 우리 그 과학원에서 연구한 것인데,
0: 네.
1: 그러니까 주약에는 그 남과리 화분을 그 사과배 잡게해서 선발한 건데,
0: 네.
1: 이 특성은
0: 네.
1: 사과배는 좀 작지만 과액이 연하고 껍질이 또 얇고
0: 네.
1: 또 즙이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당도도 사과배 높고 그런데 그 또 특점이라면 뭐 저장성이 좀 약한데
0: 네.
1: 그 후숙된 다음에 그,
0: 네, 네.
1: 그 난과리처럼 그 과액이 대단히 그 숙성돼갖고 말랑말랑하고
0: 네.
1: 그 향기도 대단히 좋습니다.
0: 네.
1: 그래 예전에는 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 보급되지 못했는데
0: 네.
1: 최근에는 저장 시설을 갖춘 그 농가도 많아지면서
0: 네.
1: 조금씩 그 면적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이 당지에서는 아직 그냥 그렇게 많이 호평 못 받지만
0: 네.
1: 그 길림 지역이나 장춘 지역에서는 이것을 드셔본 분들이 그 호평이 그래. 좋습니다.
0: 네.
1: 그래 가격도 사과배 한 두 배 정도 받고.
0: 네.
1: 그러니까 맛이 대량으로 판매한다 해도 250점 이상 팔 수 있습니다.
0: 네. 효과성이 좋은 네. 연향리인데요. 이 재배에서 우리 관홍들이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1: 그러니까 이것이 또 특점이 뭐냐면
0: 네.
1: 그 사과배는 그 올해 달린 과지 그 단과지에서 또 다음에 계속 다 꽃이 피고 달리고 네. 이런 특징이 있는데
0: 네.
1: 이 연향리는 올해 달리면 다음에는 그 가 단과제 열리지 못합니다.
0: 아.
1: 이게 가나 이 특정이 때문에 우리 전 봄에 전정할 때
0: 네.
1: 꼭 그니까 그 작년에 그 가지를 한 가지 좀 그 단과지를
0: 네.
1: 자르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면
0: 네.
1: 이것이 저절로 그 그 여발로 나오면 소리
0: 네.
1: 맹내내
0: 네.
1: 맹내내 그만큼 다 달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올 때 그 예비지 전정을
0: 네.
1: 꼭 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예비지 전정을 뭐 한 3, 40cm 간격을 하나씩만 둬도
0: 네.
1: 그러니까 그 여름 전정할 때도 그 냉겨두고
0: 네.
1: 이렇게 해두면 해마다 바꿔주면
0: 네.
1: 가지 갱신도 쉽고 그만큼 그 결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또 이 연향리 외에 또 이 최근 보게 되면 포도를 하우스 안에서 재배해 시장에 일찍 내놓는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외지 제철 과일이 들어오기 전에 팔다 보면 판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도 재배 효과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 첫째는 우리 주 그 시설 포도 면적이 많지 않고
0: 네.
1: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직접 당지 생산한 게 제철 과일이다 보니까
0: 네.
1: 아까도 말했지만 또 그 직접 가서 따면서 체험하고
0: 네.
1: 이런 그 형식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효과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그 비가 안 내리잖아요.
0: 네.
1: 하우스 때문에 비 그리고 또 하나는 하우스 면적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 우리말하면 관수와 관비
0: 네.
1: 직접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양분 조절도 잘 됩니다.
0: 네.
1: 그런데 그 주의할 점 뭐냐면
0: 네.
1: 이 하우스 우리 연변도 최근에는 그 기온 상승해서 덥잖아요.
0: 네.
1: 보통 그 관수를 제대로 못 쳐주면
0: 네.
1: 이것이 그 한정말로 저 조상이라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그 물 어떻게 막 온도 고온장애죠.
0: 네.
1: 고온장애인데 이걸 잘 못하면 이 고온장애 그 화해산 그 조직으로부터 병균이
0: 아,
1: 예, 많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우선 먼저는 여름에는 그 위에 통풍
0: 네.
1: 이걸 잘 시켜야 되고 또 그
0: 네.
1: 물을 좀 줘갖고
0: 네.
1: 이것을 그 하우스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0: 네, 온도 조절을 예, 잘하는 그렇죠. 것이 관건이다. 네, 그러면 적합한 그 포도 품종이 있겠죠? 우리 주에 하우스 한다 할 때 또 어떤 면이 중요해요?
1: 그냥 우리 주 네.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를 해도
0: 네.
1: 우세가 뭐냐면 좀 아 좀 잔 포도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약간 색깔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이런 건 다 되는데
0: 네.
1: 이런 것도 품질도 좋고
0: 네.
1: 큰 품질 그 알이 큰 품종보다는
0: 네.
1: 조금 알 작은 품종이 더 우세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간단히

0: 말하면 뭐 찡냐라든가 미즈 뭐 텅네 멀리샹 네. 뭐 샤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1: 네. 네.
0: 보통 농가에서 다 우선 많이 정착됐고
1: 네.
0: 이게 보통 많이 하고 그런데 그 거봉이라도 가끔 하는데
1: 쥐펑
0: 네. 네. 이런 그 큰 과일 수를 있잖아요. 그 판포도
1: 네.
0: 송이에 남기는 알수를 줄여야 됩니다.
1: 아.
0: 그래야 그 과실 품질이 올라가지
1: 네.
0: 그걸 놔두면 그 품질이 맛 없어서 못 먹어요.
1: 네. 네.
0: 이게 주의하면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포도 재배에서 그, 어떻습니까? 비료는 어떻습니까?
0: 아까도 말했지, 하우스 재배는 네. 관수세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한 번에 비료 주는 것보다는 그, 그냥 그, 이 관비시설 이용해서 아, 녹여서.
1: 네.
0: 그냥 수용성 비료 많습니다.
1: 네.
0: 이런 수용성 비료를 봄마다 이래 그 관비해 주면.
1: 네.
0: 그 이용률도 높이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일시적인 과비로 인한 그 뭐 과실 생장이 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1: 네.
0: 특히 그 곰마크 그냥 그 부 그냥 화분 받아갖고
1: 네.
0: 할 때하고 그 수확기 때는 좀 칼슘 비료를 좀 주고
1: 네.
0: 그리고 그 금방 그 수확 인급했을 때
1: 네.
0: 인접했을 때는 그 좀 그 물을 공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 네.
0: 열과랑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네요. 네. 네. 아까 시설 재배에서 이 통풍 중시하고 관수도 적절히 아마 결합시켜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죠.
1: 네. 네.
0: 자, 이렇게 한 번에 적은 량으로 자주 해줘야 됩니다.
1: 네. 네. 그러면 중점적인 것은 어떤 것이 핵심 포인트로 될 수 있습니까? 포도 재배에서.
0: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러나 네. 그 막 틀 때는 질소 위로 위주로
1: 네.
0: 예, 뭐 쇼상가이라든가 쇼상가 이런 게 제일 좋고
1: 네.
0: 칼슘도 되고 질소도 되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거는 뭐 0.1% 0.5% 정도 이런 것을 관배해주면 좋고
1: 네.
0: 그리고 그 순이 한 10엽이 나왔다
1: 네.
0: 이후부터는 질소 비료는 좀 줄이고
1: 아,
0: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인이나 칼슘이나 저 칼륨이나 이쪽으로 네. 헌중, 네. 중미량원 소비주로 해주는 것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하나는 그 제가 권장하는 것이.
1: 네.
0: 그 보통 그 하우스다 보니까나.
1: 네, 네.
0: 그 연작장애가 됩니다.
1: 네.
0: 이럴수록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 그 축산 농가가 많아지면서.
1: 네.
0: 우분 있잖아요.
1: 네, 네.
0: 이런 걸 그 갖다가 한 1년만 쌓아두면 그
1: 네.
0: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1: 네.
0: 이렇게 부숙된 다음에 이것을 그 하우스에 펴주면.
1: 네.
0: 그 여러 가지 장애도 방지할 수 있고 토양 통기성이나 유기물 함량 높이는 거 이런 그리고 총적으로는 그 과실 풍미
1: 네.
0: 향상하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그 포도 재배에 대해 알아봤죠. 하우스 재배 이외에 우리 주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이 있다면요,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이게 지금 제가 돌아다닌 게 보면
1: 네.
0: 그 살구
1: 네. 네,
0: 살구도 그나 그 좀 큽니다. 그리고
1: 네.
0: 좀 일찍한 품종이 활용해서 발견했고 지금 그 제가 소개해서
1: 네.
0: 그 활용 주위에는 그 농가들서 다 지금 저 고접해 갖고 지금 올해부터는 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
1: 네.
0: 그것이 좀 맛도 괜찮고 저장도 괜찮아요.
1: 네.
0: 그렇게 너무 빨리 무르지도 않고.
1: 네.
0: 그리고 하나는 연변 그 연길 원예 농장
1: 네.
0: 여기에서 제가 발견했는데
1: 네.
0: 한 농가에서 그 털이 없는 살구예요.
1: 네.
0: 그냥 좀 걔네 맛도 좀 향이도 있고.
1: 네. 보통 모터인데 털이 있는.
0: 네. 보통 모터인데 이거는 네. 그 진도 복숭아처럼 그 털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향이도 있고 또 노란색이고.
1: 네.
0: 그리고 저장성도 괜찮아요.
1: 뭐 유털도 아니죠.
0: 예, 그냥 그 반질반질한 거예요.
1: 예.
0: 비뚤 보면 그 자두가 비슷해요.
1: 네.
0: 그리고 하나는 그 지금 신장에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
1: 네.
0: 시메라고.
1: 네.
0: 이것도 지금 개가나 그 활용해서도 지금 한두 농가에 재배하고 있는데
1: 네.
0: 이것도 저장성도 괜찮고 판매 가격도 아직까지 낸 적이 없으니까나
1: 네. 그러니까
0: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보통 그 판매란 그 소멸한 가정에서 저 가반 품종으로는 이렇게 한 12주씩 심어갖고 여러 가지 품종을 별로 매일 이렇게 뜯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괜찮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 네. 이제 금방 그 심해라 했죠?
0: 네.
1: 네. 이것이 지금 요즘에 틱톡에서 보면 인기 있지 않습니까?

0: 심해 컵 커피. 예, 이것이 예. 그 살 내리는데 좋다 해서 아마 인기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심해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배하게 되면.
1: 심해 그러니까 그 지금 신강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쪽에서는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 그 연락해봤는데 네. 아, 여기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요.
0: 네. 그러니까, 예. 지금 화룡 쪽에서 재배하고 예. 있다. 그렇죠. 예. 예. 그 또 무화과 어떻습니까?
1: 이 무화과나 이런 그 이자케네 호롱고
0: 네네
1: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무화과는 알대 저 과일이고
0: 네
1: 호롱고는 거의 열대라 해도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그 그냥 하우스에서만
0: 네
1: 그 하우스보다는 그 하우스가 그 난조
0: 네
1: 난조 예 네. 난조에서 가능합니다.
0: 네 온실 재배
1: 어, 온실 재배 온실 재배
0: 네네
1: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서는 거기서는 보통 이모작 하다 보니까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우리에서는 네. 그냥 한두 집서 하면
0: 네.
1: 그렇지 다른 집 하면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0: 네.
1: 우화 같은 저 무화과 같은 거는 보통 저 자켓에서 그 기간에 건과
0: 네.
1: 건과를 많이 판매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너무 비싸지도 않고
0: 네.
1: 그래 그냥 여기서는 희귀성으로
0: 네 그렇죠.
1: 예, 실제로 정말 맛도 없습니다. 우리
0: 네.
1: 우리 동북 사람들 특히 그 좀 새콤한 걸 좋아하는데 이건 좀 당도 없고 이래갖고
0: 그 맛보다도 그 영양가가 좋다 또 사람인데 좋다 하니까 아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말한 그 화룡과 호롱고도 예. 아마 시설 재배 온실 재배를 한다면 아마 온실이 있는 집에서는 좀 재배가
1: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네. 많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0: 네.
1: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수익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
0: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도 그 실험 간단히 해봤는데
0: 네.
1: 그 간단한 그런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0: 네. 네
1: 그만큼 온도가 높아야 돼.
0: 그렇죠. 네. 네 우리 조는 만무과원이라는 이런 자랑스러운 사과배 생산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는 제철 과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소개한 이런 품종들은 아마 재배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과일 품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이 우리 과일 생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